은빛 수녀입니다. 누구나 스트레스가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누구나 또 내면에는 평화와 고요의 공간이 남아있다. 마치 에어포켓처럼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우리를 숨쉬게 하고 살아있게 하는 아주 소중한 공간이죠. 평화와 고요라는 글자는 그냥 써놓고 봐도 그 여유로움의 텍스트가 와락 다가옵니다.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낸 나 자신을 응원하면서 이제는 그 평화와 고요의 공간에 기대서 안식하고픈 주일입니다.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0: 7월 12일 내 마음의 평화와 고요를 만나고픈 주일 아침 첫 곡은요. 고요 윤종신 정윤일 목소리로 들려드렸어요. 저는 살레쇼 김용은 눈빛소녀입니다. 에어포켓 같은 공간 사실 누구에게나 있죠. 평소엔 잘 안 열어보게 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꾸 지나쳐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일요일이 있습니다. 그 문을 노크해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간이니까요. 한 주일 열심히 분주하게 바쁘게 보내셨다면, 그리고 행복한 여름 휴가 속에 계시다면 오늘만큼은 그 문을 살짝 열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도 나눠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세요. 100원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주일 아침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와 영성의 메시지를 전하는 은빛소녀 라디오 에세이 은빛소녀의 마음술래, 마음의 치유와 평화를 만나러 우리 함께 건의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듣고요. 조니 미첼 우드스톡 감상하시고 은빛소녀의 마음술래 함께 할게요.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인 소확행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만 때로는 아주 작은 것에 발목이 잡히기도 하고 눈덩이처럼 불리고 있는 고민과 생각들도 저 우주 아래서 본다면 아주 먼지처럼 미세한 것들이고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욕심들도 무한한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면 다 부질없이 느껴지는 것 저 높은 곳에 충만함을 만나러 함께 순례길 떠나보실래요? 은빛 스녀의

문득 제 발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매일같이 바쁘게 오가는 명동의 빌딩숲. 단단한 콘크리트와 시멘트 바닥 위를 저 역시 무표정한 얼굴로 빠르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계절마다 새 옷을 입는 도심의 화단을 지나치는데 마음에 쓸쓸한 바람 한 줄기가 스쳐갑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을까? 인간을 뜻하는 영어 휴먼은 흙을 의미하는 라틴어 휴무스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지요. 우리의 이름 자체가 본래 흙이었다는 사실이 참 묘한 위로를 건넵니다. 흙은 우리의 시작이자 언젠가 지친 숨을 받아 안아줄 영원한 고향입니다. 정채봉 작가님의 동화에는 땅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한 농부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처음에는 흙을 만지고 풀이를 불고 풀밭에서 낮잠을 즐기던 순수한 농부였습니다. 하지만 도시로 가는 길이 뚫리고 땅값이 오르자 그의 눈빛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드디어 농사가 지겹다며 땅을 하나둘 팔아넘기고 마침내 마지막 언덕마저 사라진 뒤 오랜 세월이 흘러 농부는 한 줌의 흙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때 땅은 원망 한마디 없이 그를 따뜻하게 품어주지요. 언제나 한결같이 기다리며 세상의 상처마저 묵묵히 품어내는 땅의 침묵을 생각해 봅니다. 흙을 잃은 대지는 비가 내려도 그물을 품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을 잃어버린 마음은 스트레스와 불안 속에서 쉴 곳을 찾지 못한 채 흔들리곤 하지요. 우리는 어쩌면 너무 멀리 떠나온 연어들인지도 모릅니다. 몸은 앞으로 달려가지만 마음은 늘 돌아갈 곳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일까요? 야트막한 뒷산의 흙냄만 맡아도 가슴이 설레고 시골집 굴뚝의 하얀 연기나 길가에 핀 채송화 한 송이만 보아도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되는 것은 우리는 고향의 기억이 어딘가에 살아있기 때문이겠죠. 지구라는 아름다운 정원에서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정원지기일 뿐입니다. 오늘은 잠시 걸음을 늦추고 내 안에 가장 깊고 고요한 대지를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흙의 온기처럼 말없이 품어주는 평화가 오늘도 우리 곁에 머물기를 바라봅니다.

캔사스 더스틴 더 윈드. 주일 아침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영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은빛녀의 라디오 에세이 은빛녀의 마음술래. 오늘은 김용우 수녀의 에세이 흑해로 돌아가는 길 함께 나누었습니다. 더스틴 더 윈드 노래를 들으면서 결국 우리는 먼지일 뿐이다. 쓸쓸하게 들릴지는 몰라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흙이라는 그 어원에서 왔고 또 흙으로 돌아가고 사라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육은 흙으로 가지만 영은 또 하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지구상에서 내가 머무는 순간은 소유자가 아니라 그냥 정원직이라는 거죠. 정원직이는 그 땅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 뭔가 돌봐야 되는 책임, 의무? 그래서 무리하게 움켜쥐고 집착하게 되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본래의 나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돌봄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또 붙들고 있는 걱정이라든가 이런 불안감, 그런 것들을 잠시 내려놓으면서 그래, 내가 이 세상에 잠시 그냥 맡아서 돌보고 가는 인생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평화로울까요? 조지 해리슨, All things must pass. The birds turn

조지 해리슨, All Things Must Pass, The World's Turn, Turn, Turn. 이 Turn, Turn, Turn 이 노래는요. 성경 전도서, 그러니까 코엘렛이죠. 코엘렛 말씀을 노래한 그런 곡이라고 하네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울 때도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으면 또 헤어질 때가 있고 우리 모두는 매 순간 그 무엇과 이별하죠. 그리고 끝내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고요. 정채봉 작가 동화 속의 그 농부는 모든 걸 자기가 가진 땅을 다 팔아넘겨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근데 이 땅은 원망 한마디 없이 그를 다시 품어준다는 그런 동화 이야기인데요. 우리 삶에도 그렇게 왔다가 떠나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은데요. 그러나 결국 우리는 또 이 땅처럼 모든 것을 수용하면서 그 지혜를 배우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만날 때도 있고 헤어질 때도 있고 그래 지금은 이런 때구나 이런 순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테리 잭스 Seasons in the Sun, Fairport Convention, Who Knows Where the Time Goes.

0: 테리잭스 Seasons in the Sun, Fairport Convention, Who Knows Where the Time Goes. 그러게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누가 알겠어요. 정말 시간은 우리 손에 잡힐 수가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잡을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거, 온전히 집중해서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거, 그것만이 우리의 선택이겠죠? 지금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께서는 CBBC 라디오 참 좋은 오늘 은빛 소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 좋은 오늘 일요일에 함께하는 은빛 소녀 라디오 쌤, 은빛 소녀의 마음술래 들으시면서 문자 사연 주세요.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톰 팩스톤 The Last Thing on My Mind, 크리스틴 맥비의 Songbird.
1: It's a lesson too late for the learning.
2: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물놀이 중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천, 계곡, 해수욕장, 해변 등에서 물놀이 시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하기, 음주 후 입수금지, 비가 많이 올 경우 물 밖으로 대피, 사고 발생 시 주위에 알리고 즉시 119에 신고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및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행동요령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You know.

톰 텍스톤, The Last Thing on My Mind, 크리스틴 맥피, Songbird. 멀리 떠나왔지만요, 늘 돌아갈 곳을 기억하고 있다는 연어 이야기.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어딘가 향해 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죠. 사랑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거죠. 사랑한다는 거는 이별인 줄 알면서도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다해 곁에 있어주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누군가를 조금 더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Bette Midler, From a Distance.

Bad Middle From a Distance. 세상을 멀리서 바라보면 참 평화롭고 아름답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 삶의 고민도 조금만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아마 그냥 흘러가는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God is watching us from a distance. 당장 기도를 했는데 왜 안 들어주지? 약간 거리에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늘 우리로 보고 돌보고 계신다라는 거. 그 신뢰 하나로도 우리는 조금 더 평화롭고 고요하지 않을까. 오늘 흙 이야기로 시작해서 먼지로 계절로 시간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이렇게 흘러왔는데요. 결국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머물다가는 정원지기일 뿐이지만 그 잠깐 동안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행복한 인생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고마웠고요. 저는 참 좋은 오늘 김용은 은빛순이었습니다. 저는 또 내일 아침 9시 여러분 기다립니다. 끝곡은요. 네킹콜 내추럴 보이 전해드리면서 인사 나눕니다.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3: 안녕하세요, 계절 민원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4: 아,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더워도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3: 고객님,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옵션을 추가해서요.
4: 네? 어쩔 수 없다고요?
3: 네네, 집중호우에 열대야에, 아, 최근엔 찜통 더위도 추가되었네요.
4: 그걸 다 누가 추가한 건데요?
5: 여름 더위가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구를 뜨겁게 만든 책임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있습니다.
2: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3번, 만민의 왕 그리스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는 맛이 더 무섭다는 말은 다이어트 할 때뿐 아니라 여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테고 거슬리는 모기에 공기를 눅눅하게 만드는 장마까지 이미 겪어봐서 잘 아는 만큼 여름은 시작부터 만만치 않은데요. 특히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몸도 마음도 찌뿌둥하고 축축 늘어지는 기분이 듭니다. 그럴 땐 우리나라가 사계절이라는 사실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이준영입니다. 기다리면 이 꿉꿉한 더위도 결국 지나가지 않을까요? 잘 기다리기만 하면 바라는 순간이 온다는 믿음만큼 든든한 것도 없습니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헤로니모 히메네스의 루이스 알론소의 결혼 중 간주곡이었어요. 카즈이토 야마시타의 기타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랄프 본 윌리엄스의 가곡 내 방랑은 어디로 향하는가 들려드립니다. 바리톤 디트리 헨셸이 노래하고 프리츠 슈빙하머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합니다.

0: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2026년 7월 12일 11시 00분 강원 강릉 평지, 경기 광주, 경남 함양 중북, 거창 남부, 경북 상주, 대전 전북 고창 완주 익산 정읍, 충남 공주논산 서천, 보령 도서 제외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랄프 본 윌리엄스의 노래 Whither must I wander? 내 방랑은 어디로 향하는가 들려드렸습니다. 바리톤 디트리 헨셜의 노래 프리츠 슈빙하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1부 순서 듣고 계십니다.

네, 1부에서는 음악은 잠시 동안 코너를 통해서 음악과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역사 안에 오늘 7월 12일에 있었던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며칠 전에 정말 오랜만에 영화 한 편을 다시 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이라는 영화죠.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거나 아니면 보진 않아도 들어본 적이 있는 영화일 겁니다. 1991년에 만들어진 영화죠. 프랑스 영화죠. 이 영화는 알랭 꼬르노 감독의 영화였는데 그때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생트 콜롬브라는 작곡가, 비올 연주자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바이올린과 비올조 악기는 서로 사촌 관계인데 바로크 시대에 나란히 함께 번성했습니다. 비올이 조금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형님격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바이올린조 악기가 빛나는 음색과 화려한 음량 등으로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도권을 잡아갈 때도 프랑스 사람들은 오랫동안 비올, 즉 비올라다 감바를 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첼로를 값싼 대용품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아마 소리는 좀 작지만 뉘앙스가 풍부하고 섬세한 비올의 음향이 좀 더 귀족적인 악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직 이름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이 생트 콜롬브, 그래서 지금 흔히 무슈드 생트 콜롬브라고 부르죠. 이 생트 콜롬브는 생년월일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아직도 미스터리에 쌓인 인물입니다. 평생 공식 직책을 맡은 적도 없고 다만 그가 쓴 두 대와 한 대의 비율을 위한 꽁세르 작품이 지금 남아있고 또 그가 마랭마레 같은 뛰어난 연주자 작곡가들을 제자로 길러냈음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비올라다 감바, 이 비올이라는 악기에 일곱 번째 줄을 달아서 음색을 더 풍부하게 하고 저음을 보강했다는 사실 등이 단편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쓴 두 대의 비올을 위한 콩세르는 영국의 콘서트 음악과 새로운 프랑스 비올 음악의 어떤 결합체 같은 느낌의 작품이고 두 대의 악기가 하나가 주도하고 하나는 반주하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동반자로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선율을 이끌다가도 또 갑자기 역할을 바꿔서 반주를 해주기도 하고 이런 악기들 간의 대화를 나누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생트 콜롬브는 70곡에 달하는 이 두 대의 비율을 위한 콩세르를 남겼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날 가장 널리 알려진 그리고 영화에서 참으로 인상적으로 쓰인 곡이 바로 44번 콩세르 회한의 무덤입니다. 이 곡은 생트 콜롬브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그 슬픔을 토로하며 쓴 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두 다섯 악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첫 악장은 회한의 무덤, 죽음을 가리키겠죠. 아내의 죽음. 두 번째 악장은 카리옹. 카리옹은 종소리, 즉 조종소리를 상징합니다. 이어서 카론의 부름. 카론은 바로 저승을 향한 강의 뱃사공이죠. 이제 이승에서 저승의 세계로 나아감을 뜻합니다. 그리고 눈물, 이제 가족과 주위 친지들이 슬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엘리시움의 기쁨. 엘리시움은 저승에서 지복을 누리는 죽은 이를 떠올리고 또 기리는 내용입니다. 지극히 내밀하고 섬세한 비올라다 감바, 비올의 언어의 어떤 투명함을 극도로 표현해낸 그런 사랑스러운 또 내밀한 작품인데요.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무슈드 생트 콜롬브의 두 대의 비율을 위한 콩세르 44번 회한의 무덤입니다. 수지 네퍼와 마가렛 리틀이 함께 비올라다 감바를 연주합니다.

무슈드 생트 콜롬브의 콩세르 회한의 무덤 통부 레 리그레츠 였습니다. 수지 네퍼와 마그릿 리틀의 비올라다 감바 이중주로 들려드렸습니다. 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슈드 생트 콜롬브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것이 참 많은데요. 예, 프랑스 소설가 파스칼 키냐르는 이 생트 콜롬브와 그의 제자로 알려진 마링마레의 이야기를 상상력을 담아서 소설로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세상의 모든 아침이죠. 이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가 바로 같은 제목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생트 콜롬브는 진정한 참된 의미의 음악을 찾아 헤매는 구도자로 등장합니다. 그의 음악은 심지어 죽은 아내를 불러올 정도의 어떤 힘을 지녔습니다만, 그렇지만 그것이 다였고 결국 아내를 이승으로 데려올 수는 없었죠. 반면 제자인 마랭마레는 재능은 넘치지만 세속적인 욕망이 있고 성공을 위해서 성공을 갈망하는 젊은 음악가로 그려집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갈등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마레는 생트 콜롬브의 딸을 버려서 죽게 만들기까지 하죠. 하지만 마랭마레는 자신의 내면에 넘치는 진정한 예술, 음악에 대한 갈증과 갈망을 결국 이기지 못해서 다시 생트 콜롬브를 찾게 됩니다. 네, 하지만 현실에서 마랭마레는 생트 콜롬브의 제자라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비올의 천사라는 별명을 지녔던 프랑스 비올 음악 최대의 거장 마랭마레는 스승 생트 콜롬브가 세상을 떠나자 그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통보를 발표했습니다. 통보는 무덤이란 뜻이죠. 프랑스 음악에서 존경하는 사람,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추모하면서 쓰는 음악을 통보라고 불렀습니다. 마랭마레의 무슈드 생트 콜롬브를 위한 무덤 통보 무슈드 생트 콜롬브 들려드립니다. 소피 왓띠용의 비올라 다 감바, 사비에르 디아스의 테오르보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마랭마레 생트 콜롬브 씨를 위한 무덤이었습니다. 소피 와띠용의 비올라다 감바, 사비르 디아즈의 테오르보 연주였습니다. 네, 이 통보 전통은 바로크 시대의 프랑스에서 참 아름답게 피어났는데요. 훗날 라벨도 이를 본받아서 쿠프랭의 무덤, 통보 드 쿠프랭이라는 작품을 썼죠. 1차 세계대전에서 목숨을 잃은 친구들을 추모하는 의미의 작품이었습니다. 옛 프랑스 전통을 후배 작곡가가 살려낸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역사 안에 오늘 7월 10일에 있었던 다양한 이야기들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생일을 맞은 음악가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기억하고 싶은 사람은 미국 출신 피아니스트 반 클라이번입니다. 지난 2013년에 세상을 떠났죠. 반 클라이번은 1958년 23살의 나이로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벌어진 제1회 초대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일약 국민적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리벤트리 콩쿠르 같은 데서 우승한 유망한 피아니스트였습니다만 이 당시의 냉전 상황에서 차이콥스키 콩쿠르 적지 소련의 심장부에서 텍사스 출신 미국 23살 청년이 우승하자 미국 전체가 열광했죠.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 사진을 보면 뭐 카퍼레이드도 하고 아주 난리였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그 아이돌 스타에 가까운 인기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지나친 인기가 예술가로서 피아니스트로서 그에게 너무 큰 압박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해요. 나중에는 건강도 좋지 않고 해서 은둔과 무대 복귀를 반복했는데요. 지금은 뭐 그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반 클라이번 콩쿠르로 어떻게 보면 더 유명한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임윤찬이 바로 이 콩쿠르에서 몇 년 전 우승하면서 이제 일반인들도 반 클라이번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반 클라이번의 연주로 프레드릭 쇼팽의 영웅 폴로네즈 A플랫 장조 작품 번호 63번 들려드립니다.

프레드릭 쇼팽의 폴로네즈 8프렛 장조 영웅 작품 번호 63번 들으셨습니다. 반 클라이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네, 이 반 클라이번이 차이콥스키 콩쿠르에 참여했을 때 심사위원을 맡았던 스비아토스 라프리테르는 클라이번의 연주에는 10점 만점을 주고 다른 참가자들은 모두 0점을 줬다는 그런 일화로 유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심사위원장이었던 쇼스타코비치는 미국인이 우승할 것 같으니까 후르쇼프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과연 미국인에게 우승을 줘도 되겠냐고 허락을 구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죠. 이때 이 공산당 서기장은 아주 배짱 배포 있게 제일 잘하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라면 주시오라고 허락해줬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생일을 맞은 음악가들이 진짜 많습니다. 러시아 작곡가 안톤 아렌스키도 오늘 생일이에요. 1861년에 태어났습니다. 헝가리 소프라노 실비아 사스도 오늘이 생일입니다. 1951년 태어났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소프라노 성악가를 논할 때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노르웨이 출신 세기의 디바 힐스텐 플락슈타도 오늘 생일을 맞았습니다. 1895년 태어났죠. 이 플락슈타는 아마도 20세기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바그너 가수였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20세기 전반이 플락슈타의 시대였다면 20세기 후반은 뭐 브리기트 닐손이나 아스트리트 바르나이 정도 혹은 우리 시대에는 니나 슈텐메 정도가 그 뒤를 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볼륨이 큰 웅장한 소리면서도 지나치게 딱딱하거나 경질이 아니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레가토도 낼 수 있는 탁월한 가수였고요. 뭐 이졸데 역할은 100번 넘게 무대에서 불렀다고 하죠. 그 어려운 이졸데를 100번 넘게 불렀다니 정말 성대를 강철로 만들었나 싶을 정도의 그런 가수였네요. 아마 금세기 최고의 이졸데 또 브룬힐데 중 한 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리하르트 바그너의 로엔그린 가운데에서 암울한 날들의 홀로 외로이 아인자민 트리벤 트라겐 타겐 들려드립니다. 소프라노 시스텐 플락슈타 한스 크나퍼츠 부시가 지휘하는 비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리하르트 바그너의 로엔그린 가운데서 아인사민 트리벤 타겐 암울한 날들의 홀로 외로이 들으셨습니다. 소프라노 시리스텐 플락슈타의 노래였고요. 한스 크나퍼 부슈와 빈 피라모닉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음질 때문에 상당히 노년에 만든 녹음을 들려드렸는데 노년의 나이에도 목소리가 참 싱싱합니다. 사실 바그너 오페라를 오래 부르면 목소리가 딱딱하게 굳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참 대단합니다. 1부 마지막 곡은 역시 오늘 생일을 맞은 영국 작곡가 조지 버터워스의 작품입니다. 그린 윌로우 강특, The Banks of Green Willow, 마크 엘더와 할레 연주로 들려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짜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6: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7: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6: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거 믿음의 시작입니다.
7: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8: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기쁜 소식 밝은 세상
0: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차이콥스키의 녹턴 C샵 단조 들으셨어요. 미하일 플라트뇨프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성스러운 자장가 가이스틀리셔스 비겐리트 들려드립니다. 알토 이리스 페르밀리온의 노래, 베로니카 하겐의 비올라 연주, 그리고 파울 굴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성스러운 자장가 들려드렸습니다. 브람스가 가장 친한 친구인 요아힘이 이제 아기가 생기자 그 아기에게 선물로 보낸 그런 작품이죠. 이르스 페리밀리온의 노래였고요. 베로니카 하겐이 비올라 연주했습니다. 파울 굴다가 피아노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2부 순서 듣고 계십니다. 이주의 음악 신보. 네, 2부에서는 이주의 음악 신보 코너를 통해서 다양한 새 음반, 새 연주 들려드립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두 장의 새 음반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들려드릴 첫 번째 새 음반은 비발디입니다. 프랑스의 나이브라는 음반사에서 벌써 20여 년 넘게 비발디의 모든 작품을 녹음하는 어마어마한 이 에디션을 진행 중입니다. 음반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만 이를 또 극복하고 꾸준히 에디션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 에디션에 76집 대단하죠? 76번째 앨범이 나왔습니다. 바로 비발디의 이 바순 협주곡집인데요. 비발디가 남긴 바순 협주곡이 39곡입니다. 굉장히 많죠. 이 바순 협주곡 녹음이 이번 음반으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시에 바순이라는 악기는 사실 뭐 훨씬 훗날까지도 독주 악기라기보다는 반주 악기, 콘티누 악기였는데 비발디는 이 바순의 붕붕붕 먹먹먹 하는 이 저음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그 작품을 썼고 작품의 그 질이랄까요? 수준도 대단히 높습니다. 이 악기를 정말 좋아했나 봅니다. 이 나이브 에디션의 비발디 바순 협주곡은 이탈리아 출신 연주자 세르주 아촐리니 그리고 그가 이끄는 론다 아르모니카가 꾸준히 계속 녹음했습니다. 이번 이제 마지막 앨범에는 6곡의 협주곡이 담겼습니다. 4곡은 비발디가 완성해서 지금까지 완전한 형태로 전해지는 작품, 그리고 나머지 2곡은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불완전한 형태로, 비발디가 이걸 미완성으로 남긴 건지 아니면은 어떤 사고나 뭐 이런 어떤 그 계기로 악보가 분리되면서 단편적으로만 남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후자인 것 같아요. 현재 온전하게 전해지지 않는 두 곡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6곡의 협주곡을 녹음했는데요. 뭐 이제 이 시리즈가 전체적으로 그렇듯이 굉장히 이렇게 요즘 흔히 들을 수 있는 굉장히 좀 자극적이고 격렬한 연주라기보다는 좀 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작품의 어떤 그 극적인 개성을 포기한 건 아니고 잘 살렸습니다만 그 못지않게 앙상블의 묘미가 살아있는 그런 연주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음반에서 한 곡 골라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비발디에게는 라노떼, 밤이라는 제목이 붙은 협주곡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작품 번호 10번 협주곡 집에 있는 곡이고 하나는 바로 바순 협주곡입니다. 다섯 악장으로 되어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시면 이제 꿈과 같고 어둡고 뭔가 좀 그 음침한 밤의 이미지에서 밤의 어떤 강렬한 어떤 감정이랄까 혹은 비전으로 접어드는 장면,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휴식, 안식을 취하면 아마 자는 장면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동이 트는 날이 밝아오는 이런 밤의 과정을 다섯 악장의 음악으로 차분하게 집어넣은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바순 협주곡 시장조 리움번호 501번 라노떼 밤 들려드립니다. 모두 다섯 악장 전곡 들으시겠습니다. 세르주 아촐리니가 바순 연주하고요. 그가 이끄는 론다 아르모니카가 함께 연주합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바순 협주곡 시장 쪽 리움번호 501번 밤 라노떼 전곡 들려드렸습니다. 세르조 아촐리니가 바순 연주했고요. 그가 이끄는 자신의 앙상블이죠. 론다 아르모니카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아까 깜빡 잊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단편으로 전해지는 협주곡 같은 경우에는 전해지지 않는 악장을 기존의 첼로 협주

먼저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새 음반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번 찾아와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연주자죠. 첼리스트 알반 게르하르트가 이번에 이 낭만주의 첼로 협주곡의 양대 거봉, 쌍벽이라고도 할 수 있는 드보르작과 엘가의 협주곡을 함께 녹음해서 음반으로 냈습니다. 게르하르트 정도 연주자가 정말로 이 협주곡들을 아직 음반으로 안 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이 알반 게르하르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훌륭한 첼리스트인데 역량, 실력에 비해서 인지도나 인기는 항상 좀 그에 못 미친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바로크 시대 작품부터 현대음악, 21세기 음악까지 정말 넓은 스펙트럼의 음악을 개성을 담아서 또 적절한 양식감이랄까요? 취향으로 연주하는 그런 첼리스트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예전에 이반 모니게티와도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엄청난 역량과 실력에 비해서 역시 대중적으로는 좀 덜 알려진, 물론 알반 게르하르트는 이반 모니게티보다는 훨씬 유명해진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번 녹음도 들어보면 이 알반 게르하르트란 연주자가 어떤 첼리스트다라는 걸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해석인데, 아주 굉장히 힘있거나 드라마틱한 그런 연주가 아니라 정말 직선적인 듯한 악보를 충실하게 읽는 연주인데 아주 좋은 의미에서 굉장히 정석적인 연주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연으로 만났을 때 항상 인상적인 연주자이기도 한데 음반도 그런 인상을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두 협주곡에서 제가 한 악장씩 골라서 들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에드워드 엘가의 첼로 협주곡 2단조 작품 번호 85번 가운데 1악장 아다지오 모데라토를 들려드리고요. 이어서 안토닌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 B단조 작품 번호 104번 가운데에서는 3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일종의 짜깁기 협주곡처럼 들려드리게 되는데, 알반 게르하르트 첼로 그리고 앤드류 맨지가 지휘하는 쾰른 서독일 방송교향악단이 함께 연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안토닌 드보로작의 첼로 협주곡 비단조 가운데서 3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였습니다. 알반 게르하르트 첼로, 앤드류 맨지가 지휘하는 쾰른 서독일 방송교향악단 연주였고요. 그에 앞서 들으신 곡은 역시 같은 연주자들이 에드워드 엘가의 첼로 협주곡 2단조 작품 번호 85의 첫 악장을 연주했습니다. 사실 이 드보로작의 첼로 협주곡은 정말 유명한 작품이고 첼리스트들이 정말 많이 연주하는 작품이지만 막상 실현해서 정말 만족스러운 감동적인 연주를 듣기는 쉽지 않은 그런 아주 어려운 곡이기도 한데요. 알반 게르하르트는 기본에 충실한 연주가 이렇게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엘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자클랜드 디프레 이후 굉장히 어둡고 슬픈 비극적인 해석이 가장 그 인기를 누리는 가운데 악보에 충실한 이런 정교한 섬세한 연주로 또 다른 측면을 비췄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도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며칠 전부터 비가 많이 왔습니다. 장마라고도 하고 뭐 국지성 호우라고도 하는데 자연이 또 고맙고 아름답지만 때로는 굉장히 무서울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그런 느낌이죠. 모두들 안전 유의하시고 음악과 함께 더위 잘 이기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작품은 좀 힘내시라고 경쾌한 거 골라봤어요. 조아키노 로시니 오페라 랭스 여행 서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집은 기와가 지키고 농사는 미기와가 지킨다.
2: 흑성병, 탄저병엔 미기와, 잿빛 곰팡이병에도 미기와, 병확산 막아주는 미기와.
1: 집은 기와가, 농사는 미기와.
2: 풍년을 지키는 이름
1: 경농 미기와. 경농이 만듭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0번, 주의 이름 찬양하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안녕하세요. 이인의 테레사입니다. 그 어떤 갈등 상황에서도 한 번에 해결하는 신기한 말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인데요. 누군가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렀을 때, 나 자신에게 실망했을 때,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울 때, 일부러 소리내서 말해보세요. 에이, 뭐 그럴 수 있지. 뾰족하던 마음이 누그러지고 기분이 사르르 풀어지는데 많은 게 필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때론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의 사랑 나눔 프로그램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의 진행을 맡은 배우 이인혜 대리사입니다. 7월 12일 주일 첫 곡으로 진주의 난 괜찮아 들려드렸습니다. 아유, 뭐 그럴 수 있지. 요 얘기. 이런 말만큼이나 효과가 좋은 말, 여러분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바로 여러분 천천히 해도 됩니다. 일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고 마음이 조급해지려고 할 때 이 말 한마디가 놀라운 힘을 발휘하곤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실수들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앞서서 그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 천천히 이렇게 소리내서 말해보는 거 어떨까요? 속으로 하지 말고요, 여러분. 소리내서요. 정말 신기하게도 여유가 생길 겁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다. 조금 늦더라도 나만의 걸음으로 꾸준히 가야겠다. 이런 다짐 오늘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은요. 가톨릭 평화방송이 기획하고 고 김수환 추계경의 사랑과 나눔 정신을 잇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함께하는 이웃돕기 방송입니다. 어려운 이웃의 삶을 들으시면서 그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후원금이 자동으로 전해지는 ARS 전화를 걸어주시거나 은행 계좌로 직접 후원금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번호 먼저 알려드릴게요. 060-700-1225 060-700-1225 은행계좌로 직접 후원금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은행은 하나은행이고요.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또 샵 1053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계좌번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후원계좌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1053 누르시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후원금 창구는 방송 후에도 한 주간 계속 열려있습니다. 다음 방송 전까지 모인 후원금은 소개된 주인공에게 모두 전해 그대로 전달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첸 최고의 행운.

0: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이웃을 소개받아 사랑의 실 전하고 혼자가 아니란 걸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 오늘도 하은이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아, 뭐 급한 일 없으시죠? 천천히 하면 돼. 이 얘기 좀 하고 싶은데.
1: 새해 듣고 있습니다.
0: 예. 뭐 이렇게 하은이 리포터님은 뭔가 허겁지겁 하는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가지고 표정이
1: 아니요.
0: 에잉? 약간 이러면서
1: 허겁지겁하고 막 진짜요? 지나가다가 다쳤잖아요 지난해.
0: 아 그거 허겁지겁이었어. 그건 아. 아니지. 밑에 블럭이 잘못된 거지.
1: 아 그랬구나.
0: 네. 네. 어떻게 좀 뭐 여름 계획도 좀 천천히 하는 편이신가요? 아. 전 너무 느리게 해서 문제.
1: 아. 완벽하게 준비해서 가시잖아요. 그렇죠.
0: 내 편이다. 진정한 내 편.
1: 근데 뭐 아직 만약에 휴가 계획 없어도 전 아직 뭐 특별한 건 없는데 그래도 네. 괜찮은 거죠. 그래도 괜찮고 그럴 네. 수 있고
0: 아, 그럼요.
1: 천천히 계획해도 됩니다.
0: 아, 그리고 뭐 꼭 계획해서 가야 되나요?
1: 아,
0: 오늘 또 땡기면 가는
1: 아,
0: 거고
1: 그렇구나.
0: 또 그럴 수 있는 삶에 또 감사하고 네. 아닌가요?
1: 맞습니다. 멋지네요.
0: 아직 여름 휴가 계획은 없으세요?
1: 네, 아직 없습니다.
0: 아,
1: 예, 그래서 그쵸. 괜찮아요. 그래도
0: 아우 멋있다.
1: 언젠가 갈 수 있으니까.
0: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옆에 사람이 아 그래도 난 괜찮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나까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있어요.
1: 있어요, 네. 있어요.
0: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참 나뿐만이 아니라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어떤 여유? 뭐 긍정적인 시간들 이런 걸 줄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나쁜 기운도 이렇게 번지지만 네. 좋은 거는 더 빨리 번지고 맞아, 많이 맞아요. 번지니까
0: 네. 예.
1: 그래서 좋은 사람을 곁에 두라는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 행복합니다.
1: 아, 미투입니다. 저도 그러네요.
0: 아, 어제 이어서 오늘 소개해드릴 아, 이분에게도 좀 좋은 분들만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막 웃음 가득 줄 수 있는 이웃들만 이렇게 탁탁탁탁 옆에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인데 어떤 분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어제 이어서 오늘 베트남 이주민인 김유진 씨 가정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주민인 경우에는 한국어 능력이나 뭐 이런 생활 여기서 거주해온 기간에 비례해서 네. 한국에 대한 정보를 다 잘 알고 계신 게 아니기
0: 어렵죠.
1: 때문에
0: 맞아요.
1: 예 모든 정보로부터 조금 아무래도 뒤쳐져 있거나 뭐 그러실 수 있는
0: 맞아요.
1: 것 같은데
0: 한국인도 사실은 정보 없는
1: 그렇죠.
0: 경우도 많아요.
1: 또
0: 어렵고 힘들면
1: 예 시스템이 또 해마다 바뀌기도 하고
0: 맞아요.
1: 뭐가 추가되기도 하고 이래서 그런 정보에 예, 좀 빠르기가 한국인도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이 유진 씨는 사실 이주민이긴 해도 한국인입니다.
0: 네.
1: 네, 8년 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지금
0: 대단해요.
1: 어엿한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0: 네.
1: 다만 4개월 전에 아기가 태어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공간에서는 더 이상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예, 어떤 이제 연계를 해주시는 여러 기관과 그 선생님들이 이제 힘을 모아서 조금 더 나은 공간으로 이사 갈 수 있도록 공공 임대주택을 신청을 해놓으신 상태예요. 그래서
0: 네.
1: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너무 협소하기도 하고 보증금 100만 원에 월 30만 원인 집이거든요. 아 보증금 100만 원이라니 하시면서 방송 들으시는 분도 아 열악하겠구나라고
0: 맞아요.
1: 짐작하실 텐데
0: 보증금만 들어도 짐작이
1: 네,
0: 가요 진짜
1: 예.
0: 알 수 있을 것
1: 그렇죠.
0: 같아요.
1: 그렇죠. 네. 다가구 주택의 2층인데도 불구하고 볕이 좀 들지 않아서 굉장히 어둡고 낮에도 전등을 켜야만 하고요.
0: 네.
1: 또 살다 보니까 벌레들도 상당히 많아서 이 어린 아기가 지내기에는 정말 좀 위험하기도 한 당장 여러 가지 생계비나 이런 것도 어렵긴 하지만 우선 이사를 갈 수 있다면 환경이 바뀐다면
0: 네.
1: 조금 더 이 가정이 안전한 그런 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선생님들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셨는데요. 특히 아기가 있는 가정에는 자녀가 네. 있는 가정은 어떤 단체에만 이렇게 힘을 주기보다는 함께 여러분들이 온 마을의 힘으로
0: 예,
1: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드는 가정입니다.
0: 네. 네. 어린 아기를 키우는데 집에 햇볕도 안 들고 벌레도 많다. 아유 아기 엄마인 저로서는 이거는
1: 그렇죠.
0: 진짜 아기를 위해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엄마로서 너무 미안하고 속상할 것
1: 그렇죠.
0: 같아요.
1: 보증금 100만 원에 아주 낮은 가격의 집인 만큼 오래되고 햇빛이 들지 않고 또 벌레가 많이 나오고 아이가 없을 때는 그럭저럭 뭐 어른들은
0: 그렇죠. 그냥 청소하면서 살면 되고 참으면 예, 돼. 이렇게 예, 생각하죠.
1: 그냥 뭐 내 경제 상황이 그렇게밖에 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오셨는데요. 아기가 태어나고 어떤 위기 가정의 자녀라고 이렇게 사회에 드러나게 되면서 여러 이렇게 손길을 좀 요청을 드리는 과정 중에 이런 이 아기의 가정도 만나게 된 건데요.
0: 네.
1: 오히려 선생님들이 더 이런 제도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려고 하고 유진 씨는 잘 몰랐다고 하고 네. 한국어는 어느 정도 소통하고 잘 지내지만 또 경제 활동도 해왔던 분이지만 네. 이런 복지 시스템은 정말 이주민들은 취약하신 것
0: 네.
1: 같아요.
0: 예.
1: 잘 모르고 또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가난한 부모 밑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아이한테 자꾸 미안하다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보증금 100만 원의 낮은 집에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한국에서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아놨던 돈을 지인의 남자친구에게 사기를 당한 거예요.
0: 아유,
1: 예. 가게를 내는데 조금 보태주면 그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라고 했던 약속이었는데 그 친구를 믿었었고 결국은 그 돈 3천만 원을 전혀 받지 못한 채로 예. 그냥 빈털터리가 돼서 이렇게 보증금 100만 원의 집밖에는 구할 수가 없었던 건데요. 그래도 다행히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가 유진 씨의 가정을 알게 되고 이게 사회에 드러나게 되면서 공공임대주택 시스템을 알려주셨고요.
0: 네.
1: 전세 임대주택을 신청한 상태인데 승인이 나면 선정이 되면 보증금 자기 부담금 7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유진 씨와 유미숙 부대표님 얘기 들어봅니다.
2: 그냥 보증금 100만 원, 한 단역에 30만 원이에요. 바퀴벌레도 있어요. 그런데 저기 해법도 아니고 그 인사가 애기 있으면 인사 가고 싶어요. 해법지 들어 좋겠어요. 그냥 애기 때문에 미안하고 돈 없다고 하고 그냥 미안하고요. 제가 옛날 한국말 많이 몰라 하니까 친구랑 같이 하고 그 3장만 원 주고 도망갔어요. 그 연락도 없고 나 계속 울어하고 아기가 미안하고 엄마 나빠 그냥 아기 자고 미안하고요.
3: 그동안 열심히 모아둔 돈도 또 사기를 당했대요. 한 3천만 원 정도를. 또 아이랑 이렇게 빚도 안 드는 집에서 사니까 한국 국적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기가 어리면 또 갈 수 있는 집, 신청할 수 있는 집이 있는데 그거 정보도 모르고 그래서 신혼부부 전세임대 같은 게 있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집에 갈 수 있다.
2: 선생님은 도와도 좋고 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무상하니까 도와 많이 했어요.
0: 김유진 씨가 베트남 남성분과 재혼하셨잖아요. 남편도 경제활동 하고 계시나요?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
1: 네.
0: 궁금해요.
1: 공장에서 제품 틀을 만드는 금형 일을 하고 있는데요.
0: 네.
1: 많진 않아도 매달 수입이 있긴 하지만 그 수입의 대부분은 빚을 상환하는 데 쓰고 있어서 예, 생활비 때문에
0: 네.
1: 예, 어려울 때 이제 대출을 받았다고 해요. 2천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그걸
0: 네.
1: 월 150만 원 정도를 계속 상환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0: 예,
1: 언젠간 끝이 나긴 할 텐데 그래도 성실하게 일을 하는 가정이고 예. 새 식구가 실제 사용하는 지금 현재 생활비는 부모 급여와 아동 수당 받는 걸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0: 너무 적은데요.
1: 예, 그러니까 여윳돈을 모을 수가 없는 상태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고 계속 이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아기까지 생기니까요.
0: 그러니까요. 예. 빚은 사실 빨리 갚아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이런 분들은 특히
1: 그렇죠.
0: 이자
1: 네.
0: 때문에.
1: 네. 네. 아기가 좀 더 커서 어린이집에 이제 다니게 되면 맡길 수 있으면 유진 씨도 경제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뿐이에요.
0: 네.
1: 굉장히 생활력 강한 분이니까요.
0: 어제 이어 오늘은요. 좁고 어두운 집에서 어린 딸을 키우는 베트남 출신 김유진 씨의 사연 들어보고 있습니다. 김유진 씨가 베트남에서 살았던 시절 친구를 떠올리면서 듣는 노래가 있다는데 어떤 곡인가 너무 궁금해요.
1: 네, 그 안재욱의 친구라는 곡이
0: 오,
1: 있잖아요.
0: 네. 아니, 베트남 친구를 떠올리는데
1: 예,
0: 한국 노래를.
1: 그렇죠.
0: 와.
1: 베트남에 살 때.

0: 그 친했던 친구가 이 노래를 듣자마자 그 친구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한국 왔는데 이 노래를 이제 사람들이 듣는 걸 보고, 아,
1: 네.
0: 그런 의미였고, 나도 베트남에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이 베트남 고향이 유진 씨는 굉장히 좀 어려운 형편이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친구는 상대적으로 좀 형편이 좋은 친구여서 자전거도 있었고, 돈도 조금씩 가지고 다녔고, 그래서 늘 우리 집 앞에 와서 자전거를 같이 나를 태워주고 학교를 가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이랬던 친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듣는 순간 내 베트남 고향도 생각나고 그 친구도 생각나고 나중에 다른 사람 통해서 친구의 소식을 들었을 때 몸이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이제 고향 가본 지도 지금 오래돼서 걱정만 하는 그런 곡이라고 하네요. 연락이 끊긴 지가 오래인데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좀 아픈 사연의 그런 노래네요. 노래는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요. 안재욱의 친구로에 얽힌 사연 유진 씨에게 들어보시고요. 노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2: 아, 옛날 처음 한국 와서 노래 들어 했어요. 그냥, 아, 이건 나 베트남 똑같아. 친구랑 같이 하고, 그냥, 안재욱 친구. 친구 옛날에 나랑 도와도 많이 하고, 같이 살라고 어려워, 학교 어려워하고, 난 많이 도와했어요. 옛날 학교 가면 우리 집 가난하고, 친구가 자전거 있어. 나 맨날 데려왔어요. 나 학교 가돈 없다고 친구가 맛있는 거 사주고 맨날 이러고 그냥 지금 친구가 생각 많이 했어. 친구 지금 아파서 나도 미안하고 못 만나고 미안도 하고 지금 친구가 조금 힘들고 그냥 건강도 하고 행복도 하고 좋겠어요.

0: 김유진 씨가 베트남에서 보낸 어린 시절 친구를 떠올리게 하는 곡이었죠. 안재욱의 친구, 김유진 씨의 내 마음의 노래로 함께 들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이 기획하고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함께하는 방송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오늘은요, 4개월 딸을 키우는 베트남 출신 김유진 씨가 열악한 집에서 이사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060-700-1225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김유진 씨가 20살 무렵 낯선 한국 땅에 오셔서 18년 동안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 키우시느라 진짜 고생 많으셨잖아요. 아, 그런데 사기를 또 안타깝게 당하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계시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열심히 산그 모든 게 그냥 한순간에 무너진 것
1: 그렇죠.
0: 같은 느낌이에요.
1: 뭔가 경제적으로 든든한 뿌리가 없는, 뭐 뿌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세상에 많지는 않긴 합니다만, 이주에 오신 이런 분들이 사기까지 당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정말 치명타인 것
0: 맞아요.
1: 같아요. 예.
0: 네.
1: 한국인 남편과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도 그 장애가 있는 남편을 대신해서 공장에서 또 식당에서 정말 열심히 설거지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0: 네.
1: 아끼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정확하게 발음하시더라고요. 이게 습관이 돼 있고 아껴야 한다라는 걸 그만큼 몸에 배어 있는 거고
0: 얼마나
1: 생각해서
0: 많이
1: 아꼈으면
0: 썼으면,
1: 네.
0: 네. 그 단어를 얼마나 썼으면,
1: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그래서 더
0: 네.
1: 그 단어는 정확하게 발음을 하시고 난 아꼈어야 해요. 그러면서 돈 벌면 남편한테 조금 주고 아기 키워달라고 뭐 아기를 위해서 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기 키울 때
0: 네.
1: 뭐 아끼다 아끼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잘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아낀 돈으로 열심히 저축도 하고
0: 네.
1: 모아뒀었는데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한꺼번에 잃고 난 뒤에 이렇게 지금 현재는 열악한 환경의 집 그리고 4개월 이제 5개월 들어가는 불쌍한 아기 이렇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0: 네.
1: 비록 지금은 아기가 어려서 유진 씨가 경제 활동을 할수 없지만, 예, 워낙 생활력 강한 분이니까 아기가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하면 뭐라도 일을 해서 그래도 지금보다는 형편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있는 가정이기도 합니다. 나와 같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살게 해서 아기한테 너무 미안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나아질 거예요. 지금은 그런 마음이지만 분명히 나아질 거라는 생각 듭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방송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네.
0: 맞아요. 네.
1: 김유진 씨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어떻게든 다른 기관하고 연계해서 열심히 이 가정을 위해서 돕고 계시는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의 유미숙 부대표 얘기입니다.
2: 공장하고 인하고 아끼다. 생계비 남편도 주고 그냥 돈 아끼다 조금씩 조금 적금 통장했다고 회사 또 다녀오고 공장이네요. 시다이네요. 식당 선거지. 인 많이 했어요. 또 알바, 저녁에 알바 식당을 미식가 미식.

0: 시간도 하고요. 그냥 엄마 아빠 생각도 하고 또 애기도 생각도 하고 그냥 안심했어요. 애기가 오지 마세요. 그냥 엄마 힘들고 너 착하고 잘 키우고 엄마 나중에 연심하고 돈 벌어 우리 잘 살아요.
1: 아예 하나도 없었어요. 껌껌해가지고 계속 불을 켜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창문이 들어오는 데가 뭐 방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되게 열악해서, 조금 더 크면 기어다니고 보행기도 타고 다니고 이럴 텐데 그런 공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보다는 조금 그래도 거실도 있고 빗도 들고 이러는 데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지금 아기가 이제 딱 4개월 됐고, 그래도 1년까지는 엄마가 키우면 그 뒤에 또 어린이집도 보낼 수 있고, 또 엄마 힘들게 안 하려고 또, 예, 순하고 엄청 잘 놀아요. 이모,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인사하고 방 깨끗하고 조금 크고 아기가 잘 노고 그냥 우리 행복 살아래. 아기가 너무 착해요. 무상해요. 몰라 제가 아기 맨날 무상 미안하고 엄마가 또 엄마 아빠 힘들어 살라고 아기 미안하고요.
2: 김유진 씨가 지난 세월 힘들지만 굉장히 씩씩하게 잘 살아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렇게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아, 물론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함께
1: 네.
2: 해서 이제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면은 희망이 더 빨리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도 되는
1: 맞습니다.
2: 거죠?
1: 네, 아, 물론입니다. 깨끗한 집으로 이사해서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유진 씨도 일해서 돈 벌고 저녁에는 다 같이 모여서 도란도란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얘기 나누는 게 지금의 바람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2: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1: 그렇죠.
2: 네.
1: 진짜 그냥 무탈하게 하루에 각자 일하고 모여서 맛있는 저녁 식사 함께.
2: 네,
1: 그뭐
2: 너무
1: 더할 나위
2: 좋지.
1: 없죠. 예.
2: 네.
1: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큰 희망까지는 사실 바람으로 말씀드려본 게 아니었는데 여쭤본 게 아니었는데 음식을 잘하신대요. 스스로를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국 음식을 굉장히 내가 잘해서
2: 왜 이렇게 귀엽게 느껴지죠?
1: 그 예전에 함께 사시던 시어머님이 한국인 시어머님이 너 진짜 요리 잘하는구나라고 공식 인증까지
2: 그럼
1: 받으셨다는.
2: 진짜 잘하는 거네.
1: 어떤 거 잘하시는데요? 라고 했더니요.
2: 네.
1: 끝이 없이 나와요. 제일
2: 와!
1: 처음에 나온 얘기가 잡채?
2: 와, 이거
1: 어떻습니까? 잡채?
2: 너무
1: 예.
2: 번거로운
1: 재료가 많이
2: 음식이네.
1: 들어가서, 예,
2: 와,
1: 진짜요.
2: 네.
1: 당면도 잘 삶아야 되는데. 아무튼, 잡채, 닭볶음탕,
2: 오!
1: 매운탕, 뭐, 김치찌개 끝이 없이 나오는데요.
2: 야.
1: 음식 하면 내가 잘하고 자신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내가 전문적으로 배워서 나중에는 식당도 운영해보고 싶다는 그러면서 제가 식당이요? 막 이렇게 표정을 했더니 희망 희망 이러시면서
2: 너무 좋겠다.
1: 예 바람으로
2: 베트남
1: 말씀해주시네요.
2: 분인데 막그 이렇게 국적 한국 국적 취득하고 막 어서 와 어서 와 이렇게 하면서 진짜 구수한 매운탕 하나
1: 예.
2: 끓여주시면 인기 많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2: 네.
1: 이런 희망을 갖고 계신 것만으로도 희망적이네요. 네.
2: 그러네.
1: 유진 씨의 희망 이야기입니다.
0: 지금 희망하고 집도 인사하고 바람도 하고 아기가 건강도 하고 세명 같이 행복 살아 하고 싶어요. 나 요리 좋아요. 그 잡채도 하고 닭고리탕 하고 옛날 시어머니가 아나너 요리 진짜 잘했네. 그냥 시어머니가 김치찌개 하고 잡채하고 진짜 맛있는데. 많이 배워갖고 돈 있으면 그냥 장사하고 싶어요, 식당에. 희망, 희망.
2: 베트남 국적의 남편, 어린 딸과 함께 좁고 컴컴한 집에서 생활하는 김유진 씨. 이들 가족에게 볕이 드는 집으로 이사하는 건 희망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김유진 씨 가족에게 희망을 전하는 방법, 허윤희 리포터님이 알려주세요.
1: 네, 한 통에 5,000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 1225번입니다. 뒷번호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번호입니다. 060-700-1225번입니다.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때는 하나은행입니다. 810-1009-1009-810-1009-810-1009
3: 804입니다. 가운데 1909 두 번 들어갑니다. 천국을 예약하는 번호로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810-1009-1009-803입니다.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2: 네, 우리 김유진 씨 음식을 잘한다는 얘기 들으니까 진짜 한국을 찐으로 사랑했구나라는 생각 들고 참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음식을 잘한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해보고 또 정성이 엄청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일 하나도 정말 정성 들여서 최선을 다하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 이분이 상처가 많아요. 재혼도 하셨으니까 또 이혼의 아픔도 있으시고 또 아, 왜 하필 또 한국에서 이런 일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사기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햇볕이 들지 않는 집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아 정말로 햇볕 잘 드는 집에서 아기와 함께 아까 허윤희 리포터님 말씀하신 대로 일하고 와서 가족들하고 도란도란 맛있는 음식 막 찌개 부글부글 끓여서 먹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김유진 씨 가정에게 따뜻한 나눔과 기도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수고해 주신 허윤희 리포터님과 인사 나눠야 할 시간인데요.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되세요.
3: 네, 건강하고 평화로운 한 주 보내세요. 늘 고맙습니다, 여러분.
2: 노래 듣고 올게요. 김장훈,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18년 전 한국에 온 이후 나는 청춘을 다 바쳐 일했습니다. 낮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엔 식당에서 설거지하면서 힘겹게 꾸려간 생활. 빠듯한 살림 속에서도 한 푼 두 푼 아껴 모은 건 내 아이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리란 마음뿐이었죠. 그렇게 모인 돈을 한꺼번에 잃고 말았습니다. 돈을 빌려간 이는 연락이 끊겼고 나는 가슴이 까맣게 타버린 속에서 수많은 밤을 지새웠죠. 주말마다 찾아오는 16살 아들과 이제 막 세상에 나온 딸을 생각하면 나는 힘들어도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도 또다시 어두운 단칸방에서 시작하게 된 게 기가 막히지만 희망이 조금 더디게 올 뿐 아예 사라진 건 아닐 겁니다. 햇볕이 드는 집으로 이사하고 어린 딸도 지금처럼 건강히 자라준다면 나는 지난 20년간 그래왔듯 다시 세상 밖으로 나아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할 겁니다. 한때 모든 걸 잃은 듯했던 우리 가족도 당당하게 다시 일어설 겁니다. 김유진 씨는 햇볕이 들지 않는 낡은 집에서 생후 4개월 딸과 함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이 볕이 드는 안전한 집으로 이사해서 자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060-700-1225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또 샵 1053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계좌번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후원계좌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1053 누르시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빌리 조엘, Just the way you are.

후원 창구는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 열려 있습니다. 한 주간 ARS 전화와 계좌입금을 통해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방송에 소개된 주인공에게 모두 전액 그대로 전달됩니다. 후원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끝곡 윤종신의 오래전 그날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인의 대리사였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낮 12시에 다시 찾아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필요한 만큼의 사랑과 도움이 꼭 채워지길 기도드릴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5: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6: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8: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경 약방 말씀으로 엮은 꽃향기가 나는 성경 약방 성경 속 구절로 주님의 향기가 나게 만들어드립니다. 이 시간 서울대교구 성서모짜리 담당인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성소모자를 담당하고 있는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이번 주간부터 어려운 주간입니다. 뭐냐면 비유가 연속으로 나오는 주간이 이번 주간입니다. 그래서 총 3주간 동안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번 시간과 또 다음 시간에 걸쳐서 성경에 나오는 비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갖고 있는 오늘 복음에서 마태복음 13장 3절을 좀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비유에 대한 해석은 그닥 단순하진 않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 학자들은 이 비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맥락 안에서 이 비유를 해석하려고 했지만 고대 교부들은 이 비유를 해석할 때 은유적인 즉 우의적인 방식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그 단어의 초점에 맞춰서 이 단어의 의미들을 자꾸 도출해내고 찾으려고 하는 가운데에 이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지는 것도 있다 보니 이러한 어떤 과정 안에서 비유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것이 여러 어떤 논쟁을 좀 낳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정리해 보면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어떤 비유에 대한 해석에 대한 논쟁들을 조금은 정리해 보고 그 안에서 다음 시간에는 그 비유들 특히 요한복음 13장에 나타나 있는 내용의 비유들

것들을 좀 설명해 보면서, 그리고 그 외에도 복음서에 나타난 비유들을 좀 설명해 보면서 2시간에 걸쳐서 이 비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뭐 표산과 은유, 직유, 비유, 뭐 이거에 대한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먼저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되는 한 단어를 말할 때 표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한 단어인 것이죠. 그걸 비하면 은유나 직유는 비교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한 문장을 말합니다. 또한 비유는 작은 이야기 전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보죠. 이사야서 40장 6절에 대한 말씀인데, 자, 모든 인간은 풀이요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문장이 있는데 모든 인간은 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직유가 아니라 은유입니다. 오히려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 라고 하는 건 직유입니다. 결국 직유와 은유의 차이점은 은유는 뭐뭐와 같은 뭐뭐처럼 이라는 비교 부사가 빠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직유가 좀 더 알아듣기 쉬울 수 있겠죠. 그러나 은유는 직유에 비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모든 인간이 풀이다? 그럼 저는 어떤 사람인 거죠? 풀인 거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간은 풀이라고 하는 저자의 의도를 간과해야지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그 의미들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바로 즉 은유입니다. 이에 비해서 비유라고 하는 단어는 서론, 본론, 결론들을 갖춘 본격적인 이야기가 바로 비유입니다. 이러한 비유의 형식에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비유, 우이, 은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비유라고 하는 단어를 파라블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사물을 나란히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물을 나란히 놓다 보니까 이 두 개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A라는 사물을 B라는 것과 동시에 놓으면서 이 B라는 사물을 연상시키는 가운데 A 사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구나, 또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의미를 도출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본래 어려운 주제나 개념들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더 잘 알려지고 분명한 다른 주제나 개념들을 동시에 나란히 놓음으로써 제시해 주면서 알아듣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곧 비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래 의미와 비슷한 것을 가져다 놓는 거예요. 또한 우위는 그럼 어떤 개념인가? 우위는 비유보다 좀 더 의미화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즉 어떤 사물을 다른 것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상적, 윤리적, 신앙적 주제나 개념들을 문자의 의미나 다른 상징이나 이미지를 활용해서 설명하는 것, 이것이 우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알레고리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러한 우위들은 어찌 보면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저자의 의도도 함께 동반이 돼야지만 알아둘 수 있는 게 바로 우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은 꼬아있는 것이죠. 꼬여있는 거예요. 은유는 어떤 것인가? 어떤 말이나 표현들을 쉬운 것으로 대체해서 그 의미를 설명하거나 사물의 어떤 상태나 움직임을 다른 상징이나 이미지를 통해서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은유와 우위는 유사한 표현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위와 은유가 아주 비슷하지만 좀 차이가 있는 건, 은유는 하나의 단어라든지 하나의 문장, 아주 작은 단위로 구사되는 표현이 바로 은유입니다. 그러나 우위는 좀 더 달라요. 우위는 이야기 전체가 하나의 총체적인 은유로 이루어져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인간은 풀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작은 단위, 그래서 은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의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큰 이야기가 바로 우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의는 여러 운유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에 나타난 운유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가 있을 텐데 그 비유가 어떤 것인가 먼저 생각해 보고 그 안에서 파라블레라고 하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가 이런 겁니다. 사무엘기 하원 12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인데 이 비유는 다윗이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사건에 대해서 나탄 예언자가 비유를 들어서 다윗을 꾸짖기 위해서 나탄 예언자가 다윗에게 전한 이야기가 바로 이 첫 번째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잘 보시면 이 비유는 그런 겁니다. 부자가 잔치를 차리는 와중이었는데 부자니까 양이 많겠죠. 그러면 잔치를 차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양을 써야 되는 거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자가 잔치를 차리는데 자신의 많은 양들 중에 한 마리를 잡는 대신에 굳이 가난한 이웃의 한 마리밖에 없는 작은 암양을 빼앗아서 잔치를 치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땐 다윗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아니 부자가 자기 양을 가져가야지 가난한 사람들을 그걸 뺏으면 되겠는가? 라고 몹시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기 하원 12장 5절부터 6절에서도 다윗은 그 부자에 대해서 몹시 화를 내며 나탄에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그러한 짓을 한 그자는 죽어 마땅하다. 그는 그런 짓을 하고 동정심도 없었으니 그 암양을 내 곱절로 갚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그 비유 이야기에서 부자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러자 나탄 예언자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비유에 대한 의도가 드러납니다. 즉 A라고 하는 것. 다윗이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사실은 죽여버리고 차지하게 만든 것이죠.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탄 예언자가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B라고 하는 이야기.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한 이웃에 한 마리밖에 없는 작은 암양을 빼앗았다는 이야기를 비교하도록 만들면서 다윗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도록 만들었던 것. 이것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는 우의적 요소라든지 그런 어떤 해석이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나타난 사실 이 비유는 구약성에 나타나 있는 사무엘기 하원에 대한 말씀보다는 좀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예수님의 말씀을 숙고하면서 의미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우의적 요소라든지 여러 가지 해석적 요소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비유가 복음서에 실린 과정을 세 가지로 구분지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떤 자리와 어떤 때에 특정 계층의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가운데 한 비유가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이라든지 사건의 묘사는 동시대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당시 풍습과 실제 생활과 연결된 것이 첫 번째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나타나 있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보면 아, 농부가 어떻게 밭을 일구는 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 때에 농부들은 그냥 씨를 뿌리다 보니 어떤 때는 좋은 땅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이러면서 아, 씨를 그렇게 뿌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농사는 그런 가시밭과 그 돌밭들을 어떻게 해요? 다 개간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기계로 씨를 뿌리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첫 번째 비유라고 하는 것은 즉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들이 반영되어 있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좀 알아들으려면 그 당시에 농사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본다면 조금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겠죠. 그런데 첫 번째 비유는 그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설교하신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유가 어려워지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뒤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이나 공동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숙고한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의적 내용들을 담고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두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답변을 찾으면서 비유 메시지를 그들의 실정에 맞게 해석하면서 써놓은 비유들이 있는데 이 비유가 바로 우의적 비유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음 주 복음에 나타난 가라지의 비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라지의 비유가 그런 거죠. 종들이 가서 씨를 뿌렸고 그 다음날 갔더니 뭐가 자라나고 있어요? 밀뿐만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죠. 그랬더니 그 종들이 주인에게 가서 어떻게 할까요?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했더니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오만의 이야기인데 어찌 보면 이 가라지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 뒤에 나오는 메시지 즉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둔 다음에 마지막 때에 가서 가라지를 싹 다 모아다가 태울 것이다. 즉 심판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종말 때, 세상 마지막 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추석 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라지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라지의 비유는 그 당시 마태오밖에 이 비유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태오 공동체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라는 것을 봐야지만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의미적 내용들이 드러나게 된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비유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합니다. 세 번째 국면인데 즉 구전으로 전해오던 비유들이 기록으로 움직여지면서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문자화된 비유를 갖게 되는데 이 비유 안에서는 복음서의 어떤 그 저자들의 의도 속에서 여러 가지로 편집의 단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편집의 단계를 통해서 결국 똑같은 비유 이야기지만 여러 다른 이야기로 다시 구분이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래 여기서 두 곡 듣고 오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어떻게 편집이 이루어졌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현 신부가 부른 씨 뿌리는 이의 비유와 폴리포니 앙상블이 부른 주여 당신 종이 여기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용현 신부가 부른 시뿌리는 이의 비유와 폴리포니 앙상블이 부른 주여 당신 종이 여기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 비유가 복음에 실리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 대상자를 통해서 하셨던 비유,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나서 조금 더 우위화되는 과정, 세 번째는 이제 복음서로 넘어오면서 각 편집의 단계, 요 세 단계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세 단계에 대한 구분들은 제가 공부 좀 했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고요. 실 예를 들어서 아 비유 이 아이가 어떻게 편집이 되는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과 루카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에 나타난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 비교해 보면 비유 이야기가 어떻게 차이점이 나고 그 차이점 속에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혼인잔치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분명히 혼인잔치를 베풀었고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이 초대받은 사람이 오지 않죠. 그러다 보니 혼인잔치를 연 그 마태오는 임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루카는 뭐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하여튼 여하튼 이 혼인잔치를 열었던 이 사람이 종들에게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오지 않으니 즉 다른 사람들로 혼인잔치를 치러야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고 하는데 데려오라고 하는데 이 데려오라고 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잘 보시면 마태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골 어귀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자 들어보시면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옵니다. 여기서 마태오는 데려오는 기준이 뭐죠? 즉 만나는 대로 데려올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다 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은 뭐고 선한 사람은 뭐죠? 즉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겠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건 악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기준이 아니라 다 데려오라는 겁니다. 일단 자 루카는 다릅니다. 루카는 혼인잔치를 연 사람이 이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집주인이 놓아여 종에게 일렀다. 어서 고을의 한길과 골목으로 나가 자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과 눈먼 이들과 다리 저는 이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와 다르죠. 루카는 명확합니다. 대상이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눈먼 이들, 다리 저는 이들이 이 혼인잔치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좀 다르죠. 즉 다르다라고 하는 건 이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각 공동체에서 즉 다르게 숙고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마태복음에서는 유다인들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이다 보니 즉 율법에 따른 가르침 안에서 즉 하는 나라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율법 기준으로 선한 사람, 악한 사람에 대한 기준을 나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입니다. 그런데 루카는 달라요. 루카는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 루카 공동체에서는 혼인잔치의 이 손님들을 즉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즉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즉 가난하고 장애인과 눈먼이들, 다리 저는 이들 즉 사회적 약자들이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결국 이 혼인잔치에 불러오는 초대의 손님들도 가난한 이들과 이런처럼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루카에는 없지만 마태오는 이런 이야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오는 이런 겁니다. 자, 혼인잔치에 이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다 만나는 대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라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면서 이 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세례를 받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았다면 즉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과 그 중에서 이 우의적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마태오는 나타나 있는데 즉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많이 받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혼인예복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오복음은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이런 거죠. 마태오 공동체 안에서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가르침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반영해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누가복음은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은 혼인예복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 뒤에 종이 주인님 분부하신 대로 하였습니다면 아직 자리가 남아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다시 종들에게 이릅니다. 큰 길과 울타리 쪽으로 나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여라. 내 집이 가득 차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처음에 초대를 받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는 아무도 내 잔치 음식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결국 루카는 즉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더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첫 번째 손님들, 즉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 즉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잔치 음식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이 루카복음은 혼인잔치의 확장성, 그러니까 더 많은 이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 선포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더욱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루카복음입니다. 자, 이처럼 똑같은 혼인잔치의 이야기지만 그 공동체의 상황 안에서 이야기가 조금씩 편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집을 통해 자신들이 드러나고자 하는 시작적 메시지가 다르게 나타나게 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비유 이야기를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의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복음서의 형성 과정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비유는 가상적인 이야기입니다. 통상적으로 즉석에서 지어내거나 적어도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일 수도 있겠지만 형식상 그 일 자체가 아니라 어떤 내적 논리가 갖추어진 상태로 이용된 이야기가 바로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사실은 지적하기 위해서 나탄 예언자는 즉 부자의 잔치에서 가난한 이의 양을 뺏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가져다 놓은 것이죠. 그래서 비유에서 사용되는 이야기는 사회, 문화적 상황에서 고른 상황 묘사의 상황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서도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이야기가 있는데 이 비유 이야기를 잘 알아듣기 위해서는 그 당시 농사를 짓는 방식을 알면 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결국 비유란 그 당시 사회 문화적 상황들을 함께 반영되어 쓰여진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구약 성경과 유다계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이미지, 그래서 야훼 하느님을 가리키는 목자, 또 아버지, 임금, 또 이스라엘 뜻하는 양떼, 포도원, 빛, 제약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사용되는 이미지 또한 함께 염두에 두고 해석해야지만 비유의 올바른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미지가 반드시 그 의미만을 의미하지는 않기도 합니다. 이것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하나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루카복음 14장 31절부터 3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만 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보지 않겠느냐라고 언급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 즉 야훼 하느님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루카복음 14장 32절부터 33절을 보면 이 임금은 야훼 하느님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임금은 바로 야훼 하느님이 아니라 어리석은 인간이나 아니면 현명한 인간이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쓴 이미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야훼 하느님

을 일으키는 목자, 아버지, 임금 이러한 내용들은 또 이스라엘 뜻하는 양떼, 포도원 빚 제약 등등은 반드시 그 이미지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들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비유를 해석한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다 우의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비유와 우의를 분리할 것인가? 그리고 비유를 윤리적 맥락으로만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역사적이고 종말론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것인가로 나누어지면서 여러 가지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논쟁의 대표적 학자들이 바로 19세기 독일의 성서학자라고 하는 율리허와 20세기 영국의 도드, 또 독일의 예레미야스라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비유를 하나의 하나님의 비밀 열쇠로 생각해서 이 비유들을 해석하는 자가 곧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러한 도식을 통해서, 그리고 그 비유들을 단순히 하나의 이미지로만 투영을 시켜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건 아주 위험할 수 있고, 이것이 곧 사이비 종교들이 하는 작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아마 다음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에 대해서 어떤 논쟁들이 있었는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쟁들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어찌 보면 잠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운전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라디오를 끄시고 운전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이러한 어떤 비유에 대한 어떤 해석에 대한 이야기, 성서학적인 어떤 역사들은 아, 우리가 비유를 좀 더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라는 방향점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져온 겁니다. 자, 보시면 자, 먼 처음에 19세기에 율리허라고 하는 사람은 1889년에 예수의 비유라는 두 권의 책을 내면서 이전까지 모든 비유를 우의적 방식으로 해석하라는 것에 대한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즉, 그는 예수님은 우의나 우화적 요소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비유가 우의로 바뀌었거나 우화적 요소들을 지니게 된 것은 복음사가들의 어떤 신학적 메시지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비유와 우의의 분리를 주장하고 비유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이 명백한 한 가지 진리를 분명히 밝히는 데 반해서 우의는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의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논쟁의 거리가 남게 되는데, 그렇지만 율리허의 주장은 비유에 지나친 우의적 해석에 경종을 울리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비유에 대한 현대의 비평학적인 학문적 기초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율리허를 통해서. 자, 제가 어렵게 이야기했죠. 자, 이제부터 하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석한 겁니다. 자, 어떻게 해석했냐면, 자, 강도를 만난 사람은 아담이고 예루살렘은 천국이며 예리고는 윤리적 생활, 강도들은 마귀들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대표되는 사람이 윤리적 생활을 떠나 천상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다가 마귀들을 만나 윤리성을 박탈당하고 죄로 떨어지게 강요되었다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타난 사제와 레위인은 구약성경의 사제직과 봉사직, 그리고 착한 사마리아인은 그리스도, 또 상처를 치유해주는 것은 죄를 억제하는 것이고, 기름과 포도주는 희망의 위로와 선행의 격려, 또 나귀는 성자의 육화, 여관은 교회, 여관 주인은 바로 사도 바오로, 또 돈 두 데나리온은 사랑의 이중 계명, 또는 이승과 저승의 삶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잘 들어보시면 이 내용들을 알겠지만 해석이 가능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의 무언가 의미들을 자꾸 찾아보다 보니 전체적인 메시지가 싹 사라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비유 이야기를 다 우의적, 은유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 메시지 전체의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율리허는 이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본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소한 세부사항에 지나치게 얽매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맥락이나 본질을 놓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어찌 보면 율리허의 주장은 세부사항에 대한 지나친 우의적 해석은 비유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놓치게 만드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우의와 비유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의적 방식으로 해석할 것과 전체적인 이야기인 비유로 해석할지를 분류하는 초석을 놓은 것이 바로 이 윤리어의 작업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윤리어는 큰 작업들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제 더욱더 비유는 전체적인 메시지를 보는 쪽으로 성경 해석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석소영이 부른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과 나정신이 부른 당신께로 가는 길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석소영이 부른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과 나정신이 부른 당신께로 가는 길,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네, 앞에서 제가 뭐 윤리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잠을 좀 성사를 해드렸죠, 그죠? 네. 그런데 이 윤리허는 큰 작업을 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너무 우위적인 메시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전체적인 어떤 메시지, 또 복음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전해주고자 했던 핵심적인 메시지들이 조금은 희석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윤리허는 오히려 이 비유 이야기할 것과 우위적으로 해석할 것들을 좀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봤고, 그 나누는 작업 안에서 윤리허도 조금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겠으나 그 나누는 작업을 통해서 비유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찾게 된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후에 또 도드라는 학자와 예레미야스라는 학자는 예수님의 비유는 분명히 종말론적이고 하느님 나라의 도래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도드와 예레미야스라는 학자의 노선이 갈라지게 되면서 도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의 도래가 실현되었다고 바라보는 반면에 예레미야스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의 도래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바라보면서 이를 통해서 비유의 메시지가 하느님 나라의 선포와 직결되어 있음을 이 도드와 예레미야스 학자는 이러한 비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더 예수님, 역사적 예수님의 어떤 메시지로 좀 해석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나자렛 예수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드와 이 예레미야스의 의견을 둘 다 수용하면서 모든 비유는 주님 자신을 하느님 나라로 믿으라는 초대의 말씀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이 하느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 안에 십자가의 신비 안에서 비유 이야기를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으로도 제안하셨습니다. 즉 비유라는 것은 이중적인 움직임이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는 비유가 경청하고 깊이를 갈망하는 이에게 멀리 있는 현실을 가까운 현실로 가져다 주면서 다른 하나는 이를 믿는 사람 자신이 이 여정에 따라 길을 가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비유의 이중적인 움직임이다 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죠? 제가 글을 그냥 가져와서 그렇습니다. 이걸 좀 더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유를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그 설명할 때에 이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경청하면서 어려웠던 이야기가 어떻게 해요? 제 비유를 통해서 좀 더 쉽게 현실로 가져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런 거죠. 다른 하나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이 즉 이 비유 이야기의 메시지를 알아듣고 자신이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현실적인 문제로 또 해결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즉 듣는 사람이 비유의 잠재력을 발견하지 못하고 거기에 이끌리지 않는다면 이 비유는 무슨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겠습니까? 공허한 미아리로 들릴 수밖에 없겠죠. 즉 이해가 가지 않는 이야기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유를 설명했지만 그 비유가 여러분들에게 공감되지 않는다면 그 비유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도 전해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의 자세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오히려 십자가의 신비를 통한 이 비유를 십자가의 신비 안에서 이 비유를 해석해야지만 진정한 하느님의 비유 메시지가 드러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에 대한 신비를 알아보고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신비를 통한 비유의 메시지를 알아들어야 되고 나 또한 십자가의 신비를 통해서 알아들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내 자세도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이거를 통해서 진정한 비유의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자신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추상적으로 인식하려고 모든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하느님의 신비, 우리로서는 견딜 수 없이 비켜설 수밖에 없는 눈부신 빛이시고 이 빛에 가까이 갈수록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 또 하느님의 빛을 알아볼 수 있는 것,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준 메시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는 인어주사의 나의 하느님 들으면서 마무리 지으면서 To be continued 비유가 계속된다는 거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 주님 안에서 기쁨의 한 주 마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의 영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안녕하세요. 계절 민원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6: 아,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더워도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5: 고객님,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옵션을 추가해서요.
6: 네? 어쩔 수 없다고요?
5: 네네. 집중호우의 열대야에 아, 최근엔 찜통 더위도 추가되었네요.
6: 그걸 다 누가 추가한 건데요?
7: 여름 더위가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구를 뜨겁게 만든 책임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있습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2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석순의 오신부입니다. 한그루 나무의 숨결, 이름 모를 들꽃의 흔들림, 창밖을 스치는 새 한 마리의 날개짓에도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생명의 그물망 안에서 서로 기대,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독서평론 김정현 편집장과 함께 우리가 잊고 지낸 생명의 가치와 공존의 길, 그리고 사랑에 시작하는 생명운동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교 생명위원회와 카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합니다. 첫 곡 듣겠습니다. 아이유가 부릅니다. 너의 의미.

0: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
1: 오늘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이의 분열을 치유하고 공생적 문화가 유지될 수 있는 사회를 재건하는 목적을 가지고 발간되는 개간지 녹색평론의 김정현 편집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녹색평론 편집과 발행을 책임지고 있는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1: 두 가지 일을 다 하시는.
2: 네.
1: 녹색평론 하면 제가 볼 땐 저는 되게 익숙한데 뭐 처음 들으신 분도 있다고 하면 사실 이게 처음 들었다고 하기에는 사실 그 잡지류 그러니까 서점에 가면 잡지류에 가면 녹색평론 딱 있는 거고 제일 유명한 건 이제 다른 그 잡지는 굉장히 뭐랄까 화려하다라고 네. 하면 그에 비해서 녹색평론인 갱지를 옛날부터 쓰면서 아 종이만 봐도 야 이건 자연보호다 바로 느낌이 오는 거고 이제 도서관 가면 꼭 한 자리를 꼭 차지하고 있는 게 녹색평론인데 혹시 모르신 분들에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아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재밌는 그 기억이 생각나는데 네네. 저희가 30년 이 이제 넘어가는데요.
1: 네.
2: 초기에 저희가 이 재생지로 만든 책을 네. 보냈더니 90년대 초니까 네. 재생용지는 흔히 보기 어려웠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도리어.
2: 네. 그래서 큰 서점에서 이거 뭐냐 북한에서 만든 책이냐 그러면서 되돌려 보냈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1: 사실 그 80년대 학교 다니신 분들은 이제 연습장이라고 하면
2: 네.
1: 대부분 갱지 많이 썼거든요. 네. 요새는 막 연습장이라고 말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되게 고급 종이를 쓰고 있었는데 그때는 갱지 같은 거 써가지고 거기다 뭐 영어 단어 외우는 거 쓰다든지 뭐 쓰든지 물론 이게 갱지의 큰 장점이자 단점은 써놓으면 글자가 안 보인다는 어점이 있긴 하는데
2: 예.
1: 그런 면에서 녹색평론이 뭐였습니까? 소개를
2: 해주시면. 예, 예. 그 일단 창간은 1991년에 창간된 잡지인데요.
1: 네.
2: 그 이름 때문에 좀 환경운동 잡지라는 오해 아닌 오해를 실제로 받습니다. 지금까지도.
1: 네, 네, 네, 네.
2: 그런데 뭐 인문 교양 시사적인 내용 다 다루는 잡지고요. 뭐 지금 최근에 뭐 이란 전쟁 같은 국제 정세나
1: 네, 네, 네.
2: 은행 뭐 금융 문제나 주식 뭐 이런 문제나 뭐 또 인문학 철학 역사 아이들 교육 문제 두루 전방위적으로 다 다루. 있습니다.
1: 안 하는 게 없는 종합
2: 그렇죠?
1: 종합
2: 종합 인문 교양 잡지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생태주의
1: 그쪽이 좀
2: 담론을 처음으로 제기해서 이끌어오고 있다는 평가.
1: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예. 물론 이제 그 현재 발행인 하시는 그 분이 이름을 정하지 않았지만 녹색 평론으로 왜 졌을까요 이름을?
2: 아 사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일반 대중보다는 좀 지식인 잡지로서 만들어졌다고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좀 지식인들이 당시에 91년이니까 그러니까 사회주의권이 망하고 이 실패로 했다는 게 밝혀지고 이 방향을 좀 잃고 지식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의 모든 그 관심과 에너지와 희망이 다 집중되고 있던 시기였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녹색이라는 거는 뭐 짐작하시겠지만 네, 네. 그러니까 생태적인 관점이 중요하고 앞으로는 그게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고 그거를 중심에 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될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시작하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그런 면에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 뭐 한국 사회에서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생태라는 것이 그냥 중요한 테마가 됐잖아요. 근데
2: 네,
1: 그것이
2: 네.
1: 벌써 30년 뒤 지나고 나서
2: 그렇죠.
1: 그럼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벌써 이 잡지가 나온 지 30년이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 현대 사회를 바라볼 때 아 그때 어느 시점에서 지금 아 이 문제가 이렇게 될 줄 이렇게 명확하게 볼 수 있을까요?

0: 글쎄요, 뭐그딱 어떤 경계선이 있었을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미 30년 전에 녹색평론이 창간되던 당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그 사이에 지난 30년 동안 아주 급격하게 바뀐 게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게 뭔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게 뭔가, 좀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적인 질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감각이나 그걸 잃어버리고 그거에 생각하지 않으면서 지나온 세월 속에서, 그러니까 그냥 경제만 성장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그냥 미몽에 갇혀서,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면 우리가 자유도 얻게 되고 민주주의도 얻게 되고 그 삶이 편안하고 안락해지고 풍요롭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 속에서, 그 사실 저희 녹색평론이 뭐한 지금 이제 35년이거든요. 올해가 35년 동안 줄기차게 해왔던 얘기가 그런 근대적, 저희는 미신 내지 신화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게 진짜인가 우리가 좀 검증을 해보자, 얘기를 해보자, 그런 얘기를 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실제로 그냥 지난 30년만 봐도 과학기술이나 뭐 우리 경제도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말도 안 되게 성장했고 과학기술도 엄청난 발달을 이루었는데, 근데 우리 살아가는 우리 내면은 황폐해지고 또 심성도 사나워지고, 그리고 뭐 사회적 격차는 말할 수 없이 커졌고, 그리고 민주주의도 후퇴하고 있다고 보이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근본적으로 짚어보고, 그렇지 않은 이상 우리가 한 발짝도 제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고, 앞에 있는 건 낭떠러지 뿐이다라고 30년 전에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는 낭떠러지가 거의 누구 눈에 보이는 상황이 왔는데, 녹색평론은 여전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답답하기도 하고,
1: 어쩌면
0: 그렇죠.
1: 변화는 가득한데 그 변화를 보는 눈은 아직 바뀌지 않은. 사실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서는 다그뭐 생태란 말 하기 전에 먼저 환경에 대해서는 대동 알고는 있었지만 이게 피부로 와닿던 사건 중에 하나는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0: 아,
1: 그것을 느끼면서 더 와닿던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0: 네.
1: 생각의 전환도 좀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그냥 환경을 보호한다의 그 정도 수준이었다면 아 그래 내가 보호해주면 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했다가 아이 보호가를 제대로 안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여파까지 오는구나를 딱 몸으로 체감한 거는 딱 그때였던 것 같고 뭐 교회에서도 사실 뭐좀뭐 부끄럽다고 얘기하기보다는 그전까지 그러니까 요새는 좀 요새 느낌은 그래요.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사회를 살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도 이제 찬미반소서라는 그 문헌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 전에는 그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냐고 하긴 하였으나 이렇게 명확하게 나온 적은 없었는데 그걸 통해서 또 이제 시선을 또 받기도 했고 그런 면에서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면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피부에 와닿아야지만 그제서야 참 이게 그 생각의 전환이나 사고의 전환이나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이나 그런 면에서 하나 이건 좀 이게 번외적인 질문이긴 하긴 한데 요새 지금 AI 때문에 조금 뭐라 그럴까 하죠. 근데 이제 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제 5년, 6년 전에 이제 그어핵그 발전소를 계속 만드냐 안 만드냐라고 했을 때에 그때 문재인 정권인데 아 그럼 지금 계획된 것만 만들고 그다음부터 우리 탈원전을 하자라고 얘기해서 했는데 윤석열 정권 되면서 다시 또 이게 애매모호하게 되면서 됐는데 요새 사실 이번 정권에는 그런 얘기는 별로 없어요. 아니
0: 아니죠.
1: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하는 돌아가는 거 봤을 때는 요새는 뭐 문제 있다고 얘기했던 그 소형
0: 소형,
1: 그 언저
0: SMR.
1: 어 그것도 이제 그 얘기도 술술 나와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저는 이 정부가 단호하게 뭐 지금까지 방향과 바꾸자고 한 적은 없잖아요. 그 당연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귀결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인공지능 반도체에 올인하면서 원자력 안 하고 하겠다는 거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1: 그 사실 왜 그러면 독일도 그때 당시 코로나 때에 그냥 다 우리 탈원전하고 자연으로 하겠다 했는데 요그 작년서부터 나왔던 얘기가 아이고 다 그래도 우리 원전 해야 되지 않을까?
0: 그거는
1: 돌아가고 있긴 한데
0: 코로나라기보다 그거는 우크라이나 전쟁
1: 그렇게
0: 때문이죠.
1: 하죠.
0: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었고, 거기도 그런 좀 움직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쉽게 돌아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력 시장이나 구조가 우리랑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그 이미 핵을 사회적으로 그만두자는 사회적 합의 하에서 이루어졌던 일이고 장기적으로 우리는 사실 문재인 정권 때 공론화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사회적 합의를 이룬 건 아니죠. 핵이랑 우리는 결별을 하자고 사회적 합의를 이룬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역시 다시 민주당 정권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짓고 노후 원전 다시 수명 연장하자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호 녹색평론에서 또 저희가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만.
1: 네,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0: 예, 그 이 원전이라는 문제는 단순히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하나의 산업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핵무기라는 더 배후에 국가가 좀 현대 국가, 현대 근대 국가가 포기하기 어려운 그런 국방이라는 핵무기라는 문제와 관련이 있고 더군다나 지금 갈수록 뭐 생태적 위기가 심각해질수록 악의 다툼이 벌어지잖아요. 그 개인 간에도 그렇고 국가 간에도 그렇고 자원에 대한 그 욕심이랄까요? 아니면 선점해야 된다는 당위랄까 당위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게 사나워지니까 점점 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부강한 힘 있는 국가가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거는 그 전 국가 공동체가 정말 심각한 토론 끝에 합의해서 결정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정권이 바뀌는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1: 저는 원전 얘기했는데 핵무기까지 넘어갔습니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게 많이 분파분파했는데 조금 좀 정리하는 의미로서 사실 30년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30년 사이에 많은 잡지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했는데
0: 그렇죠.
1: 녹색평론이 30년
0: 버틴
1: 이상을
0: 이유가.
1: 버티다니요. 나오게 된 어떤 힘은 뭐였을까요?
0: 저 버티다는 표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는 뭐 좀 몇 가지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2020년까지 김종철 선생님이 91년에 그 창간을 하셔서 2021년까지 버텨 오셨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발행을 맡고 있는데 사실 창간 때 91년 때 상황이라 그 이후에 우리 문화적 풍토를 생각해 보면 신부님께서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젊은 분들은 그 풍토에서 녹색평론이 창간되고 살아남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가에
1: 뭐
0: 대한
1: 제가
0: 이해가
1: 봐도 느낌상 뭐야? 라는 반응이 바로
0: 이해가
1: 그때가 사실 보면 뭔가 막 성장하고 맞아요. 풍요롭고 뭔가 가득 차 있고 야 지금 어디서 지금 요새 뭐 예를 단정하면 뭔가 산업을 할 때 환경 평가라는 걸 통해서 뭔가 좌지우지가 돼서 있었죠. 그때 당시 환경 평가가라는 단어가 있었을까라는
0: 그때 만들어지지도 않았죠. 근데 뭐 당시에 그 환경 오염 문제는 굉장히 많이 부각되던 시절이니까 뭐 환경 운동 연합이나 녹색 연합이나 이런 것들도 생기고 할 시기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우리는 문화 운동으로서 한 거니까요. 그냥 사회적인 환경 운동으로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우리 문화를 좀 공동체적인 문화로 생명을 위한 문화로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거고 또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 녹색평론을 소개하면서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우리 사회의 다른 전기간행물 잡지 매체랑 다른 특징이 있다면 그게 순전히 그 정기구독하는 회원들 힘으로 발행이 되고 있거든요. 광고라든지 뭐 외부 지원이나 재단이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구독료로 운영이 되거든요. 저희가 그런 방식을 채택한 거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 사회에 그런 역량을 키울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좀 무모하게 시작된 일인데 무모하게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까지 지속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녹색평론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게 그래도 소수파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에 그래도 이런 문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늘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수파지만 존재하고 있는 이게 여기에 희망을 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혹시 제가 이 질문은 안 하려고 했는데 네. 물어보게 되는 게 네. 직원이 몇 명입니까?
0: 소수입니다. 최소의 그 역량으로 최대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1: 왜냐하면 제가 그 노회평론 옛날에 읽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네. 야 일단은 네. 야 인쇄비는 벌었다. 왜냐면 저도 알고 보니까 종이 질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네. 굉장히 센데 네, 네. 그렇지 않을까. 근데 옛날에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말 표현을 그랬지만 옛날에 그 노회평론 읽었을 때는 글자를 잘 찾아야 된다는.
0: 네 아니, 무슨 말씀이시죠? 그게
1: 배경 자체가 네. 좀 검해서
0: 아 종이가 너무 시커매서
1: 근데 요새는 사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그 아, 질이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 그 뭐지 종이
0: 재생용지가 질이 좋아져가지고 네,
1: 도리어 누구 말 표현하면 재생용지가 더 비싸다는
0: 네 재생용지가 실제로 더 비쌌습니다. 네.
1: 그래서 네. 야 이건 그래서 내가 점점 처음에는 그 안 비싼 줄 알고 했더니 시간이 그 알고 보니까 그게 더 비싸다고 네, 해서 네. 아니 굳이 비싼데 왜 굳이 이거를? 라는 네.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생용지를 그 고집이란 말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네, 네. 고집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0: 뭐 신부님 뭐 아시면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1: 야, 어차피 뭐 입으로 듣는 것도 중요하니까.
0: 그 뭐 저희가 그 해야 될 얘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책을 내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으로 나무를 작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미 만들어진 종이를 다시 잘 가공해서 만들어서 책을 내려고 재생지를 쓰는 거죠. 근데 네. 사실 이것도 기술적인 문제로 들어가면요. 요즘 뭐 전기차나 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뭐 모든 우리 지금 현재의 기술적인 문제가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이게 에너지 들어가는 에너지나 자원의 측면에서 그냥 그 펄프 나온 펄프를 쓰는 게 나은지 재생지를 쓰는 게 나은지 저희는 지금까지는 재생지를 쓰는 게 낫다고 덜 낭비적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이게 그런 걸 산술적으로 따져서 굳이 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 저희의 뜻이죠. 그런 취지와 뜻이 물리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1: 사실 뭐 누가 들으면 고집스럽다라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중요한 건 그 안에 어떤 가치를 더 담고 있냐. 우리는 사실 요새 사회에 보면 물어보게 되는 게 너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너무나 쉽게 대답하는 게 돈 많이 벌면 되지?
0: 네.
1: 라고 너무나 그걸로 다 귀결된다는 것 자체가 좀 아쉬운데 네, 그 네. 가치라는 거는 솔직히 돈으로 치환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그런 면에서 아까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생태의 문제를 더 와닿게 되는 게 이제 코로나가 하나의 또 시발점이 되기도 했고 사실 그런 면에서 현대 사회는 사람들이 느껴지는 게 연결을 시키는 것이 참 쉽지 않다. 그러니까 딱 옛날에는 범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좀 존재하고 있었는데
0: 네네.
1: 요새는 직접적으로 나랑 네네. 관계를 맺냐 안 맺냐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0: 네네.
1: 이제 이 뭐 편집하신지는 편집인이 되신지는 얼마 되지 않았겠지만 거의 뭐 같이 성장하신 네네. 거니까 네네. 이런 거 봤을 때 옛날에 그 뭐 20년 전 30년 전과 지금 얼마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런 차이는 크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뭐 35년 전이랑 비교하면은 정말 병은 이 세계가 앓고 있는 병은 굉장히 깊어졌는데 훨씬 더 가속적으로 깊어졌는데 이게 장기적이 되니까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위기감 안 가지는 것처럼
1: 네네.
0: 그 위기감은 굉장히 떨어진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30년 전에는 이 자연의 세계 또 자연과 사람이 맺는 관계의 문제를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점점 더 제가 느끼기에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얘기는 그 사람의 문제라고 느끼거든요. 저 이 조금 엉뚱하게 나가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그 레오 교종께서 그 회칙을 발표하셨던데 네네네. 그 뭐 인공지능 얘기가 주되긴 하지만 제목이 그 고귀한 인류라고 번역을 예. 하셨대요. 예. 근데 제가 아직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예. 저는 그게 인류라기보다 인간성 성이라고
1: 그렇죠.
0: 인간다움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인간이 다시 어떤 의미에서 이게 정말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되는데 인간의 존엄성, 인간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가 아닌 인간의 존엄성을 외쳐야 할 때가 왔구나라고 느끼고 있었고 또 가톨릭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또 확신도 더 생기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자연이 파괴되고 인간만 멀쩡할 수는 없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이제는 예전에는 뭐 나무를의 목숨을 초계처럼 여겼다면 이제는 우리가 사람의 목숨도 초계처럼 여기는 시대가 된 거에 그러니까 굉장한 위기감을
1: 작은
0: 느끼는
1: 걸로
0: 거죠.
1: 더 소중했으면 계속 그 소중함을 키웠어야 되는데 요새는 그 소중함이라는 걸 더 상실되고 있는
0: 네.
1: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동물원이 부릅니다. 변해가네.

0: 생명은 사람이다. 오늘 이 시간인 생명과 생태, 문명의 방향을 깊이 있게 성찰해온 우리 시대 대표 인문생태의 개간지 녹색평론의 김정현 편집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여기 갔다 지금 얘기하고 있긴 하긴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한번 얘기 나누고 싶긴 하시는데, 김종철 선생님 창간자이자 아버지 어떤 분이셨습니까?
1: 그 글쎄요,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0: 이 질문 차려드릴게요.
1: 네.
0: 그 녹색평론에서 일하시는 게 본인의 온전한 뜻이었습니까? 아버지 의지였습니까?
1: 아버지 의지랑은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0: 아, 본인이 하시겠다고? 예.
1: 아니 뭐 제가 녹색평론에 가서 일해야 되겠어요 이러고 쳐들어간 건 아니고요.
0: 네네네.
1: 그냥 뭐 자연스러운 경로였어요.
0: 네. 예. 그런 면에서 그런 면에서 따지고 보면 아버지가 뭔가 나의 삶에 또 영향을 미친 것이 있을 것 같아서.
1: 그렇죠.
0: 어떠십니까?
1: 신부님은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뭐 사실 우리가 뭐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그 어떤 아버지 밑에서 크냐, 어떤 어머니 밑에서 크냐, 뭐 형제도 그렇고요. 그게 자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예. 아버지가 이런 문제에 그 아주 제가 어렸을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집에 굴러다니는 책들이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거의 그냥 집에서 혼자서 처박혀서 책 읽는 거 말고는 한 일이 없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집에 있는 이 책 저 책 뒤져보고 또 아버지가 보시는 외국 저널 같은 거 보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실 좀 우습게 들리시겠지만 뭐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 지구가 무너질까봐 걱정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장기의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아이들의 그 심리적 정신적 건강에 대해서 기성세대가 얼마나 이해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성장을 했으니까 뭐 보통 딴 아이들은 내가 커서 뭐가 될래, 무슨 직업을 가질래, 아니면 무슨 일을 할래, 뭐 어떤 꿈을 꿀래 할 때 저는 쟤네들 무슨 소리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망하는데 저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되니까 이 굉장히 교만한 아이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그리고 기성세대나 주변 사람들한테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이 지구가 망하는 길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성장을 해왔고, 어쨌든 뭐 그럭저럭 남들 보기에는 이상하지 않게 뭐 학교도 다니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0: 위장술이 뛰어나시군요.
1: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세상에 나와야 하는 시기가 됐을 때도 고민이 깊었고 많았고, 그렇지만 또 제가 저희 그 뭐 외가나 친가나 그 배경에 농사를 짓는 분도 안 계셨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녹색평론을 만드는 일을 돕거나 제 그 눈앞에 펼쳐진 세계에서는 녹색평론 만드는 일을 돕거나 아니면 농사를 짓거나 두 가지 말고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더 쉬운 길로 갔던 거죠.
0: 그래서 녹색평론을 하셨다. 네. 사실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어린 시절이라는 말 표현을 쓰시니까 요새 아이들 보면서 저는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새 막 아이들의 막 촛법이라는 얘기도 많고 그 범죄도 좀 많고 정말 기상천외하다기보다는 어른들이 하고 있는 걸 그 고스란히 지금 따라하는 애들도 많고, 막상 뒤돌아보면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을까라고 하면 그러지 않았던,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던 느낌이 드는데, 사실 요새 아이들이 하는 거 보면서 어떤 느낌이면 애들이 좀 심해졌다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관점인데 네, 네. 살려달라는 말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안전,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걱정 없이 살아야 될 그 아이들이 흉내를 내고, 뭔가 흉내를 내고 있다는 거는 그 어른들이 그 치열하게 살고 있는 그 사회에서의 도태되고 아니 도태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 다양한 모습이 그 아이들이 고스란히 하고 있는 것은 그 아이들이 살려달라는 하나의 외침인데 비명. 근데 네. 그 외침을 우리는 그 외침으로

0: 않고 애들이 더 심해졌다, 범죄가 많아졌다라고 좀 더 치모는 것도 있지 않은가.
1: 네네,
0: 그럼 안전하게 정말 크고 있는가. 그들이 이런 아까 얘기했던 희망이라는 것, 꿈이라는 얘기가 더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나오지 않고 현실이라는 단어, 뭐 돈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더 맥혀졌을 때 그래서 이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이제 범죄로 나가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도리어 다른 말로 들으면 살려달라, 우리의 원래 거를 좀 찾게 해달라 그런 얘기처럼 들려서 사실 지금 그 말씀하신 어린 시절과 요새 아이들의 가장 제가 느끼기에 좀 차이점이 그런 면인데 그런 면에서 녹색평론이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메시지는 뭘까요 요즘?
1: 글쎄요. 저는 그러니까 저 신부님 지금 하신 말씀에 완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이 기성세대가 지금이라도 개과천선화해서 제대로 사는 거 말고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그러면
1: 녹색평론은 저는 정말 아이들보다는 이미 좀 이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좀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는 이런 메시지가 전달됐을 때 이 애들이 받아들이는 그 파장과 깊이가 어른하고는 그렇죠.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럽게
0: 지금 보시기에 지금 한 30년째 하고 어린 시절도 이런 비슷한 책들을 읽으셨으니까 요새 사람들이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가치는 뭘로 보이십니까?
1: 가치가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2: 아, 가치가 있습니까?
1: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부님께서는?
0: 가치는 있지 않을까? 그 사실 뭐 경제적인 부분도 가치긴 가치니까.
1: 그러니까 돈을 가치라고 생각해서 쫓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그 지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아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인간다움이 뭔지 이 세상에서 존재한다는 게 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렸다는 게 제가 조금 전에 농담처럼 가치가 있습니까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돈을 추구하는 게 돈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그게 뭐 쫓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쫓는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0: 그것도 따지고 보면 도태되지 않으려고.
1: 그렇죠.
0: 그들이 또 다른 살려달라는 외침이죠.
1: 그것도 살려달라는 외침이라고 봐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조금 이것도 제가 아까 환경운동 잡지라는 오해를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녹색평론은 굉장히 근본적인 얘기, 정신수양 같은 얘기 그런 얘기를 한다고 정신적인 자질을 기르고 하나하나 개인이 각성하자는 얘기를 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저는 양쪽이 다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하나하나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환기하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살 필요도 있지만 우리 하나하나가 좀 생명을 위하는 방식으로 살려면 그게 굉장히 힘들고 문턱이 높고 괴짜라는 낙인이 찍히고 이래가지고는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쉽게 자연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녹색평론이 그런 의미에서도 민주주의 정치적인 민주주의의 문제를 굉장히 깊이 얘기하고 오랫동안 얘기해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0: 그렇다면 편집자분한테 가장 아름다운 생명운동이란 뭘까요?
1: 신부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뭔가요?
0: 사실 저도 뭐 이제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1: 네.
0: 저는 지금 제가 이제 한국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초등부하고 유치부 애들서부터가 지금 사실 문화라는 거에 노출을 어디에 잘 시키냐. 사실 우리 그 생명 관련된 생명 윤리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 다 어른들한테
1: 네,
0: 있는데
1: 네.
0: 그 어른들은 그냥 지식으로 듣지 문화는 아예
1: 네, 네.
0: 다른 문화다 보니까 머리는 알아도 내가 막상 그러면 주변에 약간 뭐라 그럴까 타박 아닌 타박? 뭐 어떤 그 예비자였던 분이 세례 받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성당 간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 사람이 성당 가는 거 알고 왜 너 혼자 구원 받으려고?
1: 아.
0: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말 표현이 약간 비아냥거림의 느낌으로 왔다.
1: 네,
0: 그러니까
1: 네.
0: 어떻게 보면 그런데 차라리 네. 어렸을 때부터 그런 네. 문화에
1: 네.
0: 살고 있다고 한다면
1: 네.
0: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네, 네. 추구되는 걸로 바꿔야 되는데
1: 네, 네.
0: 결국 우리는 너무 지적인 부분으로만
1: 네,
0: 가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도 저는 좀 들어서
1: 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0: 네. 네.

0: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
1: 네.
0: 같고요. 근데 저는 일단 아름다운 생명 운동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1: 네.
0: 저는 생명 운동은 이 생명 운동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은 사실 좀 한마디로 정의하면 제가 생각해볼 건데는 그러니까 나보다 남, 타인, 타자, 뭐 사람이든 아니든을 위해서 순수하게 사욕은 없이 행동할 수 있는 행동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생명 운동이라는 게. 그래서 생명 운동이라면 다 아름답다. 진정한 생명 운동이라면 다 아름답다. 그리고 생명 운동의 경중이나 무게가 다를 수도 없고 우열을 가릴 수도 없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1: 어쩌면 그게 요새는 요새 사회 용기인 것 같아요. 그 왜냐면은 당연한 건데 그 당연을 외치는데 너는 왜?라고 했어요. 아니 이거 이렇게 해야지라고 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사실 요새는 왜라는 단어가 안 붙여야 될 곳에 붙여 있어서 도리어 내가 잘못하고 있나? 라고 반문을 하고 남들이 쫓아가는 대로 그것이 왜라고 치면 도리어 도태되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왜라는 단어를 붙일 때 정말 붙일 때 붙이고 있는가? 아니면 붙이지 않아도 될 거에 붙이고 있는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녹색평론은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쩌면 좀 제대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0: 그렇죠. 그런데 왜라는 질문을 30년째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네요. 사실 지금 신부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굉장히 좀 편협한 관점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뭐 생명의 가치나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속 책도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런 문화 속에서 쭉 생활을 해왔고 또 녹색평론에 계속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자료들을 보고 있으니까 용기라고 좀 전에 신부님 표현하셨을 때 용기가 꼭 필요한 일인가 이런 생각도 얼핏 했거든요. 근데 그 신부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점에 녹색평론이 좀더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1: 사실 요새 그런 것 같아요.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아, 또 다른 사람도 있구나라고 했을 때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0: 그 저희가 노쇠평론을 내고 있는 이유도 그거죠. 그런 사람들이
1: 그러니까요.
0: 노쇠평론에 접근해서
1: 그러니까.
0: 아, 좀살 희망을 가지는 거죠. 제가 실제로 그랬고요. 제가 노쇠평론이 없었으면 학창 시절이며 그또 성인이 된 뒤에도 노쇠평론이 없었으면 저를 지탱하기 어려웠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1: 야, 원래 그 처음에 질문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 그 아버님이 얘기하면서 아버님 돌아왔을 때 녹색평론 폐간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셨냐고 물어보려다가 아버님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얘기 안 하려고 했더니 거의 삶으로 연결시키는 순간 이거는 녹색평론 폐간은 자매님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은 게확 드는데요.
0: 아, 그렇긴 한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사실 저로서는 녹색평론을 제가 발행한다는 거는 정말 꿈도 꿔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당연히 녹색평론을 접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1: 아, 그래도 버텼다 표현을 쓰셨으니까 얼마나 좀 힘들다는 느낌이 말을 하지 않았지만 느껴지긴
0: 일단
1: 하거든요.
0: 이런 책을 내려면 이런 주제를 24시간 봐야 되잖아요. 365일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1: 그렇죠.
0: 그게 일단 신나는 일이 아닙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이런 현실을
1: 왜 신나야지?
0: 신나는 일이 아니고요. 근데 뭐.
1: 왜 그러세요?
0: 그래도 이런 기회에 책을 내고 있으니까 신부님도 뵙고 피디님도 뵙고 해서 또
1: 아니 아까 전에 처음에
0: 즐거운 일이
1: 시작할
0: 있는
1: 때는 되게
0: 거죠.
1: 자신감 넘쳤는데 갑자기 시간이 지날수록 왜 이렇게 뭐 후후 왜 그러세요? 사실 그런 면에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에도 이제 연결이란 표현을 제가 쓰긴 했는데 사실 그뭐 이거는 제가 그 연결의 표현을 사실 관계란 표현을 저는 더 많이 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사실 우리가 관계라는 거에 너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연과 뭐 생태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에도 지금 소홀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혹자는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굳이 우리가 이걸 계속 생각해야 돼? 라고 한다고 한다면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0: 그 지금 질문하신 게 좀 다층적인 것 같은데.
1: 네, 맞습니다.
0: 근데 일단 뭐부터 말씀드릴까요? 관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것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관계 문제의 관건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운동이라는 게 목적을 해야 되는 거는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있고 자연과의 관계도 있고 또 우리 각자가 우리 내면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지금 굉장히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회복해야지 그거를 회복하지 않고서 뭐 기후 운동을 하고 기후 변화를 막는다 뭐 환경 운동을 한다 모든 일이 저는 좀 헛짓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신 질문이 정확히 그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지금 좀 이런 문제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근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거, 그러니까 왜 굳이 녹색평을 해야 되냐 이런 질문하고 그거를 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제가 이 문제를 굳이 좀 말씀드리는 건 이 문제는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오랫동안 고민이 되는 문제였고 지금도 답을 찾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기후위기 한 가지 문제만 들고 생각해보면 제가 뭐 강연을 많이는 안 가지만 좀 가고 하면은 또는 저희 녹색평론 독자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분들이 아 내가 뭐 텀블러 쓰고 뭐 이런 게 참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무력감이 많이 느껴진다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럴 때 세 가지 말씀을 드려요.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력감을 느낀다라는 표현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본 다음에 안 되더라 할 때 느끼는 게 무력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지부터 좀 생각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이건 냉정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무력감을 느껴서 체념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태도는 저는 굉장한 교만심의 발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과학기술이 뭐 우주에도 사람 보내고 이런 시대가 되니까 과학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다고 느끼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 과학기술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지구 생태계가 앞으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될지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예측값들은 있지만 어느 것도 맞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엉성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내가 체념을 한다? 이건 너무 교만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좀 목표가 너무 야심찬 것 같다.
1: 너무 크다.
0: 네. 세상을 바꾸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으면 성취감을 느낄 수가 없죠.
1: 작은 것도 해야 되는데.
0: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나를 바꾸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 누구나 느끼겠지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나를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무력감을 느낄 이유가 없죠. 그냥 물론 그것도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거는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거기에 그 인류학자들이 하는 얘기 보면 세상은 다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꾸는 거를 철저하게 하면 그 다음에 세상이 바뀌는 거는 따라오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야 된다. 그 정도까지가 제가 지금 현재로서 내리고 있는 결론이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저는 다 각자가 자기의 답을 내야 하는 문제지 남한테 물어가지고 답을 얻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고요.
1: 사실 이 질문을 하려고 앞에 있는 질문을 한
0: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예.
1: 한 30년 동안 이 일에 푹 빠져서 지내시면서 이 사회에 희망의 씨앗이 보이십니까?
0: 그 지금 방금 드렸던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그런 문화 속에 푹 빠져서 늘 그런 것만 보다 보니까 사실 그냥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절망적인 소식이나 뉴스나 통계나 자료나 그런 걸 훨씨씬 더 많이 봅니다.
1: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베이스인데 그 와중에서도 희망의 씨앗이 보이시냐.
0: 네. 근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반전 평화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뭐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그 분야에 절망적인 내용을 암담한 내용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희망을 가진 것 같이 보여. 그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저한테도 그게 굉장히 미스터리였거든요. 저도 남들한테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그리고 그냥 정보로서 이 잘난 사람들, 뭐 내용 많이 안다고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가장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저는 그건 정말 아이들 교육상으로도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일단 30년 전과 비교하자면 우리 사회에 이거 지금 이대로는 뭐가 잘못됐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진 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객관적인 조건도 나빠진 건 맞지만 정말 이래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거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경제가 안 좋고 예전과는 뭐 일자리 이런 문제가 달라지고 했으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뭐 또 이상하게 뭐 코인 투기 투자 이런 데로 가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기존의 경로 성공하는 삶의 경로랄까요? 그거랑 다른 방식의 삶을 찾는 그런 젊은이들도 다수파는 아닐지언정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게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 사실 어디서든 희망이라는 것을 찾아내면 사람들은 일어나고 또 바뀌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그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0: 예. 그 제가 조금 전에 그런 사회 운동의 최전선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희망을 갖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게 느껴진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왜 그럴까도 좀 생각을 해 봤어요. 생각을 해 봤더니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정말 묵묵히 뭐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할까 안 할까 이런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근거리에서 늘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운동가들이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정말 절망스러운 데이터도 많이 보지만 또 이런 활동에 헌신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보거든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하는 생각이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 이상한 그 뭐 스트롱맨이라고 하던데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걸 보면 사람들이 이대로는 뭐가 안 되겠다는 거는 다들 생각하고 있으니까 뭔가 카리스마 있는 대통령을 뽑거나 아니면 인공지능 기술이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사이에 우리들 사이에서 돌파구가 나오고 희망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민주주의 녹색평론이 민주주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늘 다루고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러니까 저는 민주주의가 뭐 별 게 아니라 바로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의 삶에 대해서 우리 공동의 터전에 대해서 우리 공동의 삶이니까 똑같은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같이 참여해서 뭔가 좀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보려고 노력하는데 거기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해 주신 녹색평론의 김정현 편집장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말처럼 오늘 내가 건네는 작은 배려와 절제가 누군가의 삶을 또 우리가 살아갈 내일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생명사람입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저는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이 방송은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장필순이 부르는 어느새를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오석준 내오신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관,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5: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4: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5: 뭐라고요?
4: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8: 가톨릭 평화방송
6: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4시간만 자면서 온종일 유럽 정복을 꿈꾸었던 인물 나폴레옹에게도 유일한 취미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바로 차를 마시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차를 마시는 시간은 어쩐지 이런 느낌을 주어요. 바쁜 시간에 쉼표를 찍고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나 고요한 세계로 들어선 것 같고 정신없이 분주한 데서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그런 시간. 도달해야 할 목표를 향해 바쁘게 뛰어가는 와중에도 우리가 인간다움을 찾을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차 한 잔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 아닐까요? 분주했던 한 주 마무리 짓고 하느님 안에서 편안하게 쉬는 주일 보내고 계시죠? 군종의 시간 지금부터 출발할게요. 저는 아나운서 신나라 플로라입니다. 충성!

0: 소녀시대 사랑은 선율을 타고 데이바이데이로 7월 12일 군종의 시간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한 통에 100원 되는 유료 문자 샵 1053번 또는 무료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PBC 빵 빵톡 열어두고 출발할게요. 군종 신부님 강론 먼저 듣고 막시모의 군플리로 돌아옵니다. 매주일 성당에서 주보에서 듣고 읽는 강론. 군종교구 신부님들은 어떻게 전하실까요? 군종의 시간에서만 들을 수 있는 강론과 복음 이야기.
1: 강론 명 받았습니다.
0: 오늘은 군종교구 칠성성당 주임이신 김영인 요한사도 신부님의 강론입니다.
1: 다시 싹을 틔우는 씨앗들. 저는 주일 오후마다 신병 교육대대 공소에 가서 훈련병 친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개신교에 비해 많은 수는 아니지만 매주 성실히 미사에 참여하는 훈련병 친구들을 볼 때마다 멀고 험한 산길을 열심히 운전해서 찾아가는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당에 오는 친구들 중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 성당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친구나 초등학교 때 처정 성체를 하고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친구들이 많이 보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만나는 5주라는 기간 동안 이 친구들의 처정 성체와 고해 성사를 도와주며 군대에서 다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냉담하며 살아왔던 이 친구들이 간식도 잘 나오고 앉으라 일어서라 강요하지 않는 다른 종교들을 가지 않고 왜 굳이 성당에 다시 찾아왔을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립니다. 어떤 것은 길가에, 어떤 것은 돌밭에, 또 가시덤불 속에, 그리고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집니다. 열매 맺기를 실패한 씨앗들도 있었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사람이 혹여나 실패할까 걱정하며 아예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씨앗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볼 일말의 희망도 없이 싹 한번 튀어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오랜만에 성당에 찾아온 친구들도 성령께서 신앙의 싹을 틔워보려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님 또는 친구들을 통해 아주 어렸을 때 뿌려진 세례라는 씨앗을 통해서 뒤늦게나마 싹을 틔우고 어쩌면 말라버렸던 싹과 같을지라도 다시 생기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씨앗이 없었다면 이 친구들이 언덕이 높은 성당까지 매번 군가를 부르며 올라오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라는 씨앗을 잊지 않고 성당에 다시 찾아온 친구들이 힘들 때 다시 잠깐 싹을 틔우고 다시 메말라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좋은 땅에서 싹을 틔워 수십 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칫 척박하게만 느껴질 수 있는 군 생활이 이 친구들에게 오히려 좋은 토양이 되어 군대에서 신앙을 다시 배우고 전역해서도 각 본당에서 100배, 10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훌륭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훈련병들 뿐만 아니라 군종교구의 모든 신자분들도 그리고 여러 이유로 냉담하고 있는 모든 신자분들에게도 하느님께 받은 마음속 씨앗이 더 잘 자라나고 또 하나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번 한 주간 보내시기를 저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0: 오늘 강론은 군종교구 칠성성당 주임이신 김영인 요한사도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0: 이문세, 잔나비, 김윤희가 함께했어요. 길을 걷다 보면. 7월의 날씨 예보를 보면 무더위는 기본이고요. 가마솥이나 찜통더위라는 말로 얼마나 습하고 더운지 은유적으로 표현되는데요. 한낮 기온이 얼마나 오르는지 때로는 펄펄 끓는다, 삶는다, 삶는 듯한 더위라는 표현도 자주 들리곤 합니다. 주일에도 더위가 이어지면서 펄펄 끓는 가마솥에 있는 듯한 뜨거움이 연일 계속되는데요. 그래도 성당의 대성전, 하느님 앞에 앉아 몸은 시원하게, 마음은 뜨겁게 주님을 향해 보면 좋겠습니다. 최준익 막시모가 군인들에게 전하는 노래
1: 막시모의 군풀리
0: 지금 시작할게요. 선교사이자 찬양사도 군종의 시간 가족입니다. 최준익 막시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최준익 막시모입니다.
0: 네, 형제님.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1: 너무 무더워요.
0: 진짜 찜통 더위 실감하고 계신가요?
1: 맞아요. 그리고 밤에도 너무 덥고.
0: 네, 열대야죠.
1: 하지만 또 뭐 에어컨 켜고 자면 또 감기 걸릴까 봐 또 힘들고.
0: 네. 네. 또 비가 되게 예고 없이 오는 날이 많았어요.
1: 맞아요.
0: 우산을 정말... 늘 챙겨 다니시나요?
1: 아니요. 그래서... 우산이 집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
0: 수시로 사둔
1: 맞아요.
0: 우산들.
1: 제일 그 저렴한 비닐 우산을
0: 맞아요.
1: 가지고. 특이한... 시약보고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마인드.
0: 네, 더위 조심하시고요.
1: 네.
0: 네, 지난 한 달 어떻게 보내셨어요, 형제님?
1: 저는 순례도 다녀오고 또 크루즈로 또 찬양 일정이 있어서 공연 일정에서 갔다 오고요.
0: 네.
1: 그리고 또 쉼을 또 가졌습니다. 이번에 6월에는 짐을 두 번이나 싸가지고요.
0: 네. 네,
1: 또 나름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0: 네.
1: 생일이 있었어요.
0: 아, 축하드립니다.
1: 네, 그래서 오랜만에 한 25년 만에 네. 엄마 집에 가서
0: 와.
1: 어머님 댁에서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밥을 먹었습니다.
0: 아, 네. 그래도 좀 다른 달보다는 나를 위한 시간을 좀 보내셨군요.
1: 맞아요. 그리고 또 가족들과도 함께 보내고
0: 네.
1: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0: 다행입니다. 네. 그때 건강 좀 안 좋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1: 예전에
0: 네.
1: 제가 이제 그 1월에 수술을 했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지금 완벽하게 나아서 어머니가 제가 몸이 안 좋은 줄 알고 집에 가니까 논알코올을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난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또 가족들하고 간단하게 와인도 한잔하고 했습니다.
0: 네. 좋은 시간 보내셨군요.
1: 네.
0: 이렇게 본인을 위한 쉼도 가졌지만 찬양도 빼놓지 않고 빼곡하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도 그 찬양 이야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종의 시간 매달 둘째 주에 함께하는 막시모의 군풀리는요. 선교사 최준익 막시모가 군종교구의 추억을 떠올리고 또 군장병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를 추천해 주시는데요. 찬양사도 막시모 형제님이 다녀온 찬양 이야기 함께 들어보면서 그중에 인기가 많았던 노래들도 함께 전해볼게요. 자,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떠오르는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은 어디로 보내주실 수 있죠?
1: 네,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빵톡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0: 네, 좋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6월부터 더위가 만만치 않게 이어졌는데 이 더위라는 게 찬양 일정에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1: 그래도 요즘은 또 성당이 제일 시원하잖아요.
0: 에어컨과
1: 에어컨. 그래서 너무 또 시원하고 가끔은 또 그 에어컨 때문에 조금 건조하거나 그래서 노래하기 힘들 때도 있는데 또 신자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함께 하니까
0: 네.
1: 또 6월에는 또 그 덥지만 그 더위를 하느님에 대한 열정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또 많은 찬양들을 또 찬양사도들이 각자에서 위치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네, 어찌 보면 성당의 가장 시원한 장소가
1: 맞아요.
0: 아닐까 싶어요.
1: 맞습니다.
0: 혹석이죠?
1: 혹석이 맞습니다.
0: 혹석이 대피는 네. 성당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1: 아, 너무 좋은 말이네요. 네.
0: 자, 그럼 6월 한 달간은 형제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1: 네, 육군훈련소 성당이랑요. 그다음에 고강동 성당, 그리고 서울대교구 시니어 후원회 미사 찬양과 노도 성당에서 군부대 찬양을 하고 왔고요.
0: 네.
1: 그다음에 우주 성당 신자분들과 함께하는 그 상해 성지순례, 그리고 서울구치소 여자사동 미사 찬양. 그리고 가톨릭 문화원과 함께한 코스타 세레나 크루즈 찬양미사 공연, 그리고 정릉사동 찬양미사 이렇게 함께했습니다.
0: 와, 그중에서도 크루즈 찬양미사가 가장 솔깃한데
1: 네.
0: 차근차근 순서대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더위도 막지 못한 막시모 형제님의 분주한 찬양 일정이었는데 이번 찬양을 통틀어 한마디로 표현해 보신다면요?
1: 사랑의 초대였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0: 초대. 아, 네. 사랑의 초대라고 느끼셨던 네. 6월이었군요.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들어볼 첫 번째 노래는 어떤 걸까요?

0: 자, 오늘의 형제님과 함께 듣는 첫 곡으로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로 시작해봤습니다. 너무 신나는데요?
1: 더위를 이기고 활짝 날아올 것 같지 않나요?
0: 네, 이 네. 곡은 전주부터 쿵쿵쿵쿵 할 때
1: 심장을 뛰게 만들죠.
0: 네, 막 마음이 활짝 열리는 느낌입니다. 네.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군종교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하는 군종의 시간, 최준익 막시모가 군인들에게 전하는 노래 막시모의 군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번 찬양은 어떤 분들과 함께하셨나요?
1: 네, 훈련소는 또 역시 이경수 안드레아랑 그다음에 김윤희 루시아, 석소영 카타리나 함께했고요. 우리 크루즈 여행은 우리 트럼펫터 김성식 베드로,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영 클라우디아, 그리고 너무도 좋아하시는 우리 바리톤의 송기창 미카엘 우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0: 이번에 함께하신 분들이 좀 남달라요.
1: 그죠?
0: 네, 네. 오케스트라가 버금가는 트럼펫, 바이올린, 네. 그리고 바리톤 성악가까지 네. 너무 풍성했을 무대였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찬양에 이렇게 다 여러 악기가 보태진 걸까요?
1: 크루즈에서 거기가 따로 저희가 뭐 미사를 해서 전 크루즈 탑승 인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네. 함께하는 또 분들 한 150명 정도, 120명 정도 함께하는 미사가 있었는데
0: 네.
1: 미사 장소도 성당이 아닌 그냥 그 라이브 바 카페 같은 데서 했거든요.
0: 네.
1: 거기서 해서 불특정 다수들을 함께하면서 미사도 드리고 그곳에서 또 음악회도 하고 그리고 가톨릭 문화원 그 챔버가 가면서 네. 오케스트라 연주도 들었고 함께하면서 다방면에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0: 와, 특히 크루즈 안이라는 그 장소 공간이라서 네. 그 분위기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1: 진짜 그 하나의 리조트가 움직이는 거예요. 같았고 와. 11층짜리 배웠거든요.
0: 우와.
1: 그리고 첫날인가 둘째 날에는 그 3, 4, 5층 대극장이 있어요.
0: 네.
1: 거기서 김태우 씨가 와서 콘서트를 했습니다.
0: 와우.
1: 그리고 매 시간마다 이렇게 또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고
0: 네.
1: 뭐 유명 인사들의 강의도 있고
0: 우와.
1: 그래서 쉴 틈이 없이 이렇게 뭐 아침에 일어나면 선상신문이 그 문 앞에 꽂혀 있어요.
0: 네.
1: 그 프로그램 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되고 그곳에 뭐 수영장도 있고 우와. 헬스장도 있고 스파도 있고 그냥 재밌게 있으면서 저는 이제 밤에 미사를 준비하면서 네. 휴양을 보내면서 또 기쁜 초대에 또 감사하게 다녀왔습니다.
0: 그럼 크루즈 움직이는 배 안에서 찬양을 한다면 그 네. 밤바다도 보이나요? 창문을 통해서?
1: 네, 밤바다도 보이죠. 근데 미사 때는 보이지 않고 또 저희가 그 한 4일은 비가 왔었어요. 돌아올 때는
0: 네.
1: 그 간판이라 나가지고 위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해도 보고 바다도 보고 사진도 찍고 했었어요.
0: 네. 네. 아, 너무 좋았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어떤 분들과 함께 떠난 여정이었나요?
1: 가톨릭 문화원에서 함께하는 일정이었고요.
0: 네.
1: 그 환경재단에서 하는 거기 안에 가톨릭 문화원이 한 그 프로그램을 맡아서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그럼 이번 찬양곡 리스트 어떻게 구성됐을까요?
1: 이번에는 그 성과 가요 함께 꾸몄는데요.
0: 네.
1: 성전이 되리라라는 곡과 그 다음에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주님의 집에 가자 할제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은 그리고 우리를 모으신 이유 조금 전에 들었던 버터플라이
0: 네.
1: 그리고 이 시간 들을 때 어머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우리 임영웅 씨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그리고 제가 상해 성주를 갔다 왔으니까 어울리는 곡 나는 천주교인이요 이렇게 함께 부르고 왔습니다.
0: 와 정말로 사랑받는 생활성가, 성가 그리고 가요까지
1: 네.
0: 이거는 뭐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프로그램이네요.
1: 그렇죠. 맞습니다.
0: 네, 이번 선곡 이유 궁금해지는데요.
1: 네, 이번 첫 번째로는요. 상해 순례 때 만날 수 있었던 김대건 신부님과 최양업 신부님의 발걸음에 맞춰서 선곡을 했고요.
0: 네.
1: 찬양 속에서 신부님 두 분을 신자분들이 만나고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선곡을 했습니다.
0: 그렇군요. 순례길에서 찬양을 통해 순례의 감동이 더 진해졌을 것 같은데 노래 한 곡 듣고 순례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어떤 곡 들어볼까요?
1: 두 번째 곡은요. 우리 네.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면서 주님의 집에 가자 할제라는 곡으로 먼저 나눠보고 싶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이노주사의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두 곡 함께 들었습니다. 인호주사의 주님의 집에 가자 이제, 권성일 너 나를 사랑하느냐 두 곡이었어요. 앞뒤 곡이 분위기가 아주 달라요.

0: 네, 그 주님의 집에 가잘제라고 기쁘게 가고
1: 네.
0: 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네, 주님, 주님께서는 제가 사랑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지
1: 네.
0: 잠깐만요 이렇게 할 건지라는 고민에 좀 빠져서 그냥
1: 네.
0: 순례 때도 그 생각을 하셨고 그 어린 시므님께서 네라고 대답하면서 그 길을 떠났던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묵상하면서 이 곡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1: 좋습니다. 이너 나를 사랑하느냐도 크루즈에서 함께 했던
0: 아니요, 이
1: 곡일까요?
0: 곡은 크루즈는 아니고요. 다른 성가 그 바오로 베드로 축일이었잖아요. 6월
1: 네.
0: 29일이 그때 함께 나눴던 곡 중에서 이렇게 한번 골라봤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7월을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를 기념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곡이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찬양 일정 중에 인상적이었던 추억이 있을까요?
0: 저는 이번 상해가 너무 좋았는데요.
1: 네.
0: 김대건 신부님께서 첫 미사 집전하신 곳과 그리고 서품 받으신 곳,
1: 네.
0: 그리고 최영업 신부님께서 서품 받으신 곳, 이곳을
1: 네.
0: 돌아다니면서 왔었는데 중국에서 원래 그 미사가 자유롭지 않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미사는 드리지 못하고 호텔에서 드렸었어요. 그리고 또 너무 감사했던 거는 그렇지만 그 성당에서 찬양을 두 곡씩 할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참, 아. 이그 시대의 박해가 좀 느껴지기도 했었고 그 신앙의 선조들이 이렇게 지키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었을까라는 또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1: 네. 종교가 자유롭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현대 사회에서도 당시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순례길 따라 함께 걸으면서 그때 가장 딱 들어맞았던 곡이 있다면요?
0: 아무래도 이 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1: 네.
0: 김태진 신부님의 나는 천주교인이요라는 힘찬 고백이요.
1: 그야말로 신앙 고백, 이 제목이자 내용이죠.
0: 맞습니다.
1: 어떤 곡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0: 네, 김성우 안토니오의 성인의 고백이고요. 나는 천주교인이요. 살아도 죽어도 천주교인이요라는 그 고백으로 이루어진 곡입니다.
1: 네. 박해를 겪으면서도 서로에게 찬미예수님, 이렇게 찬미예수라는 인사를 건네면서 하느님께로 향하던 마음을 다잡았던 우리 신앙 선조들의 모습이 저절로 느껴지는 곡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해주셨던 나는 천주교인이오부터 함께 들어볼까요?
0: 네.
1: 네. 김태진 신부님의 목소리입니다.

0: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첫 번째 곡은 김태진 신부님의 목소리로 나는 천주교인이요 함께 들었고요. 이어진 곡은 요즘 언제 어디서든 사랑받는 곡이죠.
1: 맞아요.
0: 임영웅 씨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였습니다. 이 두 곡을 특별히 이어붙여주신 이유가 있다면서요?
1: 나는 천주교인이요라는 되게 직접적인 고백이라면 네. 그 제가 음악 표정 때 이 곡을 많이 쓰는데요.
0: 네.
1: 그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한번 뜯어서 봤어요.
0: 네.
1: 그런데 그 우리가 하느님께 대한 고백이더라고요. 내가 내 거 할 것을 하다가 주님의 사랑이 계속 느껴지는데 외면하고 피했던 때가 많았었는데
0: 많죠.
1: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네. 당신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진짜 아는 거예요.
0: 네.
1: 그리고 끝까지 내 곁을 믿고 지켜준 당신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뒤늦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곡을 연결시켜봤어요. 그러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0: 네.
1: 천주교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게. 당신이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맞죠. 당신이 먼저 날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고 저는 그 사랑을 받고 가톨릭 신자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이어지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 두 곡을 연결시켜봤습니다.
0: 정말로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0: 가끔 보면 형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가요로 찬양을 하는 게 네. 어찌 보면 조금 더 와닿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1: 더 깊이 와닿고 그리고 주어만 바꾸면 그분에 대한 사랑에 고백하는 게 많아서 신자분들이 많은 눈물을 흘려요. 그럼 제가 그러죠. 성가를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라고 하면 또 우시다가 웃었다가 이렇게 막 그렇게 또 표정을 하곤 합니다.
0: 네. 아주 분위기를 주물럭 주물럭 네. 하시는
1: 맞아요.
0: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우리 형제님은 이 찬양이 매일매일 이어지 는 거잖아요.
1: 네.
0: 그 시간들이 모두 나는 천주교인이요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1: 맞아요. 그래서 그 길을 걸으면서 그 여정 속에서 때로는 제가 걸려 넘어질 때도 있는데
0: 네.
1: 그 넘어짐으로 인해서 다시 그분을 찾을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게 제게 있어서는 찬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부족한 찬양이지만 그 찬양을 듣고 또 신자분들께서 주님의 사랑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더 기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있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6월달 찬양 이야기 이렇게 돌아봤는데 지난달 찬양에 대한 소감 나눠주신다면요?
1: 네, 순례 안에서 만날 수 있었던 소중한 절친이셨던 두 분 신부님의 숨결을 신자분들과 느낄 수 있음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뜨거워진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선조들 덕분에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함이고 기쁨인지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0: 네, 역시나 형제님의 소감에는 감사가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우리 신앙 선조들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깊어지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음 달에 찬양 일정 어떻게 되는지 좀 나눠주실까요?
1: 네, 저는 그 땀의 순교자인 최양업 신부님을 닮아서
0: 네.
1: 담고자 한 바람으로 여름에도 열심히 찬양하겠습니다. 연무대 성당과 고강동 성당 찬양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하는 캠프가 두 개가 있고요.
0: 네.
1: 세 개가 잡혀있네요. 그리고 문경 다벌사이버 찬양 성당과 우리 화전마을 성당 찬양 미사 그리고 정릉사동에서 청년들과 함께하는 찬양 미사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0: 네, 오늘도 정말 다양한 이야기 일정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럼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하는 음악 캠프가 특히 좀 인상적일 것 같은데
1: 네.
0: 어느덧 여름 성경학교 시즌이 시작됐잖아요.
1: 맞아요. 네.
0: 오늘 들어볼 마지막 곡이 이것과 관련된 건가요?
1: 이것과 관련이 될 수도 있는데
0: 네.
1: 우리 지금 순례 안에서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고백을 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그 실천을 하자는 의미에서 이 마지막 곡을 선택해봤습니다.
0: 어떤 곡이죠?
1: 우리 바다 씨가 부른 사랑한다는 말은 이라는 곡으로 이 시간 나눌까 하는데요. 오늘
0: 네.
1: 오후 주변 사람들과 눈을 마주칠 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0: 네, 좋습니다. 바다의 사랑한다는 말은 들으면서 형제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그럼 형제님도 군종의 시간 청취자분들께 사랑과 관련된 인사말로 마지막 마무리 해주실까요?
1: 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쁜 오후 되시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형제님 고맙습니다.

오늘 군종의 시간 끝곡 신승훈의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신나라 플로라였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4: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로 종합선물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기도회 오솔길 예수회 이현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사납지도 않고 거칠지도 않은 것을 우리는 순하다고 말합니다. 순한 아기는 그래서 육아도 한결 가볍다고 하죠. 오늘 화답송의 시편 말씀처럼 하느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실 때는 참 순한 비를 내리시어 온누리 복을 내리십니다. 정녕 당신이 장만해 주시나이다. 고랑에 물 대시고 이랑을 고르시며 비를 내려 부드럽게 하시어 새싹들에게 복을 내리시나이다.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는 오솔길, 또 올여름 다가올 태풍들이 부디 순하게 지나가기를 함께 기도하며 오솔길 걸어봅니다.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0: 오늘부터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오늘 첫 번째 노래 선물로 JPM과 박명선이 함께 부르는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다면 함께 들으셨습니다. 얼마 전 가톨릭 여성신학회가 여성신학을 조금 더 쉽게 우리 삶의 언어로 풀어보자는 취지로 강의가 있었는데요. 다섯 번의 강의 내용 중에 나누고 싶은 내용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께 나눠봅니다. 바로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실 때 한나와 시메온을 노년 영성의 본보기로 제시했는데요.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축복했던 시메온과 성전에서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던 한나. 이 두 인물을 통해 노년이 단순히 삶을 마무리하는 시기가 아니라 하느님의 약속을 식별하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공동체의 희망을 전하는 시간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말처럼 초고령 사회를 살면서 각 가정에서 바로 그런 몫을 하고 계신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이 참 소중하게 다가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살아오시는 동안 쌓인 삶의 지혜와 영성에 깊은 존경을 전해드리면서 조부모님 또 부모님들께 노래 선물 하나 띄워드립니다. 그 노년의 영성을 깊이 나누며 살아가시길 바라봅니다. 비틀즈가 부릅니다. All you need is love.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는 지난주, 이 장마 시즌이 참 힘든 게 습도가 높아서라고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이게 더 우리를 좀 힘들게 하죠. 이렇게 힘든 장마 시즌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부디부디 큰 비 피해는 없길 바라면서 보내오신 일상의 풍경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070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눈물이 나도록 감사기도 드립니다. 딸 로사리아가 저에게 말하기를 아이가 저를 철들게 했다며 아이를 다독이는 모습이 너무나 둘이 돈독해 보였어요. 모든 게 주님 뜻입니다. 신부님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세요. 라고 6070님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아마도 이 딸 로사리아와 뭐 손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손자? 이 아이가 서로 이렇게 서로를 위해 뭔가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특히 이제 딸 로사리아가 이 아이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이렇게 양육하고 기르는 그 과정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스스로가 이렇게 좀 철들어가는 것을 좀 경험해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그런 아이에게 참 이렇게 감사함을 갖고 또 그 아이를 다독이는 모습 아마 그거를 바라보는 우리 6070님의 그 마음 또한 얼마나 참 충만하고 이 딸 로사리의 모습과 그 아이 사이에 둘 사이에 오고 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또 이뻐 보였을까 하는 상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참 이게 우리가 어른이 되고 소위 철이 든다라고 할 때 뭐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이 나 같은 자식을 길러봐야 정말 어른이 되고 철이 든다라는 그 어른들의 그런 말씀처럼 우리 딸 로사리아님도 이제 자기 아이를 이렇게 기르면서 기르면서 거기에서 오는 많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겠죠. 그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참아내고 또 그 안에서 어떤 보람을 느끼면서 조금씩 조금씩 철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신 것이 아닐까 싶네요. 참 그러고 보면 어린이들은 어른의 그 누구보다도 멋진 스승, 선생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미 마음속에 가졌을 그 어린아이 때의 그 순수함, 사실은 많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어린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은 바로 그 순수함, 나 진짜 나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재발견하게 해주는 그런 소중한 만남 경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딸 로사리아님이 아이를 통해서 더욱 멋진 어른으로 또 성인으로 부모로 커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8223님 신부님 오랜만에 아이들 태우고 달리다. 익숙한 목소리에 반가운 인사 전합니다. 잘 지내시죠? 나눔과 실천에 대한 감사한 가르침 반갑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유미 잼마 드림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저도 라디오 방송이긴 하지만 이렇게 사연 남겨주신 그 이름 특히 이제 저에게 익숙한 이름이 보일 때마다 이렇게 제가 소개할 때마다 너무나 반갑고 감사할 뿐입니다. 정유미 잼마 잘 살고 있나요? 네, 아마 지금 아이들 기르고 또 양육하느라 이제 아마 아이들 기르는데 베테랑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디 가는 길에 또 이렇게 라디오 차 안에서 평화방송 라디오를 틀었나 보네요.
이렇게나마 또 목소리 들을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남겨준 사연을 통해서 아이고 젬마 또 잘 지내고 있구나 하는 상상을 해보니 제 마음도 참 풍족해지는 그런 순간이네요. 이 안부 전해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 감사한 마음 담아서 노래 선물 하나 띄워드립니다. 더니 부릅니다. 빛이 나는 너에게.

0: 주일 기도의 오솔길에선 고요한 마음으로 영적 묵상에 잠겨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파도바니의 상처 입은 감정의 치유 함께 읽고 성찰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적 독서는 제12장 베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에서 저자는 순수한 베품과 나눔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그 내용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의 나눔과 베품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성찰해 보도록 합시다.
1: 어떤 기본적인 약속에서도 우리는 확신과 헌신과 지속성과 충실성의 특징을 찾게 됩니다.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긍정적이거나 따뜻한 감정은 위의 어느 특징에서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약속에서 특히 강렬한 감정이 항상 동반되는 낭만적인 사랑이 시들어지기 시작하는 신혼 때,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랑이란 정열적으로 우리가 남에게 베풀 때처럼 좋은 감정 없이 우리가 남에게 베풀어도 마찬가지로 강하며 오히려 훨씬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란 지속적이지 못해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감정이 우리의 베푸는 행위를 지배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감정에 따른 약속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남에게 계속해서 따뜻한 느낌을 갖지 못한다면 자신의 대인관계를 면밀히 관찰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마 자신의 내부에 해결되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실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주제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최고의 베풀문 고통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도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고자 했지만 역시 주저함과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가능하면 이 잔을 제게서 멀리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이 아닌 당신 뜻대로 하소서. 긍정적인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지만 여기에 최고의 베풀매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자기 봉헌은 깊은 약속, 확신, 그리고 헌신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순수하게 베푼다는 것의 또 하나의 특징은 때때로 이것이 매우 어렵긴 하지만 베푼 뒤에 생기는 심오한 평화와 만족감입니다. 기쁜 감정의 존재 유무에 관계없이 베푸는 행위는 이 감정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베풀 때 내적인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있었다 해도 분노나 쓰라림 또는 어떤 압력에 의한 게 아니었다면 우리는 자유롭게 순수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베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외적 태도로는 아무도 우리가 내적으로 투쟁하고 있다는 걸 추측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베풀게 되는 상황에서 내적인 상태는 매우 다양한 동기를 지니게 됩니다. 누군가는 강렬한 감정의 동요를 통해 선행을 실행하게 되고 또 누군가는 감정의 동요 없이 그저 마땅히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양심의 이끌림에 의해 선행을 베풀기도 합니다. 외적으로 보았을 때는 모두 선행이라는 형태로 동일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것을 일으킨 내적 동기면에서는 큰 차이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저자는 약속을 지키거나 베풀을 실천하게 되는 행위를 감정이 지배하지 않도록 의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감정 자체가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감정에 따른 행위는 지속적인 면에서 한계를 지니게 됩니다. 감정이나 기분이 태도가 되어 행위에 영향을 주게 되면 주변에서 느끼는 안정감도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나눔과 베품이 안정감 속에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가 보여준 십자가 죽음 앞에서 의연한 모습, 내 뜻이 아닌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담대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간 발걸음에서 최고의 베품의 행위가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베품의 행위 속에서 어떤 긍정적 감정이나 기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가 자신의 목숨을 나누고 베풀겠다는 결심, 그 아래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대한 확신, 양심의 소리, 내적 목소리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감과 책임, 헌신에서 우러나오는 베품이었습니다. 진정한 베품은 어떤 보상이나 기대, 긍정적이고 설레는 기분에 연연해 하지 않고 이웃에게 묵묵히 베푸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베품은 예상하지 못한 심오한 평화와 만족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진정한 베품을 위해 자신의 소명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오게 된 이유,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이루어야 할 소명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감정이나 기분에 휩쓸리지 않고 담대하게 베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침묵 중에 머무르면서 하느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헤아려 보고 그 사명을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은총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주말 기도의 오솔길에선 여러분의 힘든 일, 고마운 일, 두려운 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풍경, 또 기도청에 오신 사연도 만나보는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율리안나님, 영적 독서 함께 하면서 많은 위로와 가르침을 받아요. 신부님 고맙습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네요. 네, 그래도 뭐 짧은 본문 책의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코너가 여러분들에게 작은 위로 또 가르침 무언가를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하니 아, 저 또한 기분이 좋고 기쁘네요. 율리안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뭐 여러분들이 직접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뭐 더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뭐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 기도의 오솔길 이 영적도서 코너를 통해서도 작은 머무름의 시간 성찰의 시간이 될 수 있다면 뭐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혹시 모르겠네요.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이 코너를 통해서 함께 읽어봤으면 하는 책 추천?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잘 보고 아 그래 이 책을 한번 이 코너

거를 통해서 읽어보자라고 또 제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읽은 책들 중에 아 이건 정말 우리 기도의 오솔길 기도 동지님들을 위해서 함께 읽으면 좋겠다 하는 책들이 있으면 소개,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3861님, 베풀미 이 마음이 힘들어도 실행에 옮길 때 그것은 좋은 피드백으로 온다는 걸 알았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실천하라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네요. 커피 한 잔 생각나는 오후입니다. 라고 3862님 또 사연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내용이 또 영적독서 관련된 내용이네요. 아 마음이 힘들어도 그 베풀, 그 나눔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 아 이것이야말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내면의 힘, 영성의 깊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책에서도 이 저자가 뭐 반복적으로 이 언급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기분이 좋을 때, 소위 뭐 긍정적 감정이 올라올 때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푸는 건 뭐 좀 쉬운 일이기도 하죠. 쉽게 마음이 움직여지고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이 동기가 됩니다. 감정이라는 게, 긍정적인 기분이라는 게. 근데 이제 진정한 나눔과 베품은 그런 게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혹은 어떤 누군가의 뭐 나의 기대나 뭐 어디로부터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양심 또 이 내면의 이 음성에 따라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성을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말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이런 영적 독서의 내용이 우리들의 삶에 조그마한 변화라도 일으켜낼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 나눔과 베품이 정말 우리 내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올 수 있기를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좀 더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드리고요. 2106님 신부님 3월 24일 발이 골절되어 힘들어하던 에스텔입니다. 벌써 3개월이 넘고 100일쯤 되어 기부수도 풀고 재활치료도 한 달 넘게 받아서 이제는 가벼운 발목 보호대만 착용하고 잘 걸어 다닙니다. 아직 먼 거리나 지형이 안 좋은 길은 힘들지만 그래도 걷고 병원도 물리치료 받으러 버스 타고 혼자 다닐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것도 성당 미사 다니고 바깥 출입도 하니 이제는 괜찮아졌습니다. 신부님과 오솔길 기도지기님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신부님과 오솔길 가족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너무나 기쁘고 반가운 소식 남겨주셨네요. 2106님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릴 일이죠. 무려 이 3개월이 넘은 상태. 근데 깁스를 정말 오래 하셨네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바깥 외출은 물론이고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마음껏 하지 못한 상황들이 가장 힘들게 했던 일이라고 하니 그러면 이제 미사도 다닐 수 있고 또 바깥 출입도 할 수 있게 된 상황이신 거죠. 너무나 축하드리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또 다치지 않으시기를 특히 이렇게 또 비 내리는 날이면 길이 많이 미끄럽거든요. 그럴 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서두르지 마시고 특히 이제 뭐 길을 건너야 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저 신호등에 지금 건너야겠다 라는 심정으로 막 뛰시다가 다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조금만 여유를 가지시면 됩니다. 다음 신호에 건너자. 저도 이렇게 길에서는 잘 안 뛰는 편이거든요. 뭐 게으른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좀 신호등이 얼마 남지 않으면 아 그냥 다음 신호등에서 건너자라는 좀 이렇게 좀 여유 있는 마음을 갖곤 해요. 그래서 이제 힘들게 완치되셨으니까
또 다치지 않기를 2106님 잘 네. 잘 이렇게 건강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2106님의 그 감사함의 마음 우리 함께 기도의 오솔길 동지님들과 두 손 모아 또 마음 모아 그 감사 기도 함께 올려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가장 좋은 것으로 저희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 골절로 석 달 넘게 불편한 다리로 오직 주님의 은총만을 구하며 인내롭게 참아온 에스텔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성체를 받아 모시며 어둡고 우울했던 마음에 성령의 빛 밝히시고 다시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이끌어주신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청하라, 얻을 것이다 하신 약속, 오늘도 이루신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과 감사기도 올리나이다. 아멘.

DS가 부르는 감사해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오솔길 되셨나요? 이제 오솔길 산책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저는 마지막 노래 선물로 하림의 초콜릿 이야기 남겨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주님 사랑 안에서 기쁘게 지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가오는 토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부공 에밀리아나, 작가 김영순 베로니카, 저는 이현준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0: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지구의 어떤 피조물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작은 선택을 내릴 때도 공동의 집 지구를 먼저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지구라는 이 위대한 생명 공동체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한 권의 책을 함께 읽으며 기후위기 시대의 해법을 찾는 프로그램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슬입니다. 7월에 이야기 나누고 있는 책 아이를 위한 지구는 없다. 저자이신 김가람 PD님과 함께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이 콩고 민주공화국에 가면 코발트 광산이 있고 또 많은 아이가 맨손으로 독성이 강한 그 코발트를 채굴하고 있잖아요. 어른들도 하기 힘들 것 같은데 더구나 이 작은 어린아이들이 이 위험한 일을 어떻게 하는지 왜 하는지부터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1: 콩고 민주공화국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최빈국에 속하는데요. 거기에서도 그 광산 지역에 정말 가난한 아이들, 그러니까 주로 부모님들이 없거나 아니면 부모의 보살핌을 받기 힘든 상황이거나 그런 아이들이 사실 선택의 여지 없이 광산 노동에 많이 내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하고 싶어서 한 일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5살짜리 아이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 아이들이 먹고 사는 걸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구인하는 어른들 따라가서 뭐 숙소를 제공해 주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따라가서 강제 노동을, 강제는 아니지만 사실상 강제 노동인 그런 노동을 하는 건데요. 보통 제가 만난 아이들 보면은 5살짜리부터 뭐 15살짜리 아이들까지 하루에 많이시면 일주일에 하루시거든요. 그래서 주 6일 일하는 게 거의 기본이고 아침도 못 먹고 7시 정도에 나와요. 그래서 12시간 일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네, 보통 아이들이 하는 일이 무거운 그 광물이든 자루를 나르는 거 한 30kg 정도 하거든요. 그걸 하루 종일 옮기는 일을 하거나 중금속이 섞여 있는 그 코발트 알갱이를 맨손으로 맨발을 물에 담근 채 씻거나 이런 일들을 하거나 또 동굴에 25m 정도 그냥 맨몸으로 내려가요. 안전장치 없이 내려가서 벽을 깎아가지고 또 광물을 캐거나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0: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책을 읽는 동안도 너무 놀랐고 아이들 얘기 듣다 보면 제가 지금 저희 딸들이 4학년, 1학년인데 이 아이들보다 훨씬 어린 아이들이 그렇죠.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동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러니까 땅굴을 파고 내려가다가 붕괴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경우도 있고
1: 그렇죠.
0: 다쳐서 정말 일상생활이 힘들 만큼 크게 다치는 아이들의 사진도 책에 실려 있었고요.
1: 네.
0: 독성물질 때문에 또 희귀병을 앓는 아이들도 있고 직접 목격하신 이런 참혹한 현장을 조금만 얘기해 주신다면요.
1: 우선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코발트 자체도 독성을 가진 금속이지만 코발트를 캘 때 그 광석이라고 하죠. 돌덩이를 깨다 보면은 우라늄이나 망간이나 이런 또 독성 가진 물질들이 같이 나와요. 그거를 아이들이 흡입을 하고 만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물을 계속 접촉을 하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지역의 임산부의 태반이나 탯줄에서도 그런 중금속이 다 발견이 되고 제가 그 광산 마을 인근을 찾아다니면서 선천성 기형을 가진 아이들을 되게 흔하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많이 나타나는 게 아이가 태어날 때는 괜찮았지만 점점 개월수가 지날수록 머리만 계속 커지는 거예요. 몸은 하나도 크지 않고. 그래서 머리 너비가 어깨 너비를 넘어갈 정도로 계속 머리만 커지다가 결국 생명을 유지하기 힘들어지고 눈도 볼 수 없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아이들이 어느 한 명, 두 명의 불운한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다른 광산이 가깝지 않은 지역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최소 5배 정도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보는 부모님들 광산에서 어쨌든 먹고 살려고 일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광산이 있는 거는 사실 콩고에 광물이 있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 자원이 있는데 그거를 그만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나 부유한 기업들, IT 기업들, 우리가 존경받는 기업들이 필요한 광물을 거기에서 채취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왜 더 안전한 환경,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거를 우리가 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사는지 그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거기에 깨끗한 학교를 지어주고 사람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부모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일하고 조금이라도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면은 일을 하면서도 또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지만 아이는 학교를 보내고 근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맨손으로 코발트 같은 중금속을 접하고 아이들은 아프고 사람들은 빨리 죽고 다치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배터리나 뭐 첨단 산업이나 AI나 이런 것들의 즐거움을 누린다는 거 이게 정말 좀 비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0: 네, 누군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누군가의 현재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 아픈 진실을 똑바로 마주하는 데서부터 변화가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가람 PD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다음 주에도 함께합니다.

0: CPBC FM
1: 드론부 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4: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2: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5: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6: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5: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거 믿음의 시작입니다.
6: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7: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8: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기쁜 소식 밝은 세상
4: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름이 오니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집니다. 여러 교통수단 중에서도 기차가 좋은 건 예정된 시각에 도착하기 때문이고 그 안에 내 자리가 있을 거란 확신 때문이죠. 달려갔다가 돌아오고 그리곤 다시 떠나기를 반복하는 기차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때론 저만치 멀리 달아갔다가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옵니다. 여름의 한가운데로 달려가는 기차 창가에 앉아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는 상상만 해도 벌써 속이 시원해집니다. 이번 여름에는 마음의 이끌림을 따라 어디론가 훌쩍 떠나보면 어떨까요? 기차가 멈춘 곳에 새로운 에너지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최대한 심의 음악사제 오늘 첫 곡으로 넥타우드가 부른 Wine into Water 들으셨습니다. 이 곡에서는 특히 엘튼 존이 피아노로 피처링을 해줘서 화제가 됐었죠. 최대한 심의 음악사제 음악 신청이나 사연으로 참여하고자 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CBBC 라디오 어플 빵에서 방송 토크로 사연 신청곡 남기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휴대전화 보내는 사람 번호에 샵 1053을 입력하시고 내용을 입력하셔서 100원 요금이 부과되는 문자 보내실 수도 있겠습니다. 최대한 신부의 음악 소재 1부에서는 스튜디움 레젠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책을 함께 읽으면서 또 삶의 방향을 새롭게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인데요. 아르만드 푸치의 안토니 가우디 3과 1, 라사그라다 파밀리아로 너무나 유명한 건축가이자 또 시복을 준비할 정도로 여러 면에서 신앙인으로서도 우리가 한번 돌아볼 만한 그러한 아주 훌륭한 삶을 산 안토니 가우디에 관한 아주 훌륭한 전기인데요. 이번 여름에 함께 보고 있습니다. 곡 하나 들으시죠. 강호달님과 어미노입니다. 당신이 내게 준 노래라는 것이.

지나 시간들이 당신을 비추고 있네.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의 소리 누구도 가지 않는 외로운 길 위에 따사로운

사랑이란 게 이런 것인가 보. 마지막 길

스튜디움 레젠디 아르만드 푸치 신부의 안토니 가우디 3과 1을 이번 여름 스튜디움 레젠디 시간에 찬찬히 읽어보고 있습니다. 예, 가우디는 건축가로도 위대한 인물이지만 또 영성과 신학 그리고 또 삶 뭐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도 한번 조명해 볼 만한 그리고 영성가로서도 조명할 만한 그러한 인물이어서 또 마침 이 책에서 아르만드 푸치 신부가 가우디의 예술뿐더러 신학적인 배경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모처럼 가우디에서 좀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안토니오 가우디가 라사그라다 파밀리아를 건축하던 그 두 번째 시기라고 이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그 시기에 또 여러 그 가우디의 대표작으로 남아있는 세속적인 건축물들도 많이 건축을 했는데요. 여러 중요한 빌라들이나 혹은 저택들을 기획하고 또 건축을 했고 또 그 유명한 구엘 공원도 이 시기에 이제 건축을 했는데 그러한 시기의 작품들을 보면 이제 가우디에게 있어서 세속적인 건축과 그리고 종교 건축은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건축 안에도 그 종교 건축의 요소 그 상징들이 정말 풍요하게 거기에 잘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종교 건축에 있어서도 그 다양한 상징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 종교성을 확장하면서 이제 거룩함에 대한 그 예전에 있었던 고딕 시대의 그러한 그 위대한 종교 건축을 이어받으면서도 또 새로운 감수성과 또는 시각을 이제 그 구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요약해서 가우디의 어떤 건축미학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곡 하나 듣고 나서 또 보도록 하죠. 노이즈 가든입니다. 파도.

예, 노이즈 가든의 파도 들으셨습니다. 가우디의 건축 미학,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신학적이면서도 동시에 어떤 예술적인 그러한 그 요소들을 어떻게 종합했는가에 대해서 이 저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창작 과정에서 그의 작품은 기능적, 구조적, 역학적, 조형적, 상징적 측면 등 다양한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융합하여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이런 측면들은 종합되면서 서로 연결되고, 그래서 가우디의 해결책에 담긴 여러 요소는 서로 분리되어 이어질 수 없다. 안토니 가우디의 건축에서 역학적 계산과 기하학은 그가 만드는 형태와 조형미를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 특히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쌍곡 포물면을 비롯해 나선면과 쌍곡면 같은 형태는 빛과 무엇보다도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상징적 내용을 고려하면서 조형적 해결책으로 기능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첫째가 사랑이고 그 다음이 기술이다라는 가우디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즉 건축은 상징을 위한 것이라는 의미다. 가우디의 건축은 한편으로는 카탈라냐의 르네상스 운동의 산물이지만 가우디가 모더니스트 건축가가 아니기에 독보적이며 비교 불가능하다. 그의 건축은 이전의 양식들을 더 낮게 만들 종합적 해법을 찾으려는 열망에서 출발하며 그리스도교의 상징성의 바탕을 두고 인간 중심의 건축을 실현하려는 의지에 부응하는 포괄적 결과에 이르고자 한다. 가우디는 겉보기에는 서로 대립하는 요소들을 작품 안에 모으지만 그 안에서 이런 요소들은 종합되면서 풍요로움을 이루어낸다. 그가 전통과 기원을 중시하지만 동시에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건축가로 불릴 수 있는 이유이다. 조안 루비오가 잘 적고 있듯이 가우디는 기계공학과 산업의 모든 자원을 활용했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전통적인 카탈루냐식 벽돌 곡면 천장에 열렬한 애호가였다. 그는 자기 작품이 아름답고 동시에 편안하도록 모든 관심을 쏟았으며 건축이 전기나 철근, 콘크리트 같은 최신 기술의 혜택을 누리기를 바랬다. 또한 구조물을 지탱하는 요소와 지탱받는 요소의 경계를 허물었다. 가우디의 건축에서는 모든 요소가 살아있으며 모든 게 최대한 안전하다. 여러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보완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서로가 방해되기보다는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도식적이지 않고 생명력이 가득 차고 차가움보다는 따뜻함이, 정적인 해법보다는 움직임과 역동성이 더 중요해진다. 그래서 가우디의 혁신적 예술은 그가 나이 들수록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지고 성장하며 언제나 더 완벽을 추구했던 것이다. 가우디는 머리와 감각, 마음과 손의 아름다움을 새기고 다니는 건축가이자 아름다움을 발견하여 자기 작품 속에 구현하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살아간 인물이다. 그의 작품은 여러 요소가 그의 내면에 모여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는 천부적이라고 할 만큼 어릴 적부터 사물의 현실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실험하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독학자 가우디는 자연과 문화를 비롯한 모든 것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것들을 확실하게 흡수했으며 결과적으로 기하학과 3차원 공간 지각에 대한 타고난 재능을 바탕으로 자기의 미학적 이상을 구현해냈다. 1894년에 영적 체험, 그 단식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후에 그의 내면에서 움트고 있던 것들은 완전히 공고해진다. 다시 말해 건축과 신앙은 불가분의 방식으로 함께 나아가며 그 안에서 상징적이고 미학적으로 통합된다. 그리고 이것은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생애 마지막 시기에 그를 신비적 삶으로 이끌어가게 된다. 네, 생애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중기서부터 움텄던 그 신앙과 어떤 예술의 종합이 더 높은 차원으로, 더 초월적 차원으로 나아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여름에 어울리는 곡이죠. 도노반입니다. 선샤인 슈퍼맨 들어보시죠.

예, 도너반의 선샤인 슈퍼맨 들으셨습니다. 이 라사그라다 파밀리아만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걸작들을 이제 가우디가 남겼는데요. 이제 그런 걸작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 특별히 그 세속적인 작품이라고 하는 걸 살펴볼 때도 중기 이후로는 사실상 가우디에게 있어서는 모든 작품들 안에 어떤 영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상징들이 녹아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장식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예술적 비전 안으로 통합되어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런 걸 당연히 다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뭐 오늘날에도 사실은 그래서 가우디를 좀 엑조틱하게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가우디는 장식을 위한 장식 혹은 좀 신기함을 위한 신기함이 아니라 그 안에 말하자면 생동감을 가지고, 그리고 영적이고 종교적인, 그리고 명백하게 그리스도교적인 상징을 잘 우리 시대에 구현할 수 있는 어떤 건축적인 해답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기하학적이고 어떤 역학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거를 더 넘어서는 자연에서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가우디 작품에서는 딱딱한 직선보다는 어떤 그러한 곡선과, 그리고 우리가 규정하기 어려운 그 어떤 다양한 형상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우디의 작품 중에서 아마도 라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제외하고 가장 유명한 작품이 뭔가 하면은 바로 구엘공원이라고 하겠는데요. 또이 책에 보면 구엘공원을 제작하면서 이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 있고, 그리고 가우디가 얼마나 깊은 영성을 지녔을 뿐더러 굉장히 폭넓은 관심사, 그리고 어떤 그 사상과 예술의 역사에 대해서 본능적인 어떤 체득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또그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곡 하나 듣고 나서 또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그 재즈사에 보면 뭐 너무나 위대한 그 뮤지션들이 많습니다만, 그 프리재즈라는 그냥 분야가 있죠. 대부분 재즈 중에 가장 어렵다고도 할 수도 있을 텐데, 프리재즈의 대가라고 한다면 그 시작을 놓은 사람은 사실 존 콜트레인의 이제 후기 작품이겠고요. 그리고 오넷 콜맨 이런 사람이 생각나는데, 그중에 또한명 아주 대단한 명인, 위대한 그 색소폰 연주자 중에 한 명이 파로아 샌더스입니다. 파로아 샌더스의 초창기 작품들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낭낭하게 들리기도 하고 시대를 앞서갔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90년대 이후에 다양한 어떻게 보면은 아주 최신의 사조라고 할수 있는 그러한 음악인들이, 말하자면은 뭐이 여러 샘플링들을 할때또이 파로아 샌더스를 초대하기도 하고요. 인스트루멘탈 음악에서도 파로아 샌더스를 재발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1940년에 태어난 미국의 그 색소폰 주자인데요. 근데 이런 난해한 음악만이 아니라 또 굉장히 서정적인 음악들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중에 굉장히 아름다운 곡이죠. 문차일드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파로아 샌더스의 문차일드 들으셨습니다. 9.1공원에 대한 이야기가 꽤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일단 9.1공원이 어떻게 생기게 됐는가라는 거를 그 기본적인 그 정보들을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1899년 7월 에우자비 구엘은 마리아나오 후작인 살바도르 데 사마에게 옛 그라시아 구에 속했으며 민둥산이라고 불리던 지역, 그러니까 현재 카르멜 동네와 살루트 동네 근처에 있던 토지를 구매했다. 이 부지에 구엘이 1902년에 구매한 또 다른 부지가 덧붙여졌다. 이렇게 형성된 땅은 약 15헥타르 규모의 철각형 모양으로 도시 중심가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있었다. 새 소유주 구엘의 뜻에 따라 이 땅은 구엘 공원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에우제비 구엘은 어느 정도 구매력이 있는 가족을 위해 서로 분리된 60채의 단독 주택을 수용할 단지를 조성하고자 했다. 가우디는 부지 한가운데에 있는 원뿔 형태의 경사면을 이 도시개발 계획의 중심축으로 정했다. 그는 그곳에서 산을 깎아 만든 공간을 활용해서 커다란 광장을 설계했는데, 1902년 도면에서 이곳은 그리스 극장이라고 불린다. 이 광장은 일부가 고대 그리스의 도리스 양식의 기둥 회랑으로 지탱된다. 가우디는 부지 전체에 도르를 내는 것 외에도 보행자에게 쉼터가 되고 동시에 산의 흙막이 역할을 하는 일련의 아치형 통로나 고가 통로를 지었다. 요제프 프란시스코 라포스가 말했듯이 가우디는 주택과 대형 건물을 짓는 건축가이지만 구엘 공원에서는 도시계획가로서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복잡한 자연을 조직화하면서도 자연 자체가 제공하는 본래의 모습은 훼손하지 않는다. 9.1공원 계획에서는 1878년에 시작되어 1918년 구엘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어진 가우디와 에우제비 구엘의 깊은 우정과 화합이 다시 한번 확인된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신시가지, 새로운 부지를 이제 그 집단 주거지, 그러니까 중산층 위한 주거지 겸또 그걸 이제 장식하는, 또 어우르는 이제 그 어떤 뭐 공원을 포함하는 이제 도시계획에 이제 참여를 한 것이죠. 이제 그러한 가운데 가우디가 매우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을 내는데, 이제 그 책에는 상당히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수들을 거기에 잘 표현을 하고,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교적 문화 안에 잘 녹여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 세속적인 주택 단지지만 그 안에 아주 다양한 핵심적인 그리스도교의 상징들, 그뭐 삼위일체라든가 십자가라든가 뭐 성모님에 관한 여러 도상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에 잘 어울리게 배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되게 인상적인 것은, 이제 9.1공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이제 타일 같은 걸로 돼 있으면서 거기 보면 이제 도룡뇽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뱀도 있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 용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가우디는 의도적으로 거기에서 신화적인 동물이 아니라 자기가 만날 수 있는 그런 동물 중에서 물뱀과 이제 도룡뇽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저자 아르만드 푸치 신부의 이제 해석에 따르면, 거기서 그 도룡뇽이나 그 물뱀은 이제 악의 상징이죠. 악과 죄의 상징. 성서에서 그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나 되게 좀 물뱀이지만 입에 그 혀가 없는, 그 도룡뇽이지만 꼬리가 없는, 말하자면 더 이상 악이 창궐하지 못하고 힘을 갖지 못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거기 나와 있는 도룡뇽과 뭐그 물뱀의 상징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선을 위협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패배한 악의 상징으로서 그런 조형물을 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조형물 통해 가지고 이제 분수처럼 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그 하느님께서 그 악을 이제 무찌르시고 모든 것을 선으로 완성하셨다라는 생각을 거기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해석 같아서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이제 아마도 뭐 마지막 시간이 될것 같은데요. 그 가우디의 생애 마지막 시기, 신비주의자로서 신비적인 어떻게 보면 삶, 모든 것을 이 성당에 봉헌했고, 또 그리고 매우 깊은 신비적인 사상들을 성당에 투영했던 그 시기의 모습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남은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프로그레시브 락의 또 대곡을 들으면서 일부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킹 크림슨입니다. 뭐킹 크림슨은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제네시스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레시브 락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그러한 아티스트죠. 로버트 플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지금까지도 사실 로버트 플립은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역사상 가장 난해한 음악을 했던 그러한
그 락 그룹 중에 하나이지만 또 초창기 음반들 이렇게 들어보면은 또 멜로디 감각도 대단히 뛰어난데 그러한 서사시적인 킹 크림슨의 재능이 최고로 드러나는 건 아무래도 첫 번째 작품 In the Court of Crimson King이겠죠. 이제 그래서 이어지는 두 번째 작품이 바로 In the Wake of Poseidon입니다. 그래서 포세이돈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래서 뭐 여름에 정말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치 오디세이아의 그러한 그 해석처럼 느껴지고 이제 포세이돈이라는 바다의 신이 오디세이아에도 이제 나오고 있죠. 이 앨범은 이제 때때로 그 킹 크림슨의 데뷔작에 비하면은 약간 조금 그것을 좀 아류작이 아니냐 해가지고 좀 폄하되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역시 그 심포닉 락의 진수를 들려준다는 건 뭐 분명하고요. 특히 여름에 뭔가 이 바다의 신비함과 어떤 위험함과 그리고 또 서정적인 것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아주 멋진 심포닉 락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1분 남은 시간에 들어보려고 합니다. 킹 크림슨의 In the Wake of Poseidon, Peace of Beginning, Picture of a City, 그리고 Cadence on Cascade, 그리고 In the Wake of Poseidon, Peace, Cat Foot, The Devil's Triangle, 또 Peace on End까지 아주 대서샷인데요. 시간 되는 데까지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5번, 예루살렘 복되고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책과 음악이 있는 쉼터, 최대환 신부의 음악 서재입니다.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음악 소재 2부입니다. 2부 첫 곡 들으시죠? 딥 퍼플입니다. 길트 트리핑.

예, 최대한 신비의 음악 소재 2부 첫 곡으로 딥퍼플의 신곡 길트 트리핑 들으셨는데요. 딥퍼플을 이제 볼 때마다 이 연세에도 이렇게 훌륭한 연주를 할 뿐 아니라 매번 이렇게 그 정말 들을 만한 감탄을 하게 하는 신곡들을 들고 또 새로운 앨범 들고 온다는 게 참 경이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새로 낸 앨범, 아직 앨범은 아니고 이제 싱글로 나온 곡인데요. 이거 역시 굉장히 멋진 곡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예, 오늘은 최신의 영화 카페 영화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또 이 여름에 어울리는 영화가 뭘까? 혹은 또 여름에 이렇게 여행도 가고 싶고 이런 시기긴 한데 한편으로는 여러 또 그리움들 뭐 이런 그 마음의 정서를 이렇게 다시 한번 그 보듬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아서 뭐 영원한 어떻게 보면은 그 멜로드라마의 고전이죠.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함께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아웃 오브 아프리카는 뭐 메릴 스트립을 대표하는 작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소위 말하는 게 약간 지적인 로맨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되게 서사시적인 그런 로맨스를 또 대표하는 작품이고 로버트 레드포드도 너무 멋있게 나왔던 영화죠. 1985년 작품이니까 벌써 한 40년 가까이 됐습니다만 때때로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그 영화가 나왔을 때도 사실은 영화적으로 어떤 새로움이라기보다는 되게 익숙한 듯하면서도 그래도 보면은 그 마음을 굉장히 감동시키는 그러한 작품인데 여전히 그 매력을 또 그 힘을 잃지 않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시드니 폴락 감독의 뭐 대표작에 속하는 것이고요. 또 많은 상을 받았던 영화이고 아카데미상을 포함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영화에서는 그 영화 음악이 정말 뛰어났죠. 존 베리 그 007 영화의 음악들을 대부분 담당했던 아마 20세기 후반기에 존 윌리엄스의 그 비견할 만한 몇 안 되는 영화 음악의 대가 중에 한 명이 바로 존 베리였는데 존 베리의 가장 아름다운 OST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미국의 이제 어떤 그 영화 연구소에서 그 역대 가장 위대한 영화 스코어 그러니까 영화 음악 주제 음악들 이렇게 꼽을 때 아주 높은 순위에 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 들어있는 것도 봤습니다. 오늘 한번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줄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이 멋진 음악 몇 곡 들으면서 시작하도록 하죠. 메인 타이틀인 I had a farm in Africa 나는 아프리카에 농장이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카렌의 테마 여러 테마들이 변주가 되는데 그 첫 번째로 나온 I'm better at hello 그리고 Have you got a story for me? 세 곡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예, 오늘 최신의 영화 카페, 시네 카페에서는 아웃 오브 아프리카 1985년에 나왔던 뭐 너무나 유명한 작품, 시드니 폴락의 메리 스트립과 로버트 레드포드가 주연한 영화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도 너무나 유명한데 존 베리가 맡았었죠. 그 중에서 I had a farm in Africa, 그리고 I'm better at hello, 그리고 Have you got a story for me까지 세곡 들어보셨습니다. 스토리를 한번 줄거리 좀 보도록 하죠. 1910년대 케냐에서 커피 농장을 운영했던 덴마크의 여작가 카렌 블릭센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네, 조금 설명이 필요할 텐데요. 카렌 블릭센은 이거 실존 인물이고요. 이제 이 소설을 영화를 했다고 하니까 흔히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라 이제 일종의 자서전적인 작품. 사실 소설은 아니지만 그냥 단순히 뭐 자서전이라 보기엔 굉장히 문학적인 작품이죠. 이 카렌 블릭센은 노벨상 후보에도 여러 번 올랐던 그런 덴마크를 대표하는 여성 작가이고 이제 아이작 디네센이라는 그러한 필명으로 작품을 냅니다. 여성 작가라는 그런 어떤 선입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이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그 작품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되어 있고 굉장히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안 읽어보신 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영화의 중심이 되는 그 데니스와의 얘기는 이 작품에서는 이그 아이작 디네센의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서는 굉장히 절제되게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그좀 표현을 덜한 그러한 부분이 많아서 나중에 이제 여러 에피소드들 이렇게 저렇게 나온 에피소드들을 또 이제 모아서 이제 영화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죠. 1913년 막대한 재산을 가진 카렌은 약혼자 브로트 블릭센 남작과 애정 없는 결혼을 한 뒤에 아프리카 케냐로 가서 커피 농장을 운영합니다. 결혼 직후부터 브로르는 농장 경영이나 가정 생활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고 또 무능력했고 사냥과 방랑을 즐기면서 집을 비우는 날이 잦아집니다. 낯선 땅에 홀로 남겨진 카레는 최선을 다해서 농장을 운영합니다. 그녀는 원주민 키쿠유족을 고용해서 커피나무를 심고 물기를 내며 병원을 세워 그들을 돌보는 등 농장주의 책임을 다하는데요. 그러던 중 카렌은 사파리 여행길에서 사자의 공격을 받을 뻔하고 이때 영국인 사냥꾼 데니스 헤이턴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게 로버트 레드포드가 나오고 있죠.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그러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농장 운영이 안정을 찾아갈 무렵

옆 카렌에게 또 시련이 닥치는데요. 방탕한 생활을 하던 남편 때문에 이제 매독이라는 큰 병을 앓게 되는 것이죠. 카렌은 아프리카를 떠나 고국인 덴마크로 돌아가서 굉장히 위험스러운 수은 치료를 견뎌냅니다.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해 다시 케냐로 돌아온 그녀는 이혼하고 홀로 농장을 지키면서 아프리카에서 자신의 어떤 모든 혼을 다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카렌의 곁에 데니스가 자주 찾아와서 아주 가까운 벗으로서 서로 조금씩 또 사랑하는 관계를 이르게 되는 것이죠. 데니스는 카렌에게 글쓰기의 즐거움을 일깨워주고 자신의 경비행기에 그녀를 태워서 아프리카의 장엄한 자연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지만 사랑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카렌은 데니스와 함께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길 내심 원했지만 데니스는 어떤 제도에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음악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런스 조니, 시와웨, 그리고 이제 뭐, 이 아웃 오브 아프리카 하면은 첫 번째로 이렇게 떠오르는 장면이라고 할수 있기 텐데, 데니스가 이제 카렌을 데리고 경비행기를 태워서 아프리카의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에 나왔던 음악, 플라잉 오버 아프리카까지 세곡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예, 오늘 최신의 시네카페에서는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중에 존 베리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중에서 사파리, 카렌스 저니, 시와베, 그리고 플라잉 오버 아프리카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예, 계속 그 스토리를 보면 이제 사실 그 카렌은 굉장히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죠. 그뭐 남편과의 오랫동안 불화와 서로 사실 맞지 않는 부부였던 것이고 이제 그 이후 합법적인 이혼을 한 후에 이제 그 농장주로서 이제 그 커피 농장을 이제 크게 엄청나게 크게 그 운영하는 그러한 시기인데 이제 이게 사실 그 책을 한번 읽어보면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사실은 이 책을 읽어보면 이 물론 데니스와의 그 우정과 사랑의 관계란 게 굉장히 아름답고 그 영화에서도 그 소설에서도 분량이 많진 않지만 아주 그 감명 깊게 표현되고 있긴 합니다만 단순히 그

면이 아니라 한 여성으로서의 굉장히 냉정한 관찰들이 거기 잘 나와 있어서 상당히 흥미롭고요. 그리고 거기도 이그 원주민과의 관계들도 그 단편적이거나 혹은 일면적이지 않고 상당히 그 생동감 있고 그 다양한 면모들을 다양한 측면들을 잘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책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영화에서는 아무래도 멜로 드라마로 좀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데니스와의 관계가 좀 초점이 되고 있죠. 여기서 카렌의 커피 농장이 오랜 노력 끝에 드디어 풍성한 수확을 앞두고 있었던 날인데 창고에 대형 화재가 발생합니다. 불길은 커피 원두와 농장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듭니다. 보험조차 들지 못했던 그녀는 완전히 파산하고 정들었던 농장과 가구들을 모두 경매에 넘겨야 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뭐 이런 장면들 보면 약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뭐 이런 영화도 좀 떠올릴 만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떠난 후그 농장에서 일하던 원주민들이 쫓겨나지 않도록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간절히 호소하기도 하죠. 모든 정리를 끝낸 카렌은 데니스에게 함께 떠나자고 제안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유를 갈망하고 있었기에 카렌은 그래서 데니스와 함께 덴마크로 돌아가는 걸 포기하고 데니스를 놓아주고 자기 혼자 덴마크로 가려고 이제 결심을 합니다. 데니스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며 며칠 뒤 자신의 비행기로 그녀를 배웅하러 오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약속 날 데니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브로르가 찾아와서 데니스가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는 비보를 전합니다. 네, 그 영화에서 참그 사람의 마음을 쥐었다 뜯는 듯한 그런 비통함을 전해줬던 대목이고, 그리고 소설에보다 자서전이죠. 이 부분을 매우 절제되게 표현했지만, 그러한 절제가 오히려 더 굉장히 심금 울렸던 기억이 나는 아주 명장면이 그 자서전에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 장면을 그린 음악 한번 들어보시죠. I had a compass from Dennis, 그리고 Let the rest of the world go by입니다.

예,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 중에서 I had a campus from Denise 그리고 Let the rest of the world go by. 카렌이 이제 데니스를 잃고 나서 느꼈던 그런 심정들이 좀 표현된 그러한 음악들이었죠. 예,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데니스의 장례를 마친 후에 그녀는 홀로 아프리카를 떠나고 영화는 덴마크로 돌아간 카렌이 이자크 디네센이라는 필명으로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글을 쓰는 모습으로 막을 내립니다. 근데 이제 그 이자크 디네센이 이 자신이 아프리카에서 지냈던 시절에 관한 작품은 사실은 좀 후기에 나온 작품이고요. 그 원래 그 문명 그 이름을 날리게 된 거는 7개의 고딕 이야기를 포함해서 이 아이작 디네센이 되게 좀 우화적이면서도 좀 환상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잘 지어내는 타고난 이야기꾼인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얘기들을 담은 그 중에서도 뭐 가장 유명한 작품이라고 한다면은 글쎄 아마 바베트의 만찬이 되겠죠. 그 영화로도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 작품이 오히려 덴마크에서는 사실 굉장히 폄하를 당했고 미국에 번역돼 나갔을 때그 젊은 그뭐 젊다고 하긴 그렇긴 합니다만 아무튼 무명의 한 덴마크의 작가.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은 여성이었던 게 알려지고 미국 독자들에게 엄청나게 반향을 얻으면서 이제 미국에서 그 여러 그 독서 모임 이런 데서 그 화제가 되면서 이제 그 후에 비로소 덴마크 사람들도 이제 그 아이작 디네센을 이제 높이 평가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스토리가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생애 비교적 마지막에 낸 걸작이 아웃 오브 아프리카 자신의 자서전이었습니다. 예, 영화에 나오는 사운드트랙도 좀 들어보죠. If I Know a Song of Africa, 카렌의 테마 세 번째고요. 그리고 마지막 엔드 타이틀 You Are Karen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 중에서 If I Know Song of Africa 그리고 엔드 타이틀까지 들으셨습니다. 오늘 최신의 시네 카페에서는 1985년작 시드니 폴락 감독의 메리 스트립과 로버트 레드포드가 주연을 맡았던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서 카렌이 덴마크로 돌아갈 때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듯 했지만 아프리카의 붉은 흙과 바람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했던 기억만큼은 평생이 지나도 결코 잃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가슴 깊이 새겨진 삶의 순간을 떠올려 보면서 저는 다음 주에 저녁 5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곡은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서 너무나 인상적으로 사용됐던 곡이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콘체르토 A장조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그리고 2악장 론도 아다지오를 사빈드 마이어의 클라리넷 그리고 한스 폰크가 지휘하는 슈타츠카필레 드레스덴의 연주를 들으시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일 5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4: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양도부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5: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6: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 합물을 주목하라.
7: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6: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3: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8번,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같은 더위에 뭔가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옷을 좀 차려 입어야 한다면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와이셔츠에 재킷에 넥타이까지 남자들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여성분들도 정장을 입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겹겹이 입어야 되잖아요. 거기다 또 화장까지. 그런데 최근에 시원차림 캠페인이라는 게 있다고 하죠. 재킷 벗어버리고 긴 바지 반바지로 바꾸고 등등 간편차림 입기.

남자 같으면 넥타이 풀고요. 뭐 통이 넓고 허리가 여유 있는 그런 옷 입고, 요즘 보면 젊은이들이 펑펑한 그런 옷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또 옷깃 없는 상의 입기 등등. 정말 유럽이 이례적인 폭염으로 대단한 몸살을 앓고 있나 봐요. 거기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양이에요. 최근에 유럽 쪽에서도 회사원 복장이 화두라고 하네요. 뭐 점잖고 격식 많이 따지고 이러는 유럽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점차 뜨거워지는 지구촌 때문에 문화도 바뀌고 풍경도 변화하고, 네, 회사원들이 매일 막 이렇게 정장을 입고 출근해야 된다고 하면 사표내는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변화가 필요한 시대. 옷이 성가실 정도로 그런 후덥지근한 기후 위기의 시대.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때 필요한 건 청량감 있는 주말의 음악 쉼터. 바로 저희 명동연가죠. 시원한 바람과 파도, 그런 느낌을 담아서 요즘의 뜨거움 식혀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디고였어요. 여름아 부탁해. 여름에 한 번씩 꼭 듣고 넘어가는 그런 곡이죠. 지난 2002년도에 나왔던 인디고의 앨범 인디고 셀프 타이틀이네요. 중에서 여름아 부탁해 여러분들과 오늘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9시까지 쭉 또 음악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새의 바다새라는 노래가 있죠. 높은 음자리에 바다에 누워 두 곡의 바다 테마의 곡입니다.

강변가요제에서 히트를 쳤던 그런 음악 바다새 그리고 높은 음자리에 바다에 누워 이렇게 두 곡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뭐랄까요 처지는 그런 음악보다는 비트감 있는 음악이 요즘에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눅눅한 느낌 이런 것들을 좀 그래도 털게 만들어주는 리듬, 비트. 2010년대 초로 한번 돌아가 볼 텐데 그때를 K-POP의 전성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 이후에 이제 BTS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그래가지고 K-POP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K-POP의 어떤 K-POP 댄스 음악의 기틀을 다졌던 그런 시기는 2010년 전후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티아라의 크라이크라이가 2011년에 나왔네요. 어휴 벌써 15년이나 지났네요. 당시 그 미니앨범 블랙 아이즈에 실려있었죠. 또 트러블메이커란 노래로 유명했죠. 그 노래가 유명해지면서 미니앨범 2집도 만들게 됐는데 케미스트리라는 2집의 타이틀곡은 내일은 없어였죠. 신사동 호랭이라는 프로듀서가 곡을 만들어서 당시에 굉장히 말하자면 K-POP 프로듀서로서 아주 유명세를 이렇게 올렸던 그런 시기였던 기억이 납니다.

신문 왔습니다. 밑줄 쫙. 신문 보는 일요일.

일요일이면 반갑게 받아보는 평화신문. 오늘도 밑줄 긋고 싶은 그런 세상 풍경들 많네요. 어떤 풍경을 만나볼까 신문을 펼쳐봅니다. 그 올해가 성프란시스코 선종 800주년 특별 희년이죠. 그래서 그 성프란시스코 돌아가신 모습도 아련하고 하는 그런 뉴스들을 접한 것 같습니다. 평화신문은 성프란시스코 선종 800주년 특별 희년을 맞아서 프란치스칸 공동체를 찾아가는 그런 기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로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곳이면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콘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운영하는 통진 프란치스코 집을 소개한 기사가 정말 뭉클하네요.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의 한적한 언덕길 끝 통진 프란치스코 집 대문은 24시간 열려있다. 남성 발달장애인 14명이 살아가는 이 작은 공동체는 활짝 열린 문을 통해 지역사회와 교회 안에서 프란치스코의 향기를 전하고 있다. 최근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딴 정동관 요셉 씨는 다소 어눌한 발음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로 기자를 맞았다. 영상으로 공부하고 수없이 연습한 끝에 얻은 자격증이다. 앞으로 시설을 찾는 이들에게 직접 내린 커피를 대접하는 것이 그의 꿈이다. 우기영 율리아노 씨는 김포시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다트와 국궁을 섞은 한궁 종목 개인전 우승자다. 대단하다는 말에 금세 얼굴이 밝아졌다. 당장에라도 메달을 가져와 보여줄 듯한 그런 표정에 덩달아 입꼬리가 올라갔다. 옆에 있던 곽성용 모세 씨는 어린 조카 이야기에 여념이 없다. 사람을 유난히 좋아하는 그는 영화도 좋아하고 또 외식도 좋아한다. 음악만 나오면 가장 먼저 춤을 춘다. 다운 증후군이 있는 그를 사람들은 행복 바이러스라고 부른다.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는 곳, 이 작은 공동체의 일상이다. 아, 그러네요. 네, 통진 프란치스코 집 잘 가봤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커다란 사랑의 손길이 한 분 한 분 감싸고 계시다는 게 정말 느껴집니다. 통진 프란치스코 집 일상이 여느 가정보다 더 따뜻하고 더 정이 가득하고 그래서 더 괜히 울컥해지네요.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회개 후에 한센인을 만나고 돌봤던 그런 정신이 이곳의 기준이라고 하네요. 프란치스코 성인의 유해도 모셔져 있는 경당에서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 지향, 기도 이런 걸 바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방문해서 이분들이 타주는 커피도 마시고 전대사의 은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소와 함께 가꾸는 기도의 정원 기획연재물에는 해바라기 이야기가 흥미롭네요. 해바라기가 그리스도교에서 믿음을 상징하는 꽃이 된 것은 19세기 무렵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태양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그 빛을 따라 움직이고 어두운 저녁이 되면 태양이 다시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해바라기의 모습에서 이상적인 신앙인의 자세를 엿보았다. 해바라기는 여러 별칭을 가지고 있다. 마리아의 황금꽃이라는 이름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탄생부터 죽음까지 함께하며 하느님의 신비로운 계획에 순종한 마리아의 삶을 해바라기의 특성과 결부시킨 이름. 성 바르톨로메오의 별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이것은 바르톨로메오 사도의 축일이 있는 8월 중하순 들판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마치 별처럼 예수님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해바라기의 찬란한 아름다움에서 비롯됩니다.

있습니다. 네, 정말 이외에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수 있고 싶은 많은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들은 평화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런 기사들의 밑줄 쫙 쳐봤습니다.

배따라기의 노래였습니다. 꼬마와 해바라기. 네, 배따라기. 이혜민 뮤지션이죠. 우리에게는 아빠와 크레파스로 너무나 유명한 배따라기 이혜민 뮤지션의 그 1994년도 동요 앨범을 냈었는데 그 중에서 꼬마와 해바라기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어요. 밑줄 쫙 신문 보는 일요일 코너였습니다. 성기환의 명동년가 여러분들 듣고 계세요.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의 주말의 음악 프로그램이에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신청곡 하시려거든 뭐 빵 앱 스마트폰에서 활용하셔도 되고요. 문자로는 우물정 1053, 샵 1053, 한 통화에 100원인데 이쪽으로 문자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5212님 애청자신데요. 늘 요즘 노래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케이팝들 많이 신청해 주고 계세요. 빌리의 워크를 신청해 주셨어요. 검색해 봤더니 빌리가 최근에 정규 앨범으로는 첫 앨범을 냈네요. 그 가운데 이제 워크라는 노래가 들어 있는데 이 노래는 저희가 곧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리 하면 정말 좋은 노래들 많이 선보였던 걸그룹인데 그중에서 의미도 좋고 노래도 좋은 노래 하나 오늘은 골라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Bring your own best friend. 너의 가장 친한 친구를 데려와봐 라는 노래인데 그걸 줄여서

5212님과 함께 빌리의 노래 BYOB Bring Your Own Best Friend 네, 함께 들었습니다. 노래 좋은데요. 빌리의 음악들 다시 한번 쭉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9215님께서는 비 온 후 시원해진 듯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책 보고 있는데 기분이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정말 창문 열어놓고 라디오 들으면서 책 보고 있는 것 너무 좋죠. 그런 기분 좋은 순간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또 서울 마리아 박인실님께서는 그 일본 영화 링 읽으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영화 링을 뭐 글로 소설로 이렇게 적어놓은 그 책을 읽고 계시나 봐요. 그러면서 변진섭의 새들처럼을 꼭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 자, 이렇게 그러면은 서울 마리아 박인실님과 함께 변진섭의 새들처럼 듣겠습니다.

변진섭의 새들처럼이었어요. 서울 마리아님 잘 들으셨어요? 아이고, 애청자 서울 용인 모니카 이순나님께서는 개도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에 엄청 힘들다고 하셨어요. 수해까지 맞으셨나 봐요. 근데도 아직 힘이 듭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7월 중에 레지오 단원 모집 준비하느라 힘이 들었나 봅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용인 모니카님, 그 와중에도 또 저희 프로그램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루빨리 완쾌되시기를 레지오 단원분들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그 서울 채칠리아 정의원님께서는 영화관에서 생일이라고 팝콘 주네요. 타 방송사에서 받은 케이크도 자랑해볼까요? 하면서 타 방송사에서 받은 케이크를 사진으로 올려주셨어요. 아유, 저희 방송사에서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네요. 그래도 타 방송사에서 받으셔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서울 채칠리아 정의원님, 꽤나마 축하드립니다. 이번엔 또 추억의 음악들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7080 포크 듀엣들의 음악이에요. 둘 다섯의 일기라는 노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세모와 네모의 어린 왕자. 네, 1980년대에 나온 3집이었죠. 82년에 나왔던. 그 다음에 4월과 5월의 화. 1974년 1집에 있었죠. 엄청 멋진 노래죠. 세 곡을 이어드릴게요.

네, 정말 추억 돋는 7080 포크 듀엣들의 노래였어요. 포크 듀엣들 참 이름도 정답죠. 둘 다섯의 일기 맨 먼저 들었었는데 둘 다섯의 가장 큰 히트곡은 긴머리 소녀였죠. 네, 왜 둘 다섯이냐?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라고 해요. 이두진, 오세복 이렇게 두 명 멤버인데 2하고 5 성을 따서 둘 다섯이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아, 1970년대 활동했던 대학생 가수들이죠. 또 세모와 네모의 어린 왕자. 네. 앨범 자켓에 초가 그려져 있는데 긴 초 하나가 허리를 이렇게 구부려서 작은 초와 불을 공유하는 모습이 있어요. 아, 참 다정한 그런 앨범 자켓이다 싶습니다. 또 4월 가을의 화 1집이죠. 저는 포크 명반 한국에서 10개 꼽으라면 이 4월과 5월 1집 꼭 넣고 싶어요. 옛사랑도 있었고 지금 들으셨던 이 화도 참 너무 멋진 노래죠. 이렇게 음악 듣다 보니까 또 1부 끝곡 들어야 되겠습니다. 1부 끝곡은 이상은의 멋진 노래죠. 차분하면서도 생각을 많이 담은 그리고 노래 자체도 참 좋죠. 삶은 여행이라는 요즘 여행 가고 싶은데 이 노래로 그런 마음을 좀 달래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또 음악 이어드릴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성기환의 명동연가 일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클로드 볼링하고 샹피에르 랑팔 함께했던 센티멘탈, 프랑스말로 그렇고 영어로 센티멘탈이죠. 7월 한 달 동안 일요일 2부 첫 곡으로는 클래시컬한 그런 재즈, 클래식 유럽 고전 음악과 재즈를 좀 이렇게 하이브리드한 뭐 그런 음악들 좀 이어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 클로드 볼링, 프랑스의 피아니스트죠. 샹피에르 랑팔 하면 최고의 플루티스트죠. 둘 다 이제 불어권 분들인데 이 지금 이 곡의 정식 명칭은 플루트와 재즈 피아노 트리오를 위한 모음곡 1번 이렇게 돼 있죠. 스위트 넘버 원 포 플루트 앤 재즈 피아노 트리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7개 악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2악장이 우리가 가장 많이 평소에 친숙하게 듣고 있는 바로 이 센티멘탈이죠. 네, 부드럽고도 뭔가 상쾌한 그런 느낌의 음악으로 눅눅한 마음을 달래보려고 했는데 달래지는데요? 9시까지 저와 함께 음악 들어보시죠. 푸시캣 돌즈의 스웨이 그리고 몰튼 하켓의 뭐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유일한 히트곡이 아닐까. 옛날 노래를 리메이크 해가지고 그 옛날 노래보다 이 버전이 더 유명해졌죠. Can't Take My Eyes Off You.

몰튼 하켓이었어요. Can't take my eyes off you. Can't take my eyes off you. 최고의 히트곡이죠. 그 전에는 푸시켓 돌즈의 스웨이. 역시 푸시켓 돌즈의 히트곡. 이렇게 두 곡의 히트 넘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여름에 어울리는 AAPI 쪽의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AAPI가 뭐야? 하실 텐데요. 그렇게 많이 줄여서 얘기하더라고요. AAPI 하면 Asian American and Pacific Islander. 그래서 아시아계 그 미주에 사는 사람들 더하기 태평양 섬에 사는 사람들 Pacific Islander. 그래서 한 묶음으로 뭔가 소수민족을 좀 이렇게 뿌듯하게 그리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AAPI 또는 AANHPI라고도 하와이를 좀 특정해서 부르는 것도 있더라고요. Asian American, Native Hawaiian and Pacific Islander 이렇게. 그래서 저쪽 태평양 섬 쪽의 음악들 단순하고 뭔가 정감 있으면서 추억을 자극하는 노래들이 참 많죠. 그 헤일리 웨스턴라의 포카레카레아나 포카레카레아나 여러 버전들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이 버전도 참 많이 알려져 있죠. 우리에게는 또 번안에서 우리가 불렀던 동요 멜로디로도 유명하죠. 하는 바로 그 노래. 그 다음에 하와이 하면 또 하와이안 그 스틸 기타 랩톱 기타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허벅지에 올려놓고 이렇게 가로로 뭔가 쇠막대기를 가지고 쥐잉 이렇게 음을 끌면서 그래서 하와이 특유의 여유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정말 시간이 늘어지는 듯한 느낌 열대 하와이의 그 편안함을 이 하와이안 스틸 기타가 정말 대표하는데 그 하와이's Greatest Hawaiian All Stars라는 유명한 팀 있죠. 정말 그 하와이 전통 악기 그런 하와이 특유의 스틸 기타 등등을 제대로 연주하는 뮤지션들이 모인 그런 팀인데 그 Pearly Shells 우리에게는 진주 조각이 줍는 뭐 아가씨들 한국말 제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이 노래 들으면 여러분들도 그 제목이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 노래 연주 버전. 그다음에 이스라엘 까마까 위올레 하면은 정말 이 하와이를 대표하는 국민 가수로 되어 있죠. IZZ로 써 가지고 별칭으로 이즈라고도 부르죠. 이스라엘 까마까 위올레 앞에 IS를 이제 두 번째 S를 Z로 바꿔서 이즈라고. 이즈는 뭐 he is 할 때 그 이즈이기도 하죠. 그만큼 그 하와이의 어떤 영원한 상징이기도 하죠. 조금 요절한 뮤지션이어서 더욱 하와이 분들이 이 이스라엘 까마카이엘레의 노래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뭐 그 Somewhere Over the Rainbow 그런 음악들로 잘 알려져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좀 하와이 느낌의 해변을 연상 하는 그런 할 수 있게 하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White Sandy Beach of Hawaii 이렇게 세 곡의 태평양 연안의 편안한 휴가 같은 노래들입니다.

세 곡의 태평양 연안의 휴식 같은 음악들을 들었어요. 헤일리 웨스턴 라의 포 카레 카레 아나, 그리고 하와이's Greatest Hawaiian All Stars의 Polly Shells. 띠따띠 띠리띠 나라리리라라리라리. 아, 이 멜로디 이렇게 따라하고 싶어지죠. 너무 편안해서 그런 것 같아요. 방금 들으셨던 이스라엘 까마까 외올레의 음악도 마찬가지로 편안하고 뭔가 따스하고 그랬어요. White Sandy Beach of Hawaii. 그냥 짧게 White Sandy Beach라고도 부르죠. 하얀 모래사장. 아, 가고 싶다. 어디든 하와이든 속초든 하와이에 가긴 힘들겠죠. 아무래도 가보신 분들 계세요? 피디님 가보셨나요? 하와이? 아, 네. 나중에 가보세요. 무책임한 얘기를. 성규현의 명동 연가입니다. 여러분들과 매주 주말 토요일 일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음악 듣고 있어요. 2부에서는 전 세계의 다양한 음악들 듣고 있습니다. 샵 1053, 한 통화에 100원인데요. 이쪽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늘 좋은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는 9014 애청자님이시죠. 업무로 운전하며 다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길에 시원한 욕조를 상상한다고 하셨어요. 캬, 집에 욕조가 있으신가 봐요. 사실 저도 저희 집 화장실에 욕조가 조그맣게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안 써가지고 보통 욕조를 이렇게 욕심내서 좀 마련했다가 철거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나 이 9014님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원한 욕조를 상상한다고 하셨어요. 욕조에 찬물만 받으시나 봐요. 따뜻한 물도 좀 섞으셔서 너무 추워서 또 감기 들지 않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집만큼 좋은 곳은 없다 생각하면서 모틀리 크루의 홈 스위트 홈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네, 모틀리 크루는 집에 머물러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악동 밴드인데 투어를 하다 보면 이제 집이 그리워지면서 이런 노래를 또 만들게 된 거였겠죠. 네, 9014님 오늘도 운전하다 집에 들어가서 시원한 욕조에 담그시고 이 노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모틀리 크루의 홈 스위트 홈.

애청자 9014님 잘 들으셨나요? 네, 모틀리 크루, 헤비메탈 밴드죠. 모틀리 크루가 이제 거친 음악을 하는 그런 팀으로 유명한데 가끔씩 또 이렇게 서정적인 음악도 내면서 감수성도 보여주고 그랬었죠. 다 1980년대 정도에 그 귀에 들리던 80년대하고 90년대 초 그때의 음악들이네요. 네, 모틀리 크루의 홈 스위트 홈 함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샹송을 좀 들을까요? 9000 샹송이에요. 90년대하고 2000년대 초 엔소 엔소라는 뮤지션이 뭐 지금도 아주 프랑스를 대표하는 여가수 중에 한 명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죠. 근데 보니까 러시아 쪽 출신인 모양이더라고요. 네, 엔소 엔소 대표곡 중에 Ni forte ni fragile이라는 2004년도 노래가 있죠. 뭐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게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데이브라는 뮤지션이 있는데 Angstand toi 너의 순간들 너와 함께한 순간들 이렇게 추억하는 노래인데 저는 이게 프랑스 사람이 부른 줄 알았더니 데이브가 네덜란드 출신이네요. 근데 이제 주로 그 프랑스 말로 노래를 해가지고 프랑스 사람으로 생각했었어요. 1993년도 노래죠. 그 다음에 폴리네스터라는 참 개성 있는 목소리를 뭔가 허스키하고 노래들도 참 멋있어서 그 루몽드 F 세상은 미쳤어라는 앨범이 참 유명하죠. 그 중에서

세 곡의 9000 샹송이었어요. 엔조 엔조의 Ni forte ni fragile,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게. 그 다음에 Dave 또는 Dave라고도 발음하겠죠. 영어로는 Dave인데 네덜란드 출신의 프랑스 가수죠. Angstand toi, 너의 순간들이라는 노래. 멜로디 들으면서 이거 무슨 멜로디지 하셨던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 가브리엘 포레의 바반느 멜로디를 가져왔죠. 그리고 폴리네스트의 일페쇼, 참 덥다라는. 근데 리듬이 뭔가 이렇게 칵테일스러운 청량한 리듬이라 더위를 좀 그 리듬 자체가 식혀주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두 시간 동안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시간 보냈어요. 시간이 금방 흘렀네요. 함께 이 시간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 끝곡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또 피디님이나 휴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스콜피언스의 휴가철 되면 영원한 그런 어떤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노래죠. 스콜피언스의 홀리데이, 휴가 가고 싶다 라는 느낌으로 골라봤습니다. 이 노래와 함께 저 성규현 물러갔다가 주말에 다시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4: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3번. 만민의 왕 그리스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아는 맛이 더 무섭다는 말은 다이어트 할 때뿐 아니라 여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테고 거슬리는 모기에 공기를 눅눅하게 만드는 장마까지 이미 겪어봐서 잘 아는 만큼 여름은 시작부터 만만치 않은데요. 특히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몸도 마음도 찌뿌둥하고 축축 늘어지는 기분이 듭니다. 그럴 땐 우리나라가 사계절이라는 사실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이준영입니다. 기다리면 이 꿉꿉한 더위도 결국 지나가지 않을까요? 잘 기다리기만 하면 바라는 순간이 온다는 믿음만큼 든든한 것도 없습니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헤르니모 히메네스의 루이스 알론소의 결혼 중 간주곡이었어요. 카즈이토 야마시타의 기타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랄프 본 윌리엄스의 가곡 내 방랑은 어디로 향하는가 들려드립니다. 바리톤 디트리 헨셸이 노래하고 프리츠 슈빙하머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합니다.

랄프 본 윌리엄스의 노래 Whither must I wander 내 방랑은 어디로 향하는가 들려드렸습니다. 바리톤 디트리 헨셜의 노래 프리츠 슈빙하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1부 순서 듣고 계십니다.

네, 1부에서는 음악은 잠시 동안 코너를 통해서 음악과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역사 안에 오늘 7월 12일에 있었던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며칠 전에 정말 오랜만에 영화 한 편을 다시 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이라는 영화죠.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거나 아니면 보진 않아도 들어본 적이 있는 영화일 겁니다. 1991년에 만들어진 영화죠. 프랑스 영화죠. 이 영화는 알랭 꼬르노 감독의 영화였는데 그때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생트 콜롬브라는 작곡가, 비올 연주자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바이올린과 비올족 악기는 서로 사촌 관계인데 바로크 시대에 나란히 함께 번성했습니다. 비올이 조금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형님격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바이올린족 악기가 빛나는 음색과 화려한 음량 등으로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도권을 잡아갈 때도 프랑스 사람들은 오랫동안 비올, 즉 비올라다 감바를 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첼로를 값싼 대용품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아마 소리는 좀 작지만 뉘앙스가 풍부하고 섬세한 비올의 음향이 좀 더 귀족적인 악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직 이름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이 생트 콜롬브, 그래서 지금 흔히 무슈드 생트 콜롬브라고 부르죠. 이 생트 콜롬브는 생년월일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아직도 미스터리에 쌓인 인물입니다. 평생 공식 직책을 맡은 적도 없고 다만 그가 쓴 두 대와 한 대의 비율을 위한 꽁세르 작품이 지금 남아있고 또 그가 마랭마레 같은 뛰어난 연주자 작곡가들을 제자로 길러냈음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비올라다 감바, 이 비올이라는 악기에 일곱 번째 줄을 달아서 음색을 더 풍부하게 하고 저음을 보강했다는 사실 등이 단편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쓴 두 대의 비올을 위한 콩세르는 영국의 콘서트 음악과 새로운 프랑스 비올 음악의 어떤 결합체 같은 느낌의 작품이고 두 대의 악기가 하나가 주도하고 하나는 반주하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동반자로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선율을 이끌다가도 또 갑자기 역할을 바꿔서 반주를 해주기도 하고 이런 악기들 간의 대화를 나누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생트 콜롬브는 70곡에 달하는 이 두 대의 비율을 위한 콩세르를 남겼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날 가장 널리 알려진 그리고 영화에서 참으로 인상적으로 쓰인 곡이 바로 44번 콩세르 회한의 무덤입니다. 이 곡은 생트 콜롬브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그 슬픔을 토로하며 쓴 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두 다섯 악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첫 악장은 회한의 무덤, 죽음을 가리키겠죠. 아내의 죽음. 두 번째 악장은 카리옹. 카리옹은 종소리, 즉 조종소리를 상징합니다. 이어서 카론의 부름. 카론은 바로 저승을 향한 강의 뱃사공이죠. 이제 이승에서 저승의 세계로 나아감을 뜻합니다. 그리고 눈물, 이제 가족과 주위 친지들이 슬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엘리시움의 기쁨. 엘리시움은 저승에서 지복을 누리는 죽은 이를 떠올리고 또 기리는 내용입니다. 지극히

이 내밀하고 섬세한 비올라다간 바 비올의 언어의 어떤 투명함을 극도로 표현해낸 그런 사랑스러운 또 내밀한 작품인데요.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무슈드 생트 콜롱브의 두대 비오를 위한 꽁세르 44번 회한의 무덤입니다. 수지 네퍼와 마가렛 리틀이 함께 비올라다간 바를 연주합니다.

무슈 두 생트 콜롬브의 콩세르 회한의 무덤 통부 레 리그레츠였습니다. 수지 네퍼와 마그릿 리틀의 비올라 다감바 이중주로 들려드렸습니다. 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슈 두 생트 콜롬브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것이 참 많은데요. 예, 프랑스 소설가 파스칼 끼냐르는 이 생트 콜롬브와 그의 제자로 알려진 마랭마레의 이야기를 상상력을 담아서 소설로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세상의 모든 아침이죠. 이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가 바로 같은 제목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생트 콜롬브는 진정한 참된 의미의 음악을 찾아 헤매는 구도자로 등장합니다. 그의 음악은 심지어 죽은 아내를 불러올 정도의 어떤 힘을 지녔습니다만, 그렇지만 그것이 다였고 결국 아내를 이승으로 데려올 수는 없었죠. 반면 제자인 마랭마레는 재능은 넘치지만 세속적인 욕망이 있고 성공을 위해서 성공을 갈망하는 젊은 음악가로 그려집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갈등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마레는 생트 콜롬브의 딸을 버려서 죽게 만들기까지 하죠. 하지만 마랭마레는 자신의 내면에 넘치는 진정한 예술, 음악에 대한 갈증과 갈망을 결국 이기지 못해서 다시 생트 콜롬브를 찾게 됩니다. 네, 하지만 현실에서의 마랭마레는 생트 콜롬브의 제자라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비올의 천사라는 별명을 지녔던 프랑스 비올 음악 최대의 거장 마랭마레는 스승 생트 콜롬브가 세상을 떠나자 그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통보를 발표했습니다. 통보는 무덤이란 뜻이죠. 프랑스 음악에서 존경하는 사람,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추모하면서 쓰는 음악을 통보라고 불렀습니다. 마랭마레의 무슈 드 생트 콜롬브를 위한 무덤 통보 무슈 드 생트 콜롬브 들려드립니다. 소피 왓띠용의 비올라 다감바, 사비에르 디아스의 테오르보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마랭마레의 생트 콜롬브 씨를 위한 무덤이었습니다. 소피 와띠용의 비올라다 감바, 사비르 디아즈의 테오르보 연주였습니다. 네, 이 통보 전통은 바로크 시대 프랑스에서 참 아름답게 피어났는데요. 훗날 라벨도 이를 본받아서 쿠프랭의 무덤, 통보 드 쿠프랭이라는 작품을 썼죠. 1차 세계대전에서 목숨을 잃은 친구들을 추모하는 의미의 작품이었습니다. 옛 프랑스 전통을 후배 작곡가가 살려낸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역사 안에 오늘 7월 10일에 있었던 다양한 이야기들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생일을 맞은 음악가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기억하고 싶은 사람은 미국 출신 피아니스트 반 클라이번입니다. 지난 2013년에 세상을 떠났죠. 반 클라이번은 1958년 23살의 나이로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벌어진 제1회 초대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일약 국민적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리벤트리 콩쿠르 같은 데서 우승한 유망한 피아니스트였습니다만 이 당시의 냉전 상황에서 차이콥스키 콩쿠르 적지 소련의 심장부에서 텍사스 출신 미국 23살 청년이 우승하자 미국 전체가 열광했죠.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 사진을 보면 뭐 카퍼레이드도 하고 아주 난리였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그 아이돌 스타에 가까운 인기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지나친 인기가 예술가로서 피아니스트로서 그에게 너무 큰 압박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해요. 나중에는 건강도 좋지 않고 해서 은둔과 무대 복귀를 반복했는데요. 지금은 뭐 그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반 클라이번 콩쿠르로 어떻게 보면 더 유명한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임윤찬이 바로 이 콩쿠르에서 몇 년 전 우승하면서 이제 일반인들도 반 클라이번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반 클라이번의 연주로 프레드릭 쇼팽의 영웅 폴로네즈 A플랫 장조 작품 번호 63번 들려드립니다.

프레드릭 쇼팽의 폴로네즈 8프렛 장조 영웅 작품 번호 63번 들으셨습니다. 반 클라이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네, 이 반 클라이번이 차이콥스키 콩쿠르에 참여했을 때 심사위원을 맡았던 스비아토스 라프리테르는 클라이번의 연주에는 10점 만점을 주고 다른 참가자들은 모두 0점을 줬다는 그런 일화로 유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심사위원장이었던 쇼스타코비치는 미국인이 우승할 것 같으니까 후르쇼프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과연 미국인에게 우승을 줘도 되겠냐고 허락을 구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죠. 이때 이 공산당 서기장은 아주 배짱 배포 있게 제일 잘하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라면 주시오라고 허락해줬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생일을 맞은 음악가들이 진짜 많습니다. 러시아 작곡가 안톤 아렌스키도 오늘 생일이에요. 1861년에 태어났습니다. 헝가리 소프라노 실비아 사스도 오늘이 생일입니다. 1951년 태어났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소프라노 성악가를 논할 때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노르웨이 출신 세기의 디바 힐스텐 플락슈타도 오늘 생일을 맞았습니다. 1895년 태어났죠. 이 플락슈타는 아마도 20세기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바그너 가수였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20세기 전반이 플락슈타의 시대였다면 20세기 후반은 뭐 브리기트 닐손이나 아스트리트 바르나이 정도 혹은 우리 시대에는 니나 슈텐메 정도가 그 뒤를 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볼륨이 큰 웅장한 소리면서도 지나치게 딱딱하거나 너무 경질이 아니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레가토도 낼 수 있는 탁월한 가수였고요. 뭐 이졸데 역할은 100번 넘게 무대에서 불렀다고 하죠. 그 어려운 이졸데를 100번 넘게 불렀다니 정말 성대를 강철로 만들었나 싶을 정도의 그런 가수였네요. 아마 금세기 최고의 이졸데 또 브룬힐데 중 한 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리하르트 바그너의 로엔그린 가운데에서 암울한 날들의 홀로 외로이 아인자민 트리벤트라겐 타겐 들려드립니다. 소프라노 시스텐 플락슈타 한스 크나포츠 부시가 지휘하는 비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리하르트 바그너의 로엔그린 가운데에서 아인사민 트리벤 타겐 암울한 날들의 홀로 외로이 들으셨습니다. 소프라노 시리스텐 플락슈타의 노래였고요. 한스 크나퍼츠 부슈와 빈 필하모닉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음질 때문에 상당히 노년에 만든 녹음을 들려드렸는데 노년의 나이에도 목소리가 참 싱싱합니다. 사실 바그너 오페라를 오래 부르면 목소리가 딱딱하게 굳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참 대단합니다. 1부 마지막 곡은 역시 오늘 생일을 맞은 영국 작곡가 조지 버터워스의 작품입니다. 그린 윌로우 강뜩, The Banks of Green Willow, 마크 엘더와 할레 연주로 들려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차이콥스키의 녹턴 C샵 단조 들으셨어요. 미하일 플레트뇨프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성스러운 자장가 가이스트리셔츠 비겐리트 들려드립니다. 알토 이리스 페르밀리온의 노래, 베로니카 하겐의 비올라 연주, 그리고 파울 굴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성스러운 자장가 들려드렸습니다. 브람스가 가장 친한 친구인 요아힘이 이제 아기가 생기자 그 아기에게 선물로 보낸 그런 작품이죠. 이르스 페리밀리온의 노래였고요. 베로니카 하겐이 비올라 연주했습니다. 파울 굴다가 피아노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2부 순서 듣고 계십니다. 이주의 음악 신보. 네, 2부에서는 이주의 음악 신보 코너를 통해서 다양한 새 음반, 새 연주 들려드립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두 장의 새 음반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들려드릴 첫 번째 새 음반은 비발디입니다. 프랑스의 나이브라는 음반사에서 벌써 20여 년 넘게 비발디의 모든 작품을 녹음하는 어마어마한 이 에디션을 진행 중입니다. 음반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만 이를 또 극복하고 꾸준히 에디션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 에디션에 76집 대단하죠? 76번째 앨범이 나왔습니다. 바로 비발디의 이 바순 협주곡집인데요. 비발디가 남긴 바순 협주곡이 39곡입니다. 굉장히 많죠. 이 바순 협주곡 녹음이 이번 음반으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시에 바순이라는 악기는 사실 뭐 훨씬 훗날까지도 독주 악기라기보다는 반주 악기, 콘티누 악기였는데 비발디는 이 바순의 붕붕붕 먹먹먹 하는 이 저음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그 작품을 썼고 작품의 그 질이랄까요? 수준도 대단히 높습니다. 이 악기를 정말 좋아했나 봅니다. 이 나이브 에디션의 비발디 바순 협주곡은 이탈리아 출신 연주자 세르주 아촐리니 그리고 그가 이끄는 론다 아르모니카가 꾸준히 계속 녹음했습니다. 이번 이제 마지막 앨범에는 6곡의 협주곡이 담겼습니다. 4곡은 비발디가 완성해서 지금까지 완전한 형태로 전해지는 작품. 그리고 나머지 2곡은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불완전한 형태로 비발디가 이걸 미완성으로 남긴 건지 아니면은 어떤 사고나 뭐 이런 어떤 그 계기로 악보가 분리되면서 단편적으로만 남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후자인 것 같아요. 현재 온전하게 전해지지 않는 두 곡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6곡의 협주곡을 녹음했는데요. 뭐 이제 이 시리즈가 전체적으로 그렇듯이 굉장히 이렇게 요즘 흔히 들을 수 있는 굉장히 좀 자극적이고 격렬한 연주라기보다는 좀 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작품의 어떤 그 극적인 개성을 포기한 건 아니고 잘 살렸습니다만 그 못지않게 앙상블의 묘미가 살아있는 그런 연주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음반에서 한 곡 골라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비발디에게는 라 노떼, 밤이라는 제목이 붙은 협주곡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작품 번호 10번 협주곡집에 있는 곡이고 하나는 바로 바순 협주곡입니다. 다섯 악장으로 되어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시면 이제 꿈과 같고 어둡고 뭔가 좀 그 음침한 밤의 이미지에서 밤의 어떤 강렬한 어떤 감정이랄까 혹은 비전으로 접어드는 장면.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휴식, 안식을 취하면 아마 자는 장면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동이 트는 날이 밝아오는 이런 밤의 과정을 다섯 악장의 음악으로 차분하게 집어넣은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바순 협주곡 시장조 리움번호 501번 라노떼 밤 들려드립니다. 모두 다섯 악장 전곡 들으시겠습니다. 세르주 아촐리니가 바순 연주하고요. 그가 이끄는 론다 아르모니카가 함께 연주합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바순 협주곡 시장조 리움번호 501번 밤 라노떼 전곡 들려드렸습니다. 세르조 아촐리니가 바순 연주했고요. 그가 이끄는 자신의 앙상블이죠. 론다 아르모니카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아까 깜빡 잊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단편으로 전해지는 협주곡 같은 경우에는 전해지지 않는 악장을 기존의 첼로 협주곡에서 골라서 바순 협주곡으로 채워넣었습니다. 두 악기가 음역이 비슷해서 그럴듯하게 어울리는데요. 물론 판단은 각자 듣는 이들에게 달려있을 듯합니다. 아무튼 바순 협주곡 39곡이라는 많은 곡을 이제 끝냈다니 연주자들에게 먼저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새 음반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번 찾아와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연주자죠. 첼리스트 알반 게르하르트가 이번에 이 낭만주의 첼로 협주곡의 양대 거봉, 쌍벽이라고도 할 수 있는 드보르작과 엘가의 협주곡을 함께 녹음해서 음반으로 냈습니다. 게르하르트 정도 연주자가 정말로 이 협주곡들을 아직 음반으로 안 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이 알반 게르하르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훌륭한 첼리스트인데 역량, 실력에 비해서 인지도나 인기는 항상 좀 그에 못 미친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바로크 시대 작품부터 현대음악, 21세기 음악까지 정말 넓은 스펙트럼의 음악을 개성을 담아서 또 적절한 양식감이랄까요? 취향으로 연주하는 그런 첼리스트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예전에 이반 모니게티와도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엄청난 역량과 실력에 비해서 역시 대중적으로는 좀 덜 알려진 물론 알반 게르하르트는 이반 모니게티보다는 훨씬 유명해진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번 녹음도 들어보면 이 알반 게르하르트란 연주자가 어떤 첼리스트다라는 걸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해석인데 아주 굉장히 힘있거나 드라마틱한 그런 연주가 아니라 정말 직선적인 듯한 악보를 충실하게 읽는 연주인데 아주 좋은 의미에서 굉장히 정석적인 연주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연으로 만났을 때 항상 인상적인 연주자이기도 한데 음반도 그런 인상을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두 협주곡에서 제가 한 악장씩 골라서 들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에드워드 엘가의 첼로 협주곡 2단조 작품 번호 85번 가운데 1악장 아다지오 모데라토를 들려드리고요. 이어서 안토닌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 B단조 작품 번호 104번 가운데에서는 3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일종의 짜깁기 협주곡처럼 들려드리게 되는데 알반 게르하르트 첼로 그리고 앤드류 맨지가 지휘하는 쾰른 서독일 방송교향악단이 함께 연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안토닌 드보르자크의 첼로 협주곡 비단조 가운데서 3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였습니다. 알반 게르하르트 첼로, 앤드류 맨지가 지휘하는 쾰른 서독일 방송교향악단 연주였고요. 그에 앞서 들으신 곡은 역시 같은 연주자들이 에드워드 엘가의 첼로 협주곡 2단조 작품 번호 85의 첫 악장을 연주했습니다. 사실 이 드보르자크의 첼로 협주곡은 정말 유명한 작품이고 첼리스트들이 정말 많이 연주하는 작품이지만 막상 실현해서 정말 만족스러운 감동적인 연주를 듣기는 쉽지 않은 그런 아주 어려운 곡이기도 한데요. 알반 게르하르트는 기본에 충실한 연주가 이렇게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엘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자클랜드 디프레 이후 굉장히 어둡고 슬픈 비극적인 해석이 가장 그 인기를 누리는 가운데 악보에 충실한 이런 정교한 섬세한 연주로 또 다른 측면을 비췄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도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며칠 전부터 비가 많이 왔습니다. 장마라고도 하고 뭐 국지성 호우라고도 하는데 자연이 또 고맙고 아름답지만 때로는 굉장히 무서울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그런 느낌이죠. 모두들 안전 유의하시고 음악과 함께 더위 잘 이기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작품은 좀 힘내시라고 경쾌한 거 골라봤어요. 조아키노 로시니 오페라 랭스 여행 서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0번, 주의 이름 찬양하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기도회 오솔길 예수회 이현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사납지도 않고 거칠지도 않은 것을 우리는 순하다고 말합니다. 순한 아기는 그래서 육아도 한결 가볍다고 하죠. 오늘 화답송의 시편 말씀처럼 하느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실 때는 참 순한 비를 내리시어 온누리 복을 내리십니다. 정녕 당신이 장만해 주시나이다. 고랑에 물 대시고 이랑을 고르시며 비를 내려 부드럽게 하시어 새싹들에게 복을 내리시나이다.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는 오솔길, 또 올여름 다가올 태풍들이 부디 순하게 지나가기를 함께 기도하며 오솔길 걸어봅니다.

오늘 첫 번째 노래 선물로 JPM과 박명선이 함께 부르는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다면 함께 들으셨습니다. 얼마 전 가톨릭 여성신학회가 여성신학을 조금 더 쉽게 우리 삶의 언어로 풀어보자는 취지로 강의가 있었는데요. 다섯 번의 강의 내용 중에 나누고 싶은 내용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께 나눠봅니다. 바로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실 때 한나와 시메온을 노년 영성의 본보기로 제시했는데요.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축복했던 시메온과 성전에서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던 한나. 이 두 인물을 통해 노년이 단순히 삶을 마무리하는 시기가 아니라 하느님의 약속을 식별하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공동체의 희망을 전하는 시간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말처럼 초고령 사회를 살면서 각 가정에서 바로 그런 몫을 하고 계신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이 참 소중하게 다가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살아오시는 동안 쌓인 삶의 지혜와 영성에 깊은 존경을 전해드리면서 조부모님 또 부모님들께 노래 선물 하나 띄워드립니다. 그 노년의 영성을 깊이 나누며 살아가시길 바라봅니다. 비틀즈가 부릅니다. All you need is love.

장마비가 오락가락하는 지난주, 이 장마 시즌이 참 힘든 게 습도가 높아서라고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이게 더 우리를 좀 힘들게 하죠. 이렇게 힘든 장마 시즌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부디부디 큰 비 피해는 없길 바라면서 보내오신 일상의 풍경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070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눈물이 나도록 감사기도 드립니다. 딸 로사리아가 저에게 말하기를 아이가 저를 철들게 했다며 아이를 다독이는 모습이 너무나 둘이 돈독해 보였어요. 모든 게 주님 뜻입니다. 신부님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세요. 라고 6070님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아마도 이 딸 로사리아와 뭐 손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손자? 이 아이가 서로 이렇게 서로를 위해 뭔가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특히 이제 딸 로사리아가 이 아이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이렇게 양육하고 기르는 그 과정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스스로가 이렇게 좀 철들어가는 것을 좀 경험해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그런 아이에게 참 이렇게 감사함을 갖고 또 그 아이를 다독이는 모습 아마 그거를 바라보는 우리 6070님의 그 마음 또한 얼마나 참 충만하고 이 딸 로사리의 모습과 그 아이 사이에 둘 사이에 오고 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또 이뻐 보였을까 하는 상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참, 이게 우리가 어른이 되고 소위 철이 든다라고 할때뭐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이나 같은 자식을 길러봐야 정말 어른이 되고 철이 든다라는 그 어른들의 그런 말씀처럼 우리 딸 로사리아 님도 이제 자기 아이를 이렇게 기르면서 거기에서 오는 많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겠죠. 그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참아내고 또그 안에서 어떤 보람을 느끼면서 조금씩 조금씩 철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신 것이 아닐까 싶네요. 참 그러고 보면 어린이들은 어른의 그 누구보다도 멋진 스승, 선생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미 마음속에 가졌을 그 어린아이 때의 그 순수함, 사실은 많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어린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은 바로 그 순수함, 나 진짜 나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주고 재발견하게 해주는 그런 소중한 만남 경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딸 로사리아님이 아이를 통해서 더욱 멋진 어른으로 또 성인으로 부모로 커 가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8223님, 시모님, 오랜만에 아이들 태우고 달리다. 익숙한 목소리에 반가운 인사 전합니다. 잘 지내시죠? 나눔과 실천에 대한 감사한 가르침 반갑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유미 젬마 드림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저도, 라디오 방송이긴 하지만, 이렇게 사연 남겨주신 그 이름, 특히 이제, 저에게 익숙한 이름이 보일 때마다, 이렇게 제가 소개할 때마다, 너무나 반갑고 감사할 뿐입니다. 정유미 젬마, 잘 살고 있나요? 네. 아마 지금 아이들 기르고 또 양육하느라, 이제 아마 아이들 기르는데 베테랑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디 가는 길에 또 이렇게 라디오, 차 안에서 평화방송 라디오를 틀었나 보네요. 이렇게나마 또 목소리 들을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남겨준 사연을 통해서, 아이고, 젬마 또잘 지내고 있구나 하는 상상을 해보니, 제 마음도 참 풍족해지는 그런 순간이네요. 이 안부 전해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 감사한 마음, 담아서 노래 선물 하나 띄워드립니다. 더니 부릅니다. 빛이 나는 너에게.

0: 주일 기도의 오솔길에선 고요한 마음으로 영적 묵상에 잠겨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파도바니의 상처입은 감정의 치유, 함께 읽고 성찰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적 독서는 제12장 베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에서 저자는 순수한 베품과 나눔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그 내용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의 나눔과 베품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성찰해 보도록 합시다.
1: 어떤 기본적인 약속에서도 우리는 확신과 헌신과 지속성과 충실성의 특징을 찾게 됩니다.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긍정적이거나 따뜻한 감정은 위의 어느 특징에서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약속에서 특히 강렬한 감정이 항상 동반되는 낭만적인 사랑이 시들어지기 시작하는 신혼 때,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랑이란 정열적으로 우리가 남에게 베풀 때처럼 좋은 감정 없이 우리가 남에게 베풀어도 마찬가지로 강하며 오히려 훨씬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란 지속적이지 못해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감정이 우리의 베푸는 행위를 지배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감정에 따른 약속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남에게 계속해서 따뜻한 느낌을 갖지 못한다면 자신의 대인관계를 면밀히 관찰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마 자신의 내부에 해결되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실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주제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최고의 베풀문, 고통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도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고자 했지만 역시 주저함과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가능하면 이 잔을 제게서 멀리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이 아닌 당신 뜻대로 하소서. 긍정적인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지만 여기에 최고의 베풀매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자기 봉헌은 깊은 약속, 확신,

그리고 헌신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순수하게 베푼다는 것의 또 하나의 특징은 때때로 이것이 매우 어렵긴 하지만 베푼 뒤에 생기는 심오한 평화와 만족감입니다. 기쁜 감정의 존재 유무에 관계없이 베푸는 행위는 이 감정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베풀 때 내적인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있었다 해도 분노나 쓰라림 또는 어떤 압력에 의한 게 아니었다면 우리는 자유롭게 순수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베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외적 태도로는 아무도 우리가 내적으로 투쟁하고 있다는 걸 추측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베풀게 되는 상황에서 내적인 상태는 매우 다양한 동기를 지니게 됩니다. 누군가는 강렬한 감정의 동요를 통해 선행을 실행하게 되고 또 누군가는 감정의 동요 없이 그저 마땅히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양심의 이끌림에 의해 선행을 베풀기도 합니다. 외적으로 보았을 때는 모두 선행이라는 형태로 동일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것을 일으킨 내적 동기면에서는 큰 차이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저자는 약속을 지키거나 베풀을 실천하게 되는 행위를 감정이 지배하지 않도록 의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감정 자체가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감정에 따른 행위는 지속적인 면에서 한계를 지니게 됩니다. 감정이나 기분이 태도가 되어 행위에 영향을 주게 되면 주변에서 느끼는 안정감도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나눔과 베품이 안정감 속에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가 보여준 십자가 죽음 앞에서 의연한 모습, 내 뜻이 아닌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담대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간 발걸음에서 최고의 베품의 행위가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베품의 행위 속에서 어떤 긍정적 감정이나 기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가 자신의 목숨을 나누고 베풀겠다는 결심, 그 아래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대한 확신, 양심의 소리, 내적 목소리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감과 책임, 헌신에서 우러나오는 베품이었습니다. 진정한 베품은 어떤 보상이나 기대, 긍정적이고 설레는 기분에 연연해 하지 않고 이웃에게 묵묵히 베푸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베품은 예상하지 못한 심오한 평화와 만족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진정한 베품을 위해 자신의 소명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오게 된 이유,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이루어야 할 소명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감정이나 기분에 휩쓸리지 않고 담대하게 베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침묵 중에 머무르면서 하느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헤아려 보고 그 사명을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은총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주말 기도의 오솔길에선 여러분의 힘든 일, 고마운 일, 두려운 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풍경, 또 기도청에 오신 사연도 만나보는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율리안나님, 영적 독서 함께 하면서 많은 위로와 가르침을 받아요. 신부님 고맙습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네요. 네, 그래도 뭐 짧은 본문 책의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코너가 여러분들에게 작은 위로 또 가르침 무언가를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하니 아, 저 또한 기분이 좋고 기쁘네요. 율리안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뭐 여러분들이 직접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뭐 더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뭐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 기도의 오솔길 이 영적도서 코너를 통해서도 작은 머무름의 시간 성찰의 시간이 될 수 있다면 뭐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혹시 모르겠네요.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이 코너를 통해서 함께 읽어봤으면 하는

마음이 힘들어도 실행에 옮길 때 그것은 좋은 피드백으로 온다는 걸 알았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실천하라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네요. 커피 한 잔 생각나는 오후입니다. 라고 3862님 또 사연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내용이 또 영적독서 관련된 내용이네요. 아, 마음이 힘들어도 그 베풀, 그 나눔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 아, 이것이야말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내면의 힘, 영성의 깊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책에서도 이 저자가 뭐 반복적으로 이 언급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기분이 좋을 때, 소위 뭐 긍정적 감정이 올라올 때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푸는 건 뭐 좀 쉬운 일이기도 하죠. 쉽게 마음이 움직여지고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이 동기가 됩니다. 감정이라는 게, 긍정적인 기분이라는 게. 근데 이제 진정한 나눔과 베품은 그런 게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혹은 어떤 누군가의 뭐 나의 기대나 뭐 어디로부터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양심 또 이 내면의 이 음성에 따라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성을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말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이런 영적 독서의 내용이 우리들의 삶에 조그마한 변화라도 일으켜낼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 나눔과 베품이 정말 우리 내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올 수 있기를,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좀 더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드리고요. 2106님, 신부님 3월 24일 발이 골절되어 힘들어하던 에스텔입니다. 벌써 3개월이 넘고 100일쯤 되어 기부수도 풀고 재활치료도 한 달 넘게 받아서 이제는 가벼운 발목 보호대만 착용하고 잘 걸어 다닙니다. 아직 먼 거리나 지형이 안 좋은 길은 힘들지만 그래도 걷고 병원도 물리치료 받으러 버스 타고 혼자 다닐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것도 성당 미사 다니고 바깥 출입도 하니 이제는 괜찮아졌습니다. 신부님과 오솔길 기도지기님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신부님과 오솔길 가족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너무나 기쁘고 반가운 소식 남겨주셨네요. 2106님,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릴 일이죠. 무려 이 3개월이 넘은 상태. 근데 깁스를 정말 오래 하셨네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바깥 외출은 물론이고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마음껏 하지 못한 상황들이 가장 힘들게 했던 일이라고 하니, 그러면 이제 미사도 다닐 수 있고 또 바깥 출입도 할 수 있게 된 상황이신 거죠. 너무나 축하드리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또 다치지 않으시기를. 특히 이렇게 또 비 내리는 날이면 길이 많이 미끄럽거든요. 그럴 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서두르지 마시고, 특히 이제 뭐 길을 건너야 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저 신호등에 지금 건너야겠다라는 심정으로 막 뛰시다가 다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조금만 여유를 가지시면 됩니다. 다음 신호에 건너자. 저도 이렇게 길에서는 잘 안 뛰는 편이거든요. 뭐 게으른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좀 신호등이 얼마 남지 않으면 그냥 다음 신호등에서 건너자라는 좀 이렇게 좀 여유 있는 마음을 갖곤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이 힘들게 완치되셨으니까 또 다치지 않기를 2106님 잘 네. 잘 이렇게 건강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2106님의 그 감사함의 마음, 우리 함께 기도의 오솔길 동지님들과 두 손 모아 또 마음 모아 그 감사 기도 함께 올려보는 시간 가져

언제나 누구에게나 가장 좋은 것으로 저희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 골절로 석 달 넘게 불편한 다리로 오직 주님의 은총만을 구하며 인내롭게 참아온 에스텔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성체를 받아 모시며 어둡고 우울했던 마음에 성령의 빛 밝히시고 다시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이끌어주신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청하라, 얻을 것이다 하신 약속, 오늘도 이루신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과 감사기도 올리나이다. 아멘.

지나는 하루가 다른 어제로 지금 하는 고민도 잊혀진 채로 이대로 바람 불어오듯 계속 주님께서 정하신 모습 그대로 실패 한 번쯤은 오케이 조금 늦게 걸어도 뭐 어때 내일 것까지 거다 잊고 잘 살래 살아가

DS가 부르는 감사해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오솔길 되셨나요? 이제 오솔길 산책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저는 마지막 노래 선물로 하림의 초콜릿 이야기 남겨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주님 사랑 안에서 기쁘게 지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가오는 토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부공 에밀리아나, 작가 김영순 베로니카, 저는 이현준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지구의 어떤 피조물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작은 선택을 내릴 때도 공동의 집 지구를 먼저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지구라는 이 위대한 생명 공동체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한 권의 책을 함께 읽으며 기후위기 시대의 해법을 찾는 프로그램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슬혜입니다. 7월에 이야기 나누고 있는 책 아이를 위한 지구는 없다. 저자이신 김가람 PD님과 함께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이 콩고 민주공화국에 가면 코발트 광산이 있고 또 많은 아이가 맨손으로 독성이 강한 그 코발트를 채굴하고 있잖아요. 어른들도 하기 힘들 것 같은데 더구나 이 작은 어린아이들이 이 위험한 일을 어떻게 하는지 왜 하는지부터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1: 콩고민주공화국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최빈국에 속하는데요. 거기에서도 그 광산 지역에 정말 가난한 아이들, 그러니까 주로 부모님들이 없거나 아니면 부모 보살핌을 받기 힘든 상황이거나 그런 아이들이 사실 선택의 여지 없이 광산 노동에 많이 내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하고 싶어서 한 일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5살짜리 아이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 아이들이 먹고 사는 걸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구인하는 어른들 따라가서 뭐 숙소를 제공해 주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따라가서 강제 노동을, 강제는 아니지만 사실상 강제 노동인 그런 노동을 하는 건데요. 보통 제가 만난 아이들 보면은 5살짜리부터 뭐 15살짜리 아이들까지 하루에 많이 쉬면 일주일에 하루씩이거든요. 그래서 주 6일 일하는 게 거의 기본이고 아침도 못 먹고 7시 정도에 나와요. 그래서 12시간 일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네, 보통 아이들이 하는 일이 무거운 그 광물이 든 자루를 나르는 거 한 30kg 정도 하거든요. 그걸 하루 종일 옮기는 일을 하거나 중금속이 섞여 있는 그 코발트 알갱이를 맨손으로 맨발을 물에 담근 채 씻거나 이런 일들을 하거나 또 동굴에 25m 정도 그냥 맨몸으로 내려가요. 안전장치 없이 내려가서 벽을 깎아가지고 또 광물을 캐거나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0: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책을 읽는 동안도 너무 놀랐고 아이들 얘기 듣다 보면 제가 지금 저희 딸들이 4학년, 1학년인데 이 아이들보다 훨씬 어린 아이들이 그렇죠.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동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러니까 땅굴을 파고 내려가다가 붕괴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경우도 있고
1: 그렇죠.
0: 다쳐서 정말 일상생활이 힘들 만큼 크게 다치는 아이들의 사진도 책에 실려 있었고요.
1: 네.
0: 독성물질 때문에 또 희귀병을 앓는 아이들도 있고 직접 목격하신 이런 참혹한 현장을 조금만 얘기해 주신다면요.
1: 우선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코발트 자체도 독성을 가진 금속이지만 코발트를 캘 때 그 광석이라고 하죠. 돌덩이를 깨다 보면은 우라늄이나 망간이나 이런 또 독성 가진 물질들이 같이 나와요. 그거를 아이들이 흡입을 하고 만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물을 계속 접촉을 하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지역의 임산부의 태반이나 탯줄에서도 그런 중금속이 다 발견이 되고 제가 그 광산 마을 인근을 찾아다니면서 선천성 기형을 가진 아이들을 되게 흔하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많이 나타나는 게 아이가 태어날 때는 괜찮았지만 점점 개월수가 지날수록 머리만 계속 커지는 거예요. 몸은 하나도 크지 않고. 그래서 머리 너비가 어깨 너비를 넘어갈 정도로 계속 머리만 커지다가 결국 생명을 유지하기 힘들어지고 눈도 볼 수 없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아이들이 어느 한 명, 두 명의 불운한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다른 광산이 가깝지 않은 지역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최소 5배 정도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보는 부모님들 광산에서 어쨌든 먹고 살려고 일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광산이 있는 거는 사실 콩고에 광물이 있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 자원이 있는데 그거를 그만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나 부유한 기업들, IT 기업들, 우리가 존경받는 기업들이 필요한 광물을 거기에서 채취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왜 더 안전한 환경,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거를 우리가 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사는지 그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거기에 깨끗한 학교를 지어주고 사람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부모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일하고 조금이라도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면은 일을 하면서도 또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지만 아이는 학교를 보내고 그런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맨손으로 코발트 같은 중금속을 접하고 아이들은 아프고 사람들은 빨리 죽고 다치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배터리나 뭐 첨단 산업이나 AI나 이런 것들의 즐거움을 누린다는 거 이게 정말 좀 비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0: 네. 누군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누군가의 현재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 아픈 진실을 똑바로 마주하는 데서부터 변화가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가람 PD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다음 주에도 함께합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 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0: 지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푸른 숲이 가까워서 좋은 숲세권, 쇼핑몰이 가까워서 좋은 몰세권, 좋은 학교가 가까워서 좋은 학세권, 여러 가지 세권, 이게 집을 사거나 투자를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죠. 단순하게 좋은 집을 넘어서 좋은 입지가 집값을 왔다 갔다 만드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좋은 위치, 좋은 입지란 게 진짜 좋은 곳일까요? 진짜 살기 좋은 곳은 어떤 곳일까요? 진짜 살기 좋은 마음의 거처를 찾고 계시면 함께 하시죠. 빛나는 지혜를 나누는 2주의 책,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입니다.

7월 12일 연중제 15주일 2주의 책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신형원의 터. 이 곡과 함께 책방지기 글 쓰는 아나운서 김지현 야고보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본 방송은 오전 8시, 그리고 재방송은 자정까지 함께하는 또 너튜브로 다시 들을 수 있는 2주의 책. 지난 시간은 가톨릭 출판사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번역가이자 작가, 에세이스트 방종우 야고보 신부님과 함께했죠. 서울주보에 신부님 글이 계속 기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2주의 책 가족들이 주보에서 뵀다고 반갑게 남겨주셨네요. 5583 뒷번호 쓰는 분 듣다가 놀랐습니다. 방종우 신부님 서울주보에서 뵀거든요. 신부님이 쓰신 책이라니까 정말 너무 궁금하고요. 또 은성재 신부님 아지트 후원 1인인데요. 반갑습니다 라면서 참여를 해주셨네요. 사제들의 시대 공감 이책 저도 읽으면서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또 찡해지기도 하고 여러분도 이책 받고 싶은 신청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고요. 처음 인사해주신 3391님이에요. 제 옆에는 홍창진 신부님의 책이 있습니다. 이웃 동네 인권 책방에서 빌려온 책인데요. 이 공간은 평소에 제 마음의 쉼, 또 조금은 더 자유롭게 숨쉴수 있는 곳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아, 요즘 힘든 마음이 자꾸 드는 일들이 있는데 계속 가깝게 지내야 하는 그 사람들 이어가기도 좀 어렵다, 관계를. 따스한 마음으로 토닥토닥 기도를 하며 희망을 갖는다는 말씀 해주셨어요. 우리가 또 기도를 하니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뭔가 마음이 다르고 방향이 다를 때는 매듭이 있다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이라는 묵주기도, 구일기도문도 있으니까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내 마음 안에 매듭을 푸는 지향으로 기도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밖에 7623, 9488, 3184, 5981 비롯한 많은 이주의 책 가족들 참여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방종우 야고보 신부님께도 이 메시지 전해드렸고 참 행복해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지역 재생으로 행복해질까 합니다. 오늘 산책이란 출판사에서 나온 가미야마 지역 재생 교과서 시노하라 다다시가 쓴 책을 우리말로 옮긴 세 분, 김경인, 박우현, 정석 중에 한 분입니다. 소멸해 가는 지방재생, 지역 부활을 위해 진심을 다해, 전심을 다해 뛰고 계신 도시공학 박사이자 번역가인 정석 작가와 함께합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 있고요. 우리 작가님이자 교수님 오실 때마다 이 말씀 보따리를 이만큼 가져오시기 때문에 얼른 모실게요. 자, 정석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0: 인구 감소, 지역 쇠락, 멈춰가는 마을의 심장을, 또 잦아드는 지방의 맥박을 어떻게 하면 다시 힘차게 뛰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의 빛나는 실마리가 돼줄 한 마을이 있습니다. 일본의 작은 산골 마을 가미야마. 인구 5천 명이 채 안 되는 그 작은 마을로 하나 둘 사람들이 찾아오고 학교도 문을 엽니다. 대체 그 마을엔 뭐가 있길래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건지 오늘 그 비결을 캐러 한 권의 책 속으로 떠납니다. 자, 오늘은 오늘 산책에서 나온 책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재생 프로젝트로 돌파한 가미야마 마을의 기적 같은 이야기. 시노하라 다다시가 쓴 책 가미야마 지역 재생 교과서를 우리말로 옮긴 번역가 중에 한 명입니다. 정석 번역가, 정석 작가, 정석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스튜디오로 직접 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아이고.
1: 도시의 정석.
0: 또 추억을 떠올리며. 그러니까요. 근데 2주의 책으로는 두 번째 방문이시고.
1: 그렇죠. 예, 예, 행복 로컬. 예. 예,
0: 행복 앤 로컬 작가로 오시고 그때 2회차 하셨고.
1: 아, 맞아. 그때 예, 예. 이번엔 1회로. 한 번 더. 아니,
0: 번역을 여러 명이 하셨으니까.
1: 맞아요.
0: 앞서 예, 얘기한 예. 가미야마 지역재생 교과서 번역가로 오늘 오셨어요.
1: 예.
0: 오랜만에 인사해 주시면서 번역하신 책으로 최근에 북토크도 하셨는데 그 네. 후기도 남겨주시죠.
1: 이번에 저뿐만이 아니라 제 친구 부인 김경인 박사. 이분은 이제 경관 전문가인데 그 나이들 어디에서 뭐 죽을 것인가 이런 책, 그 노인 주거 또 어린이들의 학교 공간 이제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또 한 분은 박우현 쌤, 이분은 이제 컨텐츠 기획자예요. 그리고 로컬 기획자고. 김경인 박사님이 절더러 좋은 책 번역하자고, 뭔 책이냐 가미야마라 그래서 그렇다면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리고 박우현 선생님도 이제 일본의 가미야마 원책을 썼던 출판사와 이미 컨택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 셋이 같이 해볼까 이래서 이제 번역을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 최근에 책이 나왔습니다.
0: 예. 그리고 북토크도 하셨고.
1: 예, 북토크는 6월의 마지막 밤. 연희동의 연희정음에서. 이 연희정음 건물이 이제 복합문화공간으로 문 연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김중업 선생님 설계했던 건물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공간이에요. 연희동이 연희동인 이유를 아세요?
0: 연희동 이유가 뭐
1: 이름이 왜 연희동이었습니까? 연희궁이 있었기 때문에.
0: 아, 연희궁.
1: 예.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 연희궁을, 그러니까 경복궁, 창덕궁 말고 바깥에 서쪽에 별궁을 지으셨어요. 아버지 태종을 위해서. 그런데 예, 예. 실제로는 세종대왕께서 많이 쓰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언제? 훈민정음 창제를 하는데. 아이, 다들 말을 잘 들어야 될 텐데. 아니되옵니다 전하. 한자가 있는데 왜 난거리옵니까? 그래서 세종 임금께서 훈민정음 창제하던 그 시기,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는 시기에 연희궁에 오셔서 많이 쉬셨다. 그래서 이제 연희동 연희궁과 훈민정음의 정음을 합친 이름이기도 하고 이 공간 연희동의 많은 건물들을 고치면서 재생을 하고 있는 분이 김종석 대표의 쿠운 파트너스. 이분이 원래 연희동에서 옛날에 순돌이 아빠 그러니까 작은 그 전파상 같은 걸 했는데 그때 그 가게 이름이 정음사였어요.
0: 아.
1: 바른 소리.
0: 예.
1: 정음전자, 정음철물 이렇게 연희동에서 털을 닦은 이분이 지금 연희정음 건물을 고치고 보유하고 있는 거죠.
0: 거기서 가미야마를 중심으로 바른 소리를
1: 그렇죠.
0: 지역재생을 살려야 한다는
1: 그러니까 연희정음은 가미야마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건축 사진 작가 김용환 선생님 건축 사진 전시회를 하는데
0: 김영관
1: 예. 정말 그 사진들도 좋아요. 저는 지금 보광동 허물어져 가고 있는 한남대교 앞에 보이는 보광동 언덕의 사진들 보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화 행사들이 이곳에서 열리고 그곳에서 저희 북토크를 6월 말 30일 날 했고 그리고 세 명의 번역자와 그다음에 저 출판사 대표님 노래도 같이 했어요. 막간에 공연도.
0: 그러니까요. 좀 이따가 신청곡도 하면서 그 후기 나눌까 하는데 네. 독자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1: 많은 분들이 오셨고 그리고 가미야마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일본의 작은 소도시 사례고 그리고 이번에 나온 책이 최근의 이야기, 특히 이제 2023년에 이 산골에 새로운 학교가 개교를 해요. 고등학교 3년, 전문대 2년, 5년제. 이제 그 학교가 개교한 그 뒤이야기까지 최신 스토리가 담긴 책이어서 많은 분들이 북토크에도 오셨고 책도 많이 지금 사랑해 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번역자들과 독자들이 함께하는 가미야마 답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0: 그렇죠. 예정되어 있죠. 신청받고 있고.
1: 첫 번째 답사가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마 거의 마감이 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예, 거의 마감됐고 사실상 마감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신청은 8월 1일까지 받거든요. 신청 링크는 정석 교수님 그 얼굴책 SNS로도 보실 수 있고 또 공유할 수 있으니까 이주의 책도 공유할 테니까
1: 그렇죠.
0: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가미야마를 이 시점에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름 휴가로 일본 많이 가시죠. 그런데 대부분이 도쿄, 오사카, 뭐 간사이 지방 아니면 뭐 후라노 그쪽에 여름에 예쁘게 피는 그쪽 북해도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이 시코쿠 지방도 참 좋겠고 그리고 의미 있게 이곳을 가보는 것도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 그런데 답사는 좀 편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으로 가게 되면 거의 한국에서 가미야마까지 가는데 하루 걸리고 대신에 이제 이렇게 답사단을 만들어서 가면 조금 더 접근이 수월하고 그리고 방문하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자유롭게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신청을 해야 되고 한정된 시간 안에 해야 되고
0: 왜냐하면 지역 보존을 또 해야 되니까
1: 그리고 이제 그쪽에 담당자들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대부분 유료예요. 대신에 이제 좋은 설명을 들을 수가
0: 양질의
1: 있죠.
0: 양질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도.
1: 그리고 가미야마는 이제 그 다카마스 공항까지 이제 우리나라 직항 비행기가 있는데 거기 다카마스 공항 그 주변은 또 그 산후끼 유명한 우동으로 아주 또 이 먹거리가 좋은 동네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미야마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한국과 일본의 인구 감소 또 이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여러 소도시들을 연구를 해왔죠. 그리고 특히 가미야마 이야기는 2019년에 이제 출간했던 천천히 재생에 일본에 아주 잘하고 있는 10개 사례 중에 하나로 제일 처음 소개한 곳이기도 해요.
0: 도시의 정석에서 소개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1: 맞아요. 그때 기억나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가미야마하고는 뭐랄까 저는 이제 도시도 유기체 생명체로 보고 그리고 사람처럼 대하자라는 생각을 종종 해요.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를 한 사람으로 그게 나의 뭐 아버지나 어머니 같은 부모님의 모습일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연인처럼 서울을 대할 수도 있겠죠. 또 서울을 내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과 같은 존재로 볼 수도 있겠죠. 가미야마는 저한테는 좀 특별한 인연을 가진 뭐 친구라고 할까 애틋한 뭐 연인이라고 할까 묘한 느낌을 주는 작은 소도시예요. 인연들이 쭉 이어져 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고 그 인연을 소개를 잠깐 드리면 2019년에 천천히 재생 책을 출간을 했고 2009해 말쯤에 편지를 받았어요. 지금은 이제 작고 하셨는데 서강대학교 류석진 교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가미야마 스토리를 담은 책을 번역하고 있다. 그 책이 가미야마 진화론이라는 책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편집 번역 작업이 끝났는데 마을의 진화로 번역서가 내년 2020년에 출간될 예정인데
0: 마을의 진화.
1: 마을의 진화.
0: 예, 당시에 내년이면 2020년.
1: 2020년. 그러면서 이제 절더러 추천사를 좀 써달라. 그러니까 당신이 쓴 천천히 재생의 가미야마를 소개한 그 글을 읽고 가미야마를 소개해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가미야마 진화론이란 책 번역서를 읽고 그 2019년 제가 책을 쓰기 전까지 스토리를 알고 있었죠. 이제 그 뒷이야기들까지 보면서 정말 이 가미야마를 소개한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번역을 추천사를 썼고 그리고 이제 2년 뒤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답사를 했어요.
0: 2022년에.
1: 네, 2022년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 만나고 그 당시 또 변화한 가미아마의 모습을 봤고 그때 그 마르고토 고등 전문학교 개교 소식을 들었고 내년에 개교합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는 이제 개교했겠구나 하고 있는데 작년에 2025년에 새로운 책을 번역합시다 해서 이제 또 번역 작업을 하고 올해 책이 나오고 이제 또 다시 7월 말에 현장을 가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오미나미 선생을 이번에 만날 것 같아요.
0: 시냐?
1: 네, 오미나미 시냐.
0: 예. 첫 2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를 말씀을 해주신 셈인 건데 네. 2019년에 처음 만났고 2026년에 번역으로 또 만났으니 7년 만에 번역가로 이 책을 다시 만난 거며
1: 그렇죠.
0: 저희 가톨릭안에서 7은 또 완성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한 완성은 아니지만 일단 한 번 정도 완성은 됐으며 앞으로도 가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제 얘기를 좀 더 이어가면 우리 번역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계속 지역 재생을 바라봐야 하는 건 맞습니다. 여름 휴가를 떠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즐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의미도 찾아가면서 라디오로 어딘가 떠난다면 이곳이 이 타이밍에 적격이다라고 해서 지금 번역가님을 모신 거라 우리 이주의 책 가족들과 독자들 오늘은 가미야마 지역재생 교과서를 선물로도 드립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수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가미야마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낯선 분이 있어요. 여기 밑에 표지 보면은 신산이라고 한자로도 써 있고 신의 산으로 읽히기도 하고 예. 어디에 있는 마을인지부터 얘기를 이어주시죠.
1: 일본이 맨 위에가 이제 북해도, 홋카이도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섬을 혼슈 본주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시고쿠라고 하는 섬이 이 혼슈와 큐슈 사이에 바다 한 가운데 있고 홋카이도, 혼슈, 시고쿠, 큐슈 크게 네 개의 섬인데 시고쿠는 말 그대로 일본의 약간 아래쪽. 큐슈 북쪽에 있는 사국의 한자로 그러니까 네 개의 나라 그래서 거기에 카가와 에히메 그다음에 도쿠시마 그다음에 고치 이렇게 네 개의 현이 있고 가미야마는 그중에 도쿠시마 현 안에 있는 산골 마을이다. 옛날에 인구가 뭐 만 명 좀 넘었을 때도 있지만 지금은 5천, 6천 정도 그런데 이 마을은 창조적 과소라는 말을 내걸었어요.
0: 창조적 과소?
1: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인구 감소 시대에 인구 수를 늘리겠다 또는 인구 수를 유지하겠다 여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차피 인구는 줄을 수밖에 없다. 과소다. 그런데 그 주는 인구가 창조적인 인재들이라면 가미야마는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일찍부터 해오고 있고 가미야마가 이제 저는 빛나는 성취를 보인 사례라고 불러요. 한국과 일본을 통틀어서. 근데 그 성취는 단기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다. 아주 긴 시간. 짧게 보면 30년. 그리고 좀 더 길게 보면 50년의 스토리가 만들어낸 성취다. 그 이야기를 해볼까요?
0: 저희는 지난주 이주의 책이랑도 지금 이어지는 게 예.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어차피 어렵다. 어려움은 똑같이 있는데 거기서 불평, 불만만 할 것인가. 아니면 태풍 속에서도 춤을 출 것인가.
1: 그럼요. 예.
0: 나는 그 자세를 얘기했는데 예. 그걸 이뤄낸 마을이네요.
1: 그렇죠. 예. 그것도 아주 신나게. 그러니까 이제 그 비밀이 비결이 뭘까? 이 사람들은 우연 얘기를 많이 해요.
0: 우연.
1: 우연.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 그러니까 결국은 마을이나 도시를 살리는 건 사람인데, 나 여기 싫어, 나 떠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곳은 희망이 없죠. 그런데 이곳에 살고 있는 오래 살아왔던 이 마을 사람들 가운데 나는 이 마을이 좋아. 우리 마을은 희망이 있어. 우리 마을은 다른 마을과 달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우연히 이 마을을 찾아온 사람들이 만납니다. 초대하기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면 좋은 사람들이 만나면 뜻밖의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 네가 해라. 이렇게 해서 뭔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30년, 길게는 50년 동안 이어져 와서 여기까지 온 거다.
0: 라는 거.
1: 예.
0: 예. 앞서 얘기한 인물 중에 오미나미 시냐가 그 시작이자 우리 마을 좋아인데 또 그렇죠. 새로운 곳으로도 예. 간 분인 게 1970년대에 실리콘밸리를 봤다고요.
1: 괜찮게 사는 집 아드님이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그 가미야마에서 토목 건설 회사 대표셨고,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에 유학을 갑니다. 대학원으로. 그때가 70년대 중후반. 그때가 실리콘밸리가 만들어질 때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첨단 연구와 일을 하는, 뭐 창업을 하고 뭐 IT, 컴퓨터 이런 사람들이 대도시의 큰 빌딩 안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캘리포니아의 가장 아름다운 밸리에서, 가장 환경이 좋은 곳에서, 햇빛이 반짝이고 바람이 불고 그런 곳에서 일하는 걸 보면서, 와, 내 고향 가미야마도 밸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꿈을 꾼 거죠. 실제로 나중에 가미야마 밸리라고 하는 장명을 해요.
0: 책에 있더라고요. 네, 네, 예, 네. 봤어요.
1: 그러니까 실리콘 밸리를 보고 고향 작은 소도시 가미야마를 밸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꿈을 꾸었던 이 오미나미 시냐의 30대, 아마 20대 후반, 30대 초반 때의 이 꿈, 이게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0: 예, 네. 그렇군요.
1: 그러고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가, 30대 후반쯤일 때 오미나미의 딸이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앨리스라고 하는 인형이 발견이 돼요. 푸른 눈에. 이게 뭘까? 조사해보니까 미국과 일본이 서로 친선을 하기 위한 그 선물로 미국인들이 만 개가 넘는 이런 인형을 만들어서 일본 전역에 보낸 거예요.
0: 굉장히 예전이었겠는데.
1: 1920년대.
0: 20년대.
1: 20년대 미국에서 경제가 안 좋으니까 반일 감정이 좀 생겼어요. 일본 사람들이 뭐 아시아 사람들이 미국에 막 왔을 텐데 나도 먹기 힘든데 얘네들이 와서 열심히 일하면서 뺏어가는 거 아니야. 그때 어떤 한 분이 미국과 일본의 친선, 민간 친선 교류 프로그램으로 인형 보내기를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형을 만들어서 보냈는데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태평양 전쟁이 벌어진 거죠.
0: 아.
1: 그러니까 보이는 족족 인형들을 다 없앤 거예요.
0: 아, 근데 남았네요.
1: 그런데 그 딸이 다니던 학교의 한 선생님이 인형이 무슨 죄가 있어. 그래서 그 인형을 감춰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 일본 관계가 좋아졌을 때 복도에 전시를 한 거죠. 그거를 오미나미가 발견을 하고,
0: 네,
1: 인형을 자세히 보니까 인형 안에 여권이 있어요.
0: 그러니까
1: 이 인형의 이름이 있고 인형을 만든 사람이 있고 주소가 있는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0: 네.

그들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인형의 귀향이었다. 1990년 4월 가미야마에 있는 진료초등학교 학부모회 임원을 맡고 있던 오미나미는 학교 복도에 전시된 인형 하나에 시선이 멈췄다. 푸른 눈을 가진 여자아이 인형이었는데 인형이 담긴 나무 상자에는 미국에서 온 평화의 사절 1927년 3월 22일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1920년대 후반 대일 감정이 나빠진 미국에서 일본인 이민자 배척운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선교사 시드니 걸릭은 인형을 매개로 한 민간 교류를 제안했다. 그의 호소로 무려 12,739개의 인형이 일본의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기증됐다. 그것이 바로 푸른 눈의 인형이다. 도쿠시마 현에도 152개의 인형이 전달됐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 인형은 죄다 없애버리고 만다. 그런 가운데 진료초등학교의 인형은 기적적으로 화를 면했다. 흥미가 생긴 오미나미는 인형을 자세히 조사해보기로 했다. 그런 과정에서 인형에 여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오미나미는 여권에 적힌 인형의 출신지인 펜실베니아주 윌킨스버그의 시장에게 편지를 보내 조사를 의뢰했다. 그리고 반년이 흘렀을 무렵 앨리스를 보낸 사람이 윌킨스버그에 살았던 앨리스 존스턴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아이를 고향으로 보내주면 어떨까? 우연히 발견한 인형을 미국으로 데려다주겠다는 엉뚱한 발상이었지만 오미나미와 흥미를 느낀 친구들은 망설임 없이 바로 동의했다. 앨리스 귀향 추진위원회를 결성했고 마을 주민 30명과 함께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1991년 8월 오미나미가 38살이었을 때의 일이었다. 그때 마을에 초중고등학생도 함께 데려갔다. 해외를 경험시켜 세상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0: 감히 아마 지역재생 교과서의 일부를 정석 번역가님이 읽으셨고요. 또 저희가 추천곡도 하나 이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사람, 김민기의 목소리로 들었고, 특별히 이 곡은 북토 끝에 우리 정석 번역가님이 기타 연주하시고, 또 1절은 부르셨고, 2절은 오늘 산책 대표님이 이어 부르시는 아주 아름다운.
1: 예, 그 박우현 선생도 같이
0: 아,
1: 화음을
0: 맞아요.
1: 넣고 그렇게
0: 예.
1: 해서 저는 이제 이 노래 참 좋아해요. 헬레나하고도 같이 불러서 유튜브 올리기도 했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람, 말 그대로 아름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아름다운 도시다.
0: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북토 끝에도 아름다운 사람들이 그 시간을 만들었으며, 지금 가미야마의 아름다운 사람 이야기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오미나미 신야의 이야기, 그리고 앨리스 인형을 다시 보내는 그 일들이 아래에서부터 시작된 게참 저는
1: 그렇죠.
0: 아래라는 거는 뭐
1: 주민주도,
0: 예,
1: 행정이
0: 주민주도라고
1: 시작한 게
0: 해야겠죠.
1: 아니고,
0: 네. 그게 참 저는 인상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니까 이렇게 산골의 작은 소도시 주민들이
0: 예.
1: 태평양을 건너가는 국제 교류 활동을 했잖아요. 인형을 홈커밍.

0: 우리가 좋은 일을 했구나. 그게 있고 불과 10년도 되기 전에 국제교류협회를 그 마을 주민들이 만들어서 첫 번째 했던 게 땡땡 인 레지던스 가미야마예요. 맨 처음에 했던 거는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가미야마. 전 세계의 예술가들을 가미야마에 초대해서 가미야마에 두 달 레지던스 살게 한 거예요. 살면서 작품 활동을 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99년에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해요. 엊그제 보니까 올해 작가로 누구누구가 선정이 됐다는 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뭐 물론 일본의 예술가들도 있겠지만 해외 작가들을 이 산골에 초대해서 머물고 여기 살아보게 하고 작품 활동을 하게 했고 그리고 2000년대 이제 그 초대했던 앞부분 땡땡은 많이 바뀌어요. 셰프 예를 들어서 음식을 잘하는 사람들을 초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위성 사무소를 가미야마에 부르기도 해요.
1: 위성 사무소.
0: 예. 그게 2010년부터 시작을 했고 그 전에 2000년대 초반에 가미야마에 광통신망을 깔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세상이 오니까.
1: 예.
0: 그리고 이제 그 원격 근무나 재택 근무의 이 변화하는 트렌드를 읽은 거죠.
1: 요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디지털 노마드라고.
0: 그렇죠.
1: 예, 어디서는 네, 노트북만 펴면은 일할 수 있는.
0: 그게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미야마의 광통신망이 충분히 설치되고 난 다음에 대도시에서 매일같이 고생하면서 출퇴근하면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이를테면 컴퓨터 또는 뭐 디자인 또는 뭐 방송 작가 이런 사람들의 위성 사무소를 유치한 거예요. 거기에 처음 들어왔던 게 산산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산산의 위성 사무소를 만든 데라다라는 사람이 바로 가미야마 고등 전문학교를 나중에 만들어요. 이렇게
1: 그렇군요.
0: 이제 인연이 이어지는 거죠.
1: 이어지는 네, 거군요. 네. 요즘 도파민이라고 하잖아요. 뇌에서 막 팡팡 터지는 이걸 사람들이 쫓느라 자극적인 것도 보고 쇼츠를 막 넘기고 하는데 제일 좋은 도파민이 네, 터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를 해냈을 때 나오는 성취감이라고 하더라고요.
0: 그렇죠. 네.
1: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 정리부터 해라. 그러면은 내가 뭘 이뤘다라는 도파민이 터진다. 근데
0: 체조도 좀 하고.
1: 예, 가미야마의 마을 주민들은 내가 앨리스를 보내봤다.
0: 그렇죠.
1: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해냈다라는 그 도파민이 시작이 되니까.
0: 그러니까 보내고
1: 예, 성장이 된 거 아닌가라는
0: 그 다음에는
1: 생각이 드는 거죠.
0: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좋은 인재들을 초대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1: 예.
0: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국제 교류 경험이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와도 전혀 배타적이지 않은 따뜻하게 포용적으로 품고
1: 예,
0: 그렇게 와서 작품 활동을 했던 아일랜드 총각이 일본 처녀와 결혼을 해서 지금 가미야마 비루 맥주 수제 맥주를 만들고 있어요.
1: 그렇군요.
0: 가미야마에 가면 잊지 말아야 될 게 가미야마 맥주입니다.
1: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되려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적극적이지만 또 다른 이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 또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좀 친하게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괜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역으로 간다 그러면 왠지 밀려나는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0: 맞아요.
1: 그런 인식이 좀 바뀌어야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0: 그러니까 지역에 이제 인구가 줄고 있는 이런 작은 소도시가
1: 예,
0: 인재들을 계속해서 초대하고 좋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또 좋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머물고 살고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이런 포용 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고
1: 마음이.
0: 환영하는 마음, 환대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술가들이 왔고 짧게 머물다 갔고 이제 위성사무소는 여기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사카나 고베나 도쿄나 이런 대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직원들이 가미야마에 와서는 집이 곧 사무실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정장 차림으로 한 시간씩 출퇴근을 안 해도 돼요. 반바지, 반팔에.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해먹에 들어 누워서 노트북으로 본사와 교신을 하고 있어요. 또 개울가에 맨발로 발을 담그고 앉아서 일을 해요. 말 그대로 워케이션인 거죠.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아주 빡빡하게 그리고 아주 고되게 고통스럽게 일하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느슨하게 행복하게

0: 여기에 이성사무소에 근무한 사람들은 점심시간에는 고양이도 돌보고 상추도 키우고 이제 그렇게 가미야마의 인재들을 초대한 거죠. 단계적으로. 그리고 이제 되게 우리나라도 많은 지방의 소도시들이 인재들을 초대하는데 오세요 오세요 해요. 돈 줄 테니까 오세요.
1: 예.
0: 근데 실은 돈도 필요하지만 외지 사람이 낯선 곳에 와서 머물러 보고 거기에서 뭔가 일을 하면 살려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뭐 그중에 하나가 체류 공간일 테고 또 이동의 편리함도 있을 테고 사람들과의 관계망도 중요할 거예요. 그런 거를 굉장히 세심하게 잘 한 곳이 가미야마입니다.
1: 그렇군요.
0: 가미야마는 가미야마 주쿠. 이 주쿠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숙이에요. 정경숙. 이게 이제 기숙사형 학교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외지에서 가미야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알아서 와서 적응하고 자리 잡고 살아봐 이게 아니라 작은 학교를 연 거예요. 이미 가미야마 주쿠에 사람을 1기, 2기, 3기 계속 외지인들을 받아서
1: 예.
0: 가미야마 공부도 하게 해드리고 또 서서히 이곳에 적응하게 하는 거죠.
1: 예.
0: 가미야마 주쿠도 굉장히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1: 네. 지금 뭐 학교 얘기하셔서 그런데 이 책에 마루고토 학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기적의 학교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처음에 이 학교 이름을 보고 난 다음에 자연히 어른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어른들이 가미야마에서 살면서 그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의 인프라가 생긴 거 아닐까라고 했는데 학생들마저 초대를 해서
0: 네. 가미야마에는 그 미케 그다음에 네코보코라고 하는 대한초등학교가 있고
1: 예.
0: 또 어린이집도 있어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도 있죠. 그런데 마루고토 고등전문학교가 개교하게 된 것은 이건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대개 소도시의 고등학교들은 중고등학교들은 점점점 폐교를 향해 달려가요.
1: 서울도 지금
0: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왜 이 사람들이 고등전문학교를 이 산골에 만들었을까? 이미 아티스트 레지던스라든지 여러 가지 가미야마 주쿠 이런 걸 통해서 청년들과 중장년들 또 위성사무소를 유치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가미야마에 왔어요. 그런데 고등전문학교는 고1부터 대2까지의 청소년들이에요. 물론 청소년 청년들인데 이 한 학년에 40명 그러니까 5개 학년에 200명 정원이에요. 이 23년에 개교했으니까 지금 올해까지 4학년까지 지금 학생이 들어와 있죠. 내년이 되면 이제 5학년까지 채워요. 200명이 넘을 거예요. 거기에 선생님들 계시죠? 작은 소도시에 고등학생 정도 되는 청소년들이 200명이 상주한다는 것은 저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굉장히 공부가 재밌습니다. 이 마루고토 고등전문학교는 학과가 하나밖에 없어요. 디자인 엔지니어링 학과.
1: 디자인 엔지니어링 학과.
0: 예. 그리고 이 학교의 정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건을 만드는 힘으로 일을 일으키는 사람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게 엔지니어죠. 책을 만들고 가구를 만들고 물건을 만들고 그런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제작하는 사람을 키우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일을 일으키게 하겠다. 대표적인 게 창업이죠.
1: 사업이네요. 네,
0: 내가 회사에 취업해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일에만 머물지 않고 그 힘으로 내가 회사를 만드는 창업을 하고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렇게 이런 사람을 키우겠다라는 게 이 학교의 교육 목표입니다.
1: 기술이라고 하면 AI 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기술보다 이제 로봇이라고 또는 컴퓨터라고 여겨지는 기술이 하는 경우가 이제 대체될 거라는 우려가 있지만 일을 일으키는 사업까지 확장이
0: 그렇죠.
1: 된다면 네.
0: 그것이 기본적인 목표예요.
1: 그래도 비전이 있다.
0: 그러니까 대학교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고등학교 전문학교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창업이죠. 일을 일으키는 사람을 키우겠다. 그래서 이 학교가 강조하는 게 네 가지인데 하나가 언어, 두 번째가 숫자, 세 번째는 그림 또는 디자인, 네 번째가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려면 언어적인 표현에 말하고 듣고 쓰고 잘해야 되고 그리고 숫자에도 밝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림과 디자인, 창의적인 것들을 구현해내는, 그려내는 마지막으로는 프로그래밍. 그래서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능력을 키우고 이 학생들은 기숙사 저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학비가 전액 무상이에요.
1: 오. 네.
0: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마련했죠. 그래서 일본의 11개 기업으로부터 한 기업당 10억씩을 10억 엔을 거뒀어요. 오. 그래서 총 지금 100억 엔이 거친 거예요. 예. 이 돈으로 학생들의 무상 교육을 하죠. 그리고 재밌는 게 그러면은 11개의 기업이 한 회사당 10억 엔을 냈죠. 그런데 학생 수는 총 200명이에요. 그러면 한 기업당 담당할 학생이 20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학년에 4명씩이죠.
1: 아오.
0: 5학년이니까.
1: 그 기업의 장학생이자 가미야마의 학생이기도 하군요.
0: 그리고 그 장학생은 이 기업의 특정 기업의 장학금을 받고 5년을 공부한 다음에는 이 기업과 연관된 일을 할 수도 있겠죠.
1: 인턴십이 될 수도 있고.
0: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거를 스칼러십 파트너 제도라고 불러요.
1: 오.
0: 그러니까 상생이에요.
1: 예.
0: 기업도 그냥 돈을 내고 나는 몰라가 아니라 내가 돈을 내서 200명 학생 가운데 매 학년 4명 총 20명의 학생을 얼마나 열심히 보겠어요.
1: 이 담당자가 있겠죠.
0: 그렇죠. 이 학생들이 잘 자라나 지켜보고 도와주고 그렇게 키운 인재를 기업도 쓰고 그러니까 상생의 이런 프로그램들을 잘 만든 거죠.
1: 이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어느 정도 비전을 보십니까?
0: 우리나라에도 이런 희망을 갖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1년, 2년, 3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라고 하고 또 내야 할 것처럼 생각을 하고
1: 그렇게 살아왔죠.
0: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방식이 되게 국가나 지방 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일을 하게 하고 뭐 정산을 하게 하고 하는 이런 방식이고. 그런데 가미야마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들이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 학교를 만드는 일에는 가미야마 정, 가미야마 초 행정이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일본도 지방 창생 사업을 국가 주도로 하기 때문에 초기는 주민들이 주도했다면 후반부에서는 행정도 열심히 자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주민주도 행정 지원이 가장 바람직한 거죠. 그리고 길게 보고 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단기 프로젝트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길게 가지 못하는 아쉬운 점이 있죠.
1: 아까 얘기한 그 AI 시대 얘기했을 때 그때의 저와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의 주안점은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기점으로 계획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절대 단기가 될 수 없거든요.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미야마의 아까 말씀드렸던 미케 또 네코보코라고 하는 대한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이 학교가 만들어진 것도 똑같아요. 가미야마가 좋아서 왔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중에 어느 엄마 아빠가 우리는 정규 학교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좀 마음껏 자연 속에서 놀게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학교를 찾아서 아이를 학교에 보냈는데 가미야마에 와서 우리가 그런 학교를 만들자,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학부모들이 만든 학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생각을 하고 때로는 발칙한 상상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미 누군가가 다 만들어 놓은 학교나 어떤 회사나 어떤 프로그램을 수능하는 대신에 더 좋은 거를 기획해보고 생각해보고 서로 마음을 모아서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 책에도 나오지만 프로젝트가 끊임없이 샘솟듯이 이어지는 가미야마 이렇게 표현을 하죠.
1: 그리고 그걸 급하게가 아니라 좀 천천히
0: 긴 호흡으로
1: 예.
0: 아까 얘기한 30년
1: 그리고
0: 50년.
1: 예, 우리 번역가님의 책이 나오는 7년 또 예로 들 수 있겠고요.
0: 그렇죠.
1: 번역으로 계속 길게 호흡을 잡고 가시는 게 그게 결국은 더 건강하게 사는 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워낙 빨리빨리 그리고 또 급하게 바뀌는 세상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아쉽네요. 예. 뭐 민관으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들의 고충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소개하는 이 책 가미야마 지역재산 교과서에 있으니까 방송 끝나는 시간까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추천곡을 들으면서 우리 번역가님이자 작가님이자 교수님과 인사를 해야 할 텐데 두 번째 곡도 북토크에서 부르셨던
0: 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예. 오늘은 7월의 어느 멋진 날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하고요. 그리고 일본 답사에 많이 설렙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가서 오미나미 선생을 못 만났는데 이번에는 만나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1: 예. 여러분도 그 현장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번역자와 함께하는 가미야마 답사 괄호 열고 1차 괄호 닫고입니다. 네. 또 있을 수 있다는
0: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반응이 좋으면 이어갈 생각이에요.
1: 예, 예.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가는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정석 작가님이자 번역가님 SNS에 또 신청 폼이 있으니까 직접 클릭해 보셔서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도 마무리로 한 말씀 해주셔야죠. 오늘 오랜만에 번역가로는 처음 오시는 셈이기도 하고.
0: 그렇네요. 예. 네. 아유, 이 평화방송 스튜디오 오니까 고향에 온 것 같아요. 자주 오고 싶어요.
1: 그리고 가미야마 이야기로 마무리를.
0: 예, 가미야마 이 책의 부제가 지역재생 교과서예요. 교과서라고 하는 말을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는 마시고 저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할 일을 다한 곳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과서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는 이 교과서를 보고 베끼려고 하지 말고 참고하고 우리 지역의 힘이 어디에 있을까 그거를 발견하는 눈부터 그리고 그 눈을 공감하는 벗들이 함께 손을 잡으면 우리나라 어느 곳이든 가미야마처럼 힘 있는 작은 소도시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슈입니다.
1: 아멘입니다.
0: 아멘.
1: 예, 저도요. 그래요. 자, 그래요. 이 우리 정석 번역가님이 북토크에서 연주로 부르셨던 7월의 어느 멋진 날에 지금은 7월로 예, 하는 것으로 해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준비했습니다. 김동규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면서 오늘 가미야마 지역재생 교과서를 품고 오신 정석 교수님, 작가님, 번역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반가웠어요. 고맙습니다.
1: 네, 정석 번역가님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저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주의 책으로 만난 가미야마 지역재생교과서 오늘 산 책에서 나온 이 책을 여러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끝곡 듣는 마지막까지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한 바퀴 돌아서 성바오로 출판사의 영성서적 박득태 루카 신부님과 만납니다. 예고까지 드리며 저도 인사하겠습니다. 책방치기 김지현 야고보였습니다. 책 한 권으로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2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모두 무료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느님께 받는 사랑, 가격 매길 수가 없죠. 또 상대를 행복하게 하는 친절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무료로 베풀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무료인 건요, 소외된 사람 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가끔은 쉽게 얻을 수 있어서 그 소중함을 잊을 때도 있지만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을 매길 수 없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0: 노래나무의 목소리였죠. 하느님의 그 사랑. 오늘 7월 12일 주일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했습니다. 참 좋은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모두 무료다. 왜냐하면 소외된 사람 없이 모두가 누려야 하니까. 저는 이런 것만 봐도 참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첫 곡도 하느님의 그 사랑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오늘은 정말 소중한 거, 무료로도 누릴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것들 함께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대에게 평화를 참여하시는 방법 알고 계시죠? 샵 1053, 우물정 1053, 유료 100원, 문자 메시지 통해서 사용과 함께 신청곡 보내실 수 있고요. CBP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사연과 함께 신청곡, 또 축일 축하, 문자 메시지까지 모두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아름다운 시. 이 코너를 또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시가 주는 선물, 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하늘바라기에 내 마음에 오시는 주, 그리고 팍스가 부릅니다. 주님을 불렀을 때.
1: 사막가운데 홀로 있을 때 내가 광야 속에서 길을 잃어도 나의

능소화를 볼 때마다 생각난다. 다시 나는 능소화하고 불러본다. 두 눈에 가물거리며 어떤 여자가 불려나온다. 누구였지? 누구였더라?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니 담장 밖으로 고개를 내밀던 여자가 나타났다.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어 나무에 돌담에 몸 기대어 등을 내거는 꽃. 능소화 꽃을 보면 항상 떠올랐다. 곱고 화사한 얼굴 어느 깊은 그늘에 처연한 숙명 같은 것이 그녀의 삶을 옥죄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 마음속에 일고는 했다. 어린 날 내 기억 속의 능소화 꽃은 언제나 높은 가죽나무에 올라가 있었다. 연분처럼 능소화 꽃은 가죽나무와 잘 어울렸다. 내 그리움은 이렇게 외줄기 수직으로 곧게 선 나무여야 한다고. 그러다가 아예 돌처럼 굳어가고 말겠다고. 쌓아올린 돌담에 기대어 당신을 향해 키발을 딛고 이다지 꽃 피어 있노라고 굽이굽이 이렇게 흘러왔다. 한 꽃이 진 자리 또 한 꽃이 피어난다.

바다의 목소리로 사랑한다는 말은 함께 들었고요. 오늘은 시가 주는 선물 기도 박남준님의 당신을 향해 피는 꽃으로 함께 했습니다. 능소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그리고 능소화가 어떤 꽃이었지 생각하면서 찾아봤는데, 그리고 지금은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잘은 보지 못하지만 주택가를 살때 이렇게 걸어 다닐 때 가끔은 담장에서 볼수 있었던 약간 다홍빛, 주황빛의 예쁜 꽃이었던 것 같아요. 쭉 늘어진 그 잎들, 이파리들 사이로 꽃이 작게 예쁘게 펴있는 이꽃 능소화. 어떤 꽃인가 궁금해지는 시였어요. 상상하면서 어떤 소설의 한 장면처럼 상상하면서 함께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혹시 이 기간에는 02로 시작되는 지역번호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꼭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받아서 어떤 프로그램 듣고 계세요? 어떤 채널 듣고 계세요?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CPBC 가톨릭 평화방송 듣고 있습니다. 매일 듣습니다. 어떤 시간대에 듣고 있어요? 그대에게 평화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꼭 해주세요. 6372님이 안부용 아드리아노의 노래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주님께로 와요 신나잖아요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곡 준비했고요. 2737님은 신상옥님 곡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신나는 분위기로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안부용 아드리아노의 주님께로 와요 듣고요. 이어서 신상옥과 친구들의 내가 가는 걸음마다 두곡 듣고 올게요.

남부용 아드리아노의 주님께로 와요 이어서 신성국과 형제들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 중에는요 성녀 베로니카가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로 올라가실 때 얼굴에 묻은 피와 땀을 손수건으로 닦아주었던 예루살렘의 부인인데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그 수건에 주님의 얼굴 형태가 새겨져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베로니카의 손수건, 이 베로니카의 수건, 베로니카의 손수건으로도 유명한 성녀입니다. 라틴어에서 베로니카라는 이름은요, 베라, 참된, 진실한이라는 뜻이고요. 이콘은 형상, 성화상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그 이름 자체로 그리스도의 진실한 형상, 참된 모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순환당하신 그 십자가 길에서 얼굴이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는 참 하느님의 모습이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베로니카. 네,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분들은 성 바울리노와 성 힐라리온 등 19분이 계신데요.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그 대평화 가족들도 함께 축하 인사 전해주시면 더 좋겠어요. 그러면 베로니카의 기도, 이하영 베로니카가 부르고요. 이어서 아멘, 그리고 아멘, 아멘 중창단의 노래입니다.

이하영 베로니카의 기도 들으셨고요.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아멘 그리고 아멘이었죠. 아멘 중창단이 불렀습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물어요. 저도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사람들이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는 주님의 뜻을 제자들처럼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겠죠? 오늘 미사에서도 이 복음과 함께 주님의 뜻을 헤아리시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고요. 저는 주비루스의 찾아나서리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후에는 공동의 집 지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2: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2: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2: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2: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2: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2: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2: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2: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2: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2: 그 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2: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2시를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7월 13일 연중 제15주간 월요일인 오늘 미사집전은 예수성심전교수도회 김준정 리차드 신부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네, 오늘 미사는 이 미사에 지향된 지향들과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함께 봉헌 드리고 또이 미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도하시는 것들도 마음으로 함께 지향 올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0: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1: 아멘.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길 잃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가 그 믿음에 어긋나는 것을 버리고 올바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전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2: 오늘 제1 독서는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3: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소돔의 지도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느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라.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굽기름에는 물렸다. 황소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나는 싫다. 너희가 나의 얼굴을 보러 올 때 내 뜰을 짓밟으라고 누가 너희에게 시키더냐?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분향 연기도 나에게는 역겹다. 초하룻 날과 안식일과 축제 소집, 불의에 찬 축제 모임을 나는 견딜 수가 없다. 나의 영은 너희의 초하룻 날 행사들과 너희의 축제들을 싫어한다. 그것들은 나에게 짐이 되어 짊어지기에 나는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려 기도할지라도 나는 너희 앞에서 내 눈을 가려버리리라. 너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나는 들어주지 않으리라. 너희의 손은 피로 가득하다. 너희 자신을 씻어 깨끗이 하여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들을 치워버려라. 악행을 멈추고 선행을 배워라. 공정을 추구하고 억압받는 일을 보살펴라. 고아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과부를 두둔해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0: 이라 제사 때문에 너를 벌하지는 않으리라. 너의 번제야 언제나 내 앞에 있다. 나는 내 집의 수소도 내 우리의 순염소도 받지 않는다.
1: 올바른 길을 걷는 이는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0: 어찌하여 내 계명을 늘어놓으며 내 계약을 너의 입에 담느냐. 너는 훈계를 싫어하고 내 말을 뒷전으로 팽개치지 않느냐.
1: 올바른 길을 걷는 이는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0: 내가 이런 짓들 저질러도 잠자코 있었더니 내가 너와 똑같은 줄 아는구나. 나는 너를 벌하리라. 너의 행실 내 눈앞에 펼쳐 놓으리라. 찬양 제물을 바치는 이는 나를 공경하리라. 올바른 길을 걷는 이는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1: 올바른 길을 걷는 이는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알렐루야.
0: 알렐루야.
1: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0: 알렐루야.
2: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2: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0: 주님 영광 받으소서.
2: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다 지시하시고 나서 유다인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그곳에서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2: 오늘 복음에는 의인이 되는 참 쉬운 방법이 나옵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면 함께 있기만 해도 막 숨이 막히는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거나 또는 너무나 억울하고 또 손해보는 것 같지만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것 같은 일들을 쉽게 먼저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부담감이나 또 때로는 죄책감까지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요구받는 실천은 나중에 우리가 너무 어려워서 못했어요 라고 변명할 수조차 없는 아주 작고 미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시원한 물 한 잔 주는 것,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을 사소한 것이라도 건네주시옵소서.

주는 이런 작은 실천이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짧은 시간에 급속히 발전하는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의 반열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조금 더잘 살게 된 지금의 우리가 이런 실천을 어렵게 만드는 새로운 도전적인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반 일리히의 유언이라는 책에는 이런 실천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각색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동유럽 쪽의 한 이교도가 하느님을 알게 되고 또갓 세례를 이제 받게 됩니다. 갓 세례를 받은 이 사람이 너무나 행복해서 신앙적으로 감동한 나머지 교황님이 계신 로마까지 이제 걸어서 순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순례 초기에는 이 동유럽의 시골 마을을 걷게 되었는데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 나 로마로 가는 순례자여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사람들이 집으로 초대해서 먹을 것도 주고 또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이렇게 환대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례 중간쯤 왔을 때에 조금 더 이제 도시 같은 마을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도와주는 모습이 조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집으로 초대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순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돈 같은 것들을 좀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도움받는 일도 조금 이제 어려워졌다고 하고요. 순례의 막바지에 이르러 로마에 가까이 이르자 이제 순례자는 좀더큰 도시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선 또 사람들의 도움의 형태가 또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환대하기보다 이제 이 사람들을 끌고 가서 순례자를 끌고 가서 저기 방향을 가르치면서 저기에 가면 성당이 있어요. 또 저기에 가면 행정복지센터가 있어요. 거기 가면 도와줄 거예요. 라고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반 일리히의 이 책의 저자는 이런 변화가 사람들의 선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선의가 제도나 서비스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순례자가 이제 체험하게 되는 인간적인 따뜻함이나 이제 환대가 약해졌다라고 이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발전된 사회일수록 그리고 조금 더 좋은 복지 제도가 갖추어진 곳일수록 사람들은 찬물 한컵 떠서 도와주는 이런 직접적인 실천보다 시설이나 제도를 소개해 주는 것으로 선의를 표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례자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돌봄을 받기보다 정보를 소비하게 되고 또 사람들과의 부대낌 속에서 무언가를 배우기보다 시스템이 가르치는 길을 따라 걷게 된다는 겁니다. 세계 곳곳에 여러 어려운 이들에게 자동이체나 ARS 전화 한통 울면 도움을 손길을 뻗칠 수 있는 있게 된 지금의 사회는 너무나 감사한 발전이죠. 분명 여전히 우리의 선의는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혹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몸과 나의 애를 써서 직접 도움을 주는 일들을 여전히 잘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과 함께 부모 자식보다 하느님을 더 사랑하는 실천, 더 필요한 이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그런 선의의 실천을 내가 직접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임을, 또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그런 사소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선의에 따라 직접 내가 수고하는 작고 쉬운 실천들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하늘의 의인들이 받을 상을 많이 쌓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0: 오늘의 주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시는 해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슬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1: 사제

0: 주님, 교회가 바치는 예물을 굽어보시고 받아들이시어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성덕을 더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음을 드높이
1: 주님께 올립니다.
0: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기꺼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어 모든 이에게 그 은혜를 가득히 주셨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하느님이시나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는 만물 위에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원천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 전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네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0: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1: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0: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1: 평화를 빕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0: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선물을 받고 비오니 저희가 이 성찬의 신비에 자주 참여하여 나날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아멘.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2: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2: 아멘.
1: 평화로이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0: 묵주 기도 환희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0: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0: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

0: 들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3: 환희의 신비 5단. 마리아께서 이르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0: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성부와 성자와 성령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구원사의 영과 함께.
3: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0번, 평화를 구하는 기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의 한은요, 크고 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커다란 한강도 샘에서 시작되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공식적인 한강의 발원지는 강원도에 있는 검룡소예요. 여기서 하루에 2,000톤이 넘는 지하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다시 여러 하천과 합쳐지면서 마침내 커다란 강을 이루게 된 겁니다. 샘에서 시작한 물줄기가 한강이 되듯이 우리의 작은 시작이 큰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한 주를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성밴드의 하나 되게 하소서로 7월 13일 그대에게 평화를 월요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또 벌써 월요일이에요. 저는 월요일이라는 게 항상 믿기지가 않고, 물론 뭐 화요일도 화요일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을 때가 있지만, 항상 월요일이 되면 좀 긴장이 되기도 하고, 또한 주가 얼마나 빨리 가려나 싶기도 하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주일에 어떻게 잘 쉬셨나요? 토요일, 주일 잘 보내고 풀 충전해서 월요일 한강처럼 크고 넓은 강처럼 물줄기가 하나 되어 팡 하고 터지듯이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되지 않지만 노력은 해볼게요. 자,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또 책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제가 이 시간을 사실 참 좋아하는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지 기대해 주시면서 노래 두곡 이어 들을게요. 해음의 당신만이 나의 하느님, 그리고 이경수가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비가람 출판사에서 펴낸 민명자 작가의 책 새벽 한 조각에서 새벽 한 조각 함께 하겠습니다. 새벽은 어렴풋한 실루엣과 함께 온다. 내 아버지는 가족의 밥을 위해 희붐한 새벽에 집을 나섰다. 나의 볼에 닿는 아버지 입술의 감촉 때문에 가끔 눈을 뜨긴 했지만 어린 나는 그 시간에 잠들어 있기 일쑤였고 어머니는 대문 앞에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하루를 열었다. 아침 밥상에 아버지는 거의 매일 부재중이었다. 밤 근무가 잦았던 내 남편은 방명의 골목길로 새벽 안개를 묻히고 들어올 때가 많았다. 남편이 좁은 골목으로 난 안방 봉창을 톡톡 두드리거나 그 앞에서 큰아이의 이름을 부르면 나는 눌렀던 용수철이 튕기듯이 나가서 작은 한옥 대문에 빗장을 열었다. 그가 귀가할 때까지 안방 전등을 끄지 않았으며 깊이 잠들지 못했다. 남편은 귀갓길에 집안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면서 위안을 얻는다고 했다. 그렇게 그 시절은 되돌아가 삭제할 수 없는 시공 저편으로 흘러갔다. 이제는 퇴임을 한 그의 새벽잠은 달고 나는 종종 이 시간에 깨어 내 민낯과 만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 혹은 남편과 내가 겪어온 수천 수만의 새벽. 그 어슴푸레한 영상들이 오늘 우리 가족의 안위를 지키는 뒷심이 되었다. 이제 내가 있는 여기 이곳에는 동이 틀 것이고 어느 먼 땅 저기 저곳에는 땅거미가 기웃기웃 어둠을 향해 발걸음을 서두를 게다.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저 우주 밖 누군가 천안을 가진 이가 있어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나를 본다면 모니터 앞을 날고 있는 저 모기 같아 보일지도 모를 일이다. 광대한 우주 앞에서 늘 걸음마를 비우는 아이와 다를 바 없고 상의 일속과 같은 존재이니 무엇을 안다고 함부로 나댈 일 아니다. 혹여 전지전능하신 분이 계셔 내게 세상사를 꿰뚫는 능력을 부여하겠노라 하신다 해도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제발 그 힘을 거두어 주소서 하고 손사래를 쳐야 할지 모른다. 언감생심, 그런 과욕을 품을 생각도 없거니와 어차피 보통 사람으로 태어난 내가 그런 능력을 조금 가진다 해도 세상을 구원할 힘 같은 건 없을 터이니 근심만 늘어갈 게 뻔하기 때문이다. 다만 내가 지근에서 만나는 존재들의 마음결이나마 제대로 헤아릴 줄 아는 독심술 정도라면 얼른 네 하고 받아도 좋을까. 어느새 동이 훤히 텄다. 푸른 어둠 속에서 어렴풋한 실루엣에 잠겨있던 물상들이 선명하게 자태를 드러내고

수목들은 아침바람에 이파리를 떤다. 갓난아이의 갓 씻은 얼굴처럼 새벽은 그렇게 새날과 새달과 새해를 열고 와서는 수억의 얼굴을 가진 미지의 시간들을 후려놓는다. 나의 새날도 다시 열렸다. 세상은 다시 한낮의 소요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나는 여전히 탄생과 소멸을 거듭하는 시간 속에서 못 존재들과 접속을 시도하면서 불가사의한 세상 이치를 읽으려 헤맬 것이고 소요 속에서 고요를 탐하며 내 생의 행간을 메워나갈 것이다. 내일도 오늘처럼 내 안에 나를 만나고 순한 마음으로 심연을 채우려는 도로도 끝내 놓지 못하리라. 수능과 거부 사이를 오가며 몸과 마음을 통과하는 시간에 작은 조각들이 모여 내 생의 도형을 그려나갈 것이다. 만상과 함께 새벽 한 조각의 품에 안겨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대에게 평화를, 월요일 코너죠.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민병자 작가의 책 새벽 한 조각에서 새벽 한 조각 부분 함께 들려드렸고요. 그리고 김현철의 고요까지 이어드렸습니다. 어여쁜 세실리아님이 하늘바라기에 이 땅의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신청합니다 하고 신청해 주셨어요. 요곡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곡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는 못 틀어드려도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세요. 우물정 1053, 샵 1053이죠. 네, 문자 메시지 번호예요. 이쪽으로. 이쪽 이 번호를 적어서 이쪽으로 문자 메시지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수 있고요.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통에서는 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2327님도 김현수 안드레아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신청해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서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릴게요. 하늘바라기 이 땅의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그리고 김현수 안드레아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네,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렸죠. 하늘바라기에 이 땅의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김현수 안드레아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 헬리코가 있습니다. 독일 바이에른에서 태어난 성인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네요. 출장 때. 네. 독일 작센왕조를 시작한 하인리 1세 후손이고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공작 하인리 4세가 됐고 성녀 쿠네군다와 결혼했습니다. 네, 쿠네군다는 결혼 첫날 밤에 동정을 지키고 싶다고 뜻을 밝혔고 헬리코는 그에 동의해서 일생 남매처럼 지내자는 동정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요셉의 결혼이라는 전설이 생길 만큼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이들을 돕고 자선을 실천했는데요. 왕권을 강하게 하면서도 교회의 개혁을 지지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면서 그리스도인의 통치자로서의 모범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분들 성 에즈라, 성 요엘 등 13분이 계신데요. 축일 맞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르브로의 흔들리지 않으리 그리고 양채윤과 장원진이 함께한 주님과 함께 두곡 듣고 올게요.

나르보르의 흔들리지 않으리 이어서 양채용과 장환진이 함께한 주님과 함께 띄워드렸습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그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물한 잔이 뭐 대단한 거나 거창한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물보다 더큰 마음을 주님께서는 어여삐 보고 계시죠. 상을 잃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온전히 전하려 하면서 언제나 친절을 베풀어야겠다 하는 다짐을 해봅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주님 말씀 속에 어떤 뜻을 전하고자 할까? 그 메시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랄게요. 저는 안다미로와 이형진이 함께한 낮은 자 되게 하신 주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0: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4번, 참 왕이신 그리스도.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15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대건고등학교 장계석 신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다 지시하시고 나서 유다인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그곳에서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은 마태오복음 10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뽑으시고 복음을 선포하라 파견하시면서 가르침을 남기는 부분입니다.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마태오복음서 7장에서 산상설교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8장과 9장에서 엄청난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은 몇 번이나 등장하는 데다 백인 대장의 종은 직접 만나지도 않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지요. 풍랑을 가라앉히시고 군대라는 이름의 마귀를 돼지떼에 들여보내시는 장면에 이어서 9장에서는 그 절정으로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는 일까지 행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느님의 일을 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하시며 열두 제자를 뽑으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에 대한 권한을 주셨으니 뽑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들을 자신들도 행할 수 있으리라는 엄청난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해주신 말씀은 희망찬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할 것이라고 오늘 복음의 바로 앞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또 당신을 따르는데 목숨까지 걸고 십자가를 지라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도 현실의 차가운 모습을 마주하게 될 제자들이 그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지금 본당이 아닌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교사로서 제자들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죠.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희망찬 이야기, 좋은 말들만 해주려고 하지만 우리도 분명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를 벗어나 만날 세상은 분명 따뜻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제자들에게 때로는 따뜻하게, 또 때로는 엄하게 이야기하며 아이들을 준비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는 우리 가톨릭 학교가 마주하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의 괴리를 저도 현장에서 조금은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교우분들께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마음속의 이상과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부딪히며 살아가고 계시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절망적인 상황만 이야기하신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 끝에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몸소 보여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라 격려해 주십니다. 현실에서 이상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무언가 위대한 기적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네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치열한 삶의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연중제 15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대건고등학교 장계석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장계석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구원사의 영과 함께
3: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의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5: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4: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5: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4: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6: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4: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7: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8: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7: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8: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월요일 아침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우고 겨우겨우 출근 준비를 하는 분들 계신가요? 그런데 사실 진짜 무거운 건 몸보다 마음이 아닐까요?

몸보다 더 무거운 마음. 그런데 그게 꼭 월요일이어서 때문은 아니겠죠. 아직 시작도 안 한 일들을 미리 걱정하고 아직 오지도 않은 실수까지 먼저 떠올리느라 우리의 마음은 아침부터 잔뜩 짐을 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루를 살아보면 그 걱정의 대부분은 생각보다 별일 아니었고 어떤 일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더라고요. 우리 오늘 딱 한 가지 생각만 하기로 해요. 이거 어때요? 이따 점심에 뭐 먹지? 우리의 오늘 고민은 이 한 가지로도 충분하니까요.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폭디, 오우 수진 아가다입니다.

0: CPB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첫 곡 방탄소년단 고민보다 고! 이 노래로 2026년 7월 13일 월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해야 하는 일보다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먼저 걱정하느라 마음이 무겁고 잠이 안 올 때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 딱 하루치만 걱정하고 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로 오늘 하루 시작해봤어요. 이 질문 너무 좋지 않아요? 아, 이따 점심에 뭐 먹지? 딴 고민은 우리 생각하지 마요. 그때 미래에 오수진이 해결하겠지, 어쨌든 잘 해내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지금은 우리 몇 시간 뒤에 다가올 점심 메뉴 뭐 먹지? 이런 이야기 하자고요. 내일의 걱정은 내일의 나에게 맡겨두고요. 1302님, 월요일 생각을 간단하게 가지치기 해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안 그래도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이 험난한 세상, 내 소중한 이 한 몸 지키기 너무 힘든데, 생존하는 것도 힘든데, 딴 고민하지 말고 우리 그냥 아, 나에게 어떤 맛있는 점심 메뉴를 선물할지? 이런 간단한 고민들만 하면서 살면 너무 좋잖아요. 생각을 간단하게 가지치기 해봅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뭐 수능 문제나 이런 거 문제 풀 때도 틀린 답을 먼저 가지치고 남은 답을 하자. 뭐 예를 들어 모르겠는 문제 있잖아요. 시험을 푸는데 아 이거 진짜 도무지 모르겠다 싶은 거, 아니면 헷갈린다 싶은 거 있으면은 그 문제 푸는 꿀팁으로 이런 걸 알려주잖아요. 아닌 거부터 한번 다 제하고 남은 거를 선택해라. 그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는데 일단 지금 아닌 거,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거부터 가지치고 그 나머지 한 가지 질문에만 집중을 해서 또 풀면, 그 고민을 집중해서 하면은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게 정말 인생의 힘든 고민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0047님. 와, 제가 오늘 첫 곡 반주부터 음악을 알아차렸어요. 스스로 놀라워서 남겨봐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그냥 인트로만 듣고 이 음악이 나올 거라는 걸 맞추셨다는 거죠? 크, 느낌이 좋네. 월요일부터 느낌이 좋아요, 0047님. 좋은 일이 가득할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것처럼 0047님께서 아 그냥 반주부터 딱 알아차린 것처럼 고민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부정적인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아 이거야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거, 그게 오늘 우리 한 주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자세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6516님. 출근은 역시 배짱. 월요일만큼은 이번 주 식단을 짜면서 출근해야겠어요. 월화수목금 하루하루 뭐 먹지? 좋은 아이디어 감사해요. 역시 행여와 행복한 한 주 보낼게요. 회사는 나 없이도 잘 굴러가요. 나에게 분명히 뭐 일이 주어지긴 하지만 뭐 주변에 동료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또 내가 조금 힘들어 하면은 또 어떻게든 또 풀리더라고요. 뭐 이게 세상 사는 고민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점심 메뉴 뭐 먹지? 아, 을지로에서 화요일 점심 때 뭐 먹지? 수요일 점심 때 뭐 먹지? 이거 고민하는 거 전 재밌어합니다. 아, 먹을 게 너무 많잖아. 맛집이 너무 많잖아. 이런 회사 주변에 이렇게 맛집이 많다니. 이런 생각하면서 저는 되게 행복해하는 편이거든요. 최근에는 어제 제가 냉장고 털이를 맞췄습니다. 냉장고에 그득그득했던 식자료를 다 이거는 이렇게 조합해서 이렇게 먹고 이거는 이렇게 조합해서 이렇게 먹고 하면서 냉동실도 냉장실도 꽤 깨끗해졌어요. 너무 좋아. 그리고 이제 또 새 거 채워넣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젯밤에 잠이 안 오길래 우리 집 냉장고에 무엇을 넣으면 좋을까 하면서 그 온라인 마트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번 주 수요일에는 약속이 있으니까 뭐 식재료 조금만 사고, 목요일에는 친구들을 초대할 거니까 뭐 이거 메뉴 해가지고, 그래서 메뉴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무슨 메뉴 준비하면 좋을지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러면 재료가 뭐 필요하지? 그래서 온라인 마트에다가 담아놓고 이제 수요일날 주문하면 되겠지? 라고 이렇게 막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출장 가거든요. 경주로 가서 대전 들러서 올라오는 1박 2일로 출장을 가요. 그래가지고 조금 힘든 거예요. 주초부터 막 이렇게 생방송하고 또 바깥에 뭐 일도 하고 하니까 아 힘들다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지만 얼른 떨쳐버려야죠. 내가 어쩔 수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지.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경주에 맛집이 뭐가 있지? 이러면서 찾아보고 여기 가자고 할까? 저기 가자고 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힘든 걱정은 그때 그 또 우리가 또 이렇게 고민 바로 직전에 초인적인 힘이 나오거든요. 그때 해야지 지금부터 하면 억울하잖아요. 자, 오늘의 코너 소개해드립니다.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오늘 나의 결심과 다짐 부기들과 같이 외치는 다 힘내볼 지니 오늘은 어떤 다짐이 필요한지 미리미리 사연과 다짐 속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는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또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 박현민 문화평론가와 함께하는 문화예보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돼요.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는요. 경동나비엔 빅토스 서울우유 협동조합 제공입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나비엔.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是今年呀，我奶奶是公公妹，我奶奶是阿姨舅。
1: 네날씨정보를불러오는중입니다날씨정보를불러오는중입니다7월13일월요일오늘의날씨를전해드립니다주말에이어오늘도푹푹찌는더위가이어지겠습니다전국대부분지역에열대야주의보가내려진가운데현재서울의기온 27.9 도를보이고있고습도가높아서대부분지역체감온도가30도가까이올라있습니다전국에폭염경보나주의보가이어지는가운데오늘아침기온앞서말씀드린것처럼서울은 27.9 도광주는 27.7 도대구는 29.1 도를나타내고있습니다한낮에는서울33도대구36도포항은37도까지오르겠습니다이렇게기온이높게오르면서대기가불안정해져오후부터저녁사이중부지방과전북지역에는5에서 40mm 가량의소나기가내리는곳이있겠고전남과광주경남서부와제주도에서는5에서 20mm 가량의비가내리겠습니다오늘전국에가끔구름많은가운데대부분지역자외선지수가위험에서매우높은단계를보이겠습니다외출하실때자외선차단에신경쓰셔야겠습니다이상 CPBC 날씨캐스터수진이었습니다오늘도폭염이계속된다는예보전해드립니다전국에폭염특보가내려져있고아니지금이시각7시14분인데대구에서현재기온이 29.1 도라고요아침부터30도가까이오르는이푹푹찌는더위가계속되고있습니다아침이라망정이지한낮에는이거보다기온이더오른다고하니까요여러분들기온이아주높게오르는오후12시에서오후4시사이에무리한야외활동은자제하시고요혹시불가피하게야외에서활동하신다면자외선차단에도신경을쓰시고체온유지에각별히신경을쓰셔야겠어요수분보충에도더주의를기울이셔야겠고요이렇게기온이오르면은소나기가꼭내립니다대기가불안정해지면서갑자기소나기가쏟아지는건데요오늘도소나기예보있죠이렇게하늘이멀쩡하다가도비가오고비가엄청내릴것같다가도쨍하고날이개고해가나잖아요비가내리는데우산이없으면여러분들은어떻게하시나요비맞는거혹시좋아하세요복디는비맞는거안좋아해요그래서엄청뛰는데뛰나걸으나비맞는양은비슷하다는연구결과가있긴하더라고요자시원하게비를맞아본날의경험에대한이야기함께나눠주세요여러분들은비가갑자기쏟아지면어떻게하시나요비맞는거좋아하시는분들은언제어떻게비를쫄딱맞아보셨는지한통에100원드는유료문자샵1053 CPBC 라디오애플리케이션빵무료방송토크로남겨주세요비를맞은어느날의특별한경험을나눠주신분들중에저희가뽑아서행여와에서마련한선물나눠드릴게요샤이니의투명우산듣고올게요

요즘 폭염이 이어지면서 소나기가 자주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소나기가 갑자기 쏟아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에라이 모르겠다, 비를 엄청 맞은 날의 추억도 있으시면 저희와 함께 나눠주세요.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SES 달리기 듣고 올게요.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비가 잔뜩 쏟아지던 어느 날, 아빠와 딸에게는 엄마에게 말 못할 비밀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산은 던져버리고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는 거였죠. 산성비를 안 좋아. 감기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 엄마의 걱정 담긴 잔소리가 뻔했기 때문에 아빠와 딸 두 사람은 허락보다 용서를 먼저 선택했습니다. 뭐 비 조금 맞는다고 세상이 달라질까요? 하지만 그날 딸에게는 달랐습니다. 아빠가 번쩍 안아올려 빗속에서 빙글빙글 돌려주던 세상. 빗방울은 얼굴을 때렸고 웃음소리는 빗소리보다 더 크게 번졌습니다. 언젠가는 비를 피하는 일이 먼저가 되고 또 신발이 젖을까봐 걱정하는 어른이 되겠죠. 아빠가 딸을 번쩍 안아 빙글빙글 돌려줄 수 있는 날도 금방이면 끝이 납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엄마에게 들켰을 그 비밀. 비밀이 지켜진 시간은 짧았지만 아빠와 딸 사이에는 잊지 못할 어린 시절의 추억이 생겼습니다.

아빠가 아이를 번쩍 안아 비행기를 태워줄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한 4, 5살까지는 가능할까요? 비 오는 날 비를 맞으면서 아빠가 번쩍 들어 올려준 공중에서 깔깔깔깔 깨르르 마음껏 웃었을 아이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제가 다 행복해집니다. 맞아요. 비 좀 맞으면 어때요? 집에 가서 따뜻한 물로 씻고 또 핫초코 먹는 그 행복이 얼마나 큰데요. 우리는 이제 비 맞는데도 용기가 필요한 어른이 되어버렸지만 우리 역시도 그 시절 신나게 비를 맞았던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게 행복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자, 여러분들은 비 오는데 우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비를 맞았던 어느 날의 추억 이야기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김동률 아이처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SNS에서 이 영상 보셨어요? 이 아이처럼 들으면서 그 아빠와 아이가 빗속에서 엄청 행복해하는 장면의 그 영상을 봤는데 너무 이쁘고 너무 행복해 보여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여러분들 덕분에 행복을 여는 아침 덕분에 되게 현실적인 티의 복디가 복티잖아요. 별명이 복티잖아요. 근데 너무 감성적이 돼가지고 큰일 났어요. 자, 여러분들이 비 맞은 날의 추억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165님, 갑작스런 소나기 한 번쯤 흠뻑 맞아본 적이 있죠.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비가 많이 와도 시원하게 맞고 싶어요. 마음이 가벼워지거든요. 저한테는 이 비 맞는 게 약간 달리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특히 더운 날에 달리기. 사실 더운 날에 달리기 하러 나왔지만 그 시작할 때는 땀나는 게 되게 불편하고 뭐 등산이나 달리기 운동 나갔을 때 땀나는 게 불편하고 불쾌하고 해가지고 막 찝찝해 하다가 어느 수준을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그냥 땀이 나와도 오히려 시원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땀나는 걸 즐기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소나기가 쏟아져. 뭔가 되게 듬성듬성 맞고 뭐 다리만 젖는다거나 뭐 아니면 팔 한쪽만 젖는다거나 이러면 찝찝해 할 텐데 그냥 한번 흠뻑 맞아버리면 너무 재밌고 이왕 맞은 거 어쩔 거야. 계속 맞게 되잖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은 약간 찝찝하고 불편하고 막 몸을 사리게 되는데 그냥 흠뻑 땀을 흘리고 흠뻑 비를 맞으면 또 이게 좀 행복인가? 이 뭔가 내가 일탈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서 재밌고 통쾌하고 막 그렇잖아요. 2214님, 비가 올 때 비를 안 맞으려고 뛰면 앞에 떨어지는 안 맞을 비도 맞게 되니 굳이 뛰지 말고 비를 맞으며 즐기세요. 그러니까요. 저 그것도 맨날 기상캐스터한테 찾아봤거든요. 비가 막 쏟아질 때 뛰는 게 덜 맞을까? 걷는 게 덜 맞을까? 있었는데 그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무슨 조사를 했었대요. 그거 나한테 있는데 미리 좀 찾아볼 걸. 그런데 어쨌든 이게 달리나 걸으나 양은 비슷해요. 어떻게 그걸 어떻게 재는 거냐면 비 옷에 무게를 재는 거예요. 얼마나 물을 머금고 있는지 이렇게 옷에 무게를 쟀을 때 어느 게 더 비를 덜 맞았나 이걸 찾게 되는 건데 분명히 있을 건데 내가 왜 미리 안 찾았을까? 제 자료에 있을 건데 달리는 게 빠르냐 달리는 게 덜 하냐 뭐 그런 거. 2600님 오랜만에 20살의 추억 소환이네요. 학창시절 친구와 더운 여름 시골길을 걷다가 느닷없이 소나기를 만나 쫄딱 젖었어요. 그런데도 온몸과 마음이 너무 상쾌하고 시원했던 기억. 물 웅덩이도 첨벙첨벙. 그래서 아직도 소나기를 좋아하나 봅니다.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비 좋아하시는 분들, 비 맞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성격이 좀 여유롭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좀 바다같이 넓은 마음씨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혼자 상상을 해보는데 사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완벽주의도 있기도 하지만 그래가지고 막 찝찝하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막 에이 즐겨 하면서 막 물 웅덩이 첨벙첨벙하고 막 쫄딱 맞아도 행복해하고 이게 되게 마음이 여유롭고 좀 그릇이 큰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보면은 상관없는 건가? 7408님 저는 지난주 새벽에 쏟아지는 빗속에서 뜀박질로 시원함을 만끽했습니다. 여름비가 내릴 때 달리기는 상쾌하고요. 비 냄새가 참 싱그럽습니다. 딱 한 번 빗속에서 뜀박질 달리기 해본 적 있는데 제가 그 다음날 감기 기운을 얻었어요. 그 뒤로 저는 절대 비 올 때는 나가서 달리지 않는다. 제 철칙이 생겼어요. 정말로 목이 따끔따끔하고 엄마 아빠가 왜 비 오는데 나가지 말라고 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전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자, 6537님. 몇 년 전 여름에 남편이랑 등산길에 소나기를 맞았습니다. 하늘이 까매지고 바람, 천둥, 번개, 소나기가 앞도 안 보이게 쏟아지고 진짜로 천둥, 번개가 제 바로 앞에서 번쩍거렸고요. 너무 무서워서 스틱 던져버리고 남편도 뒤로 한 채 관리소로 뛰어갔던 기억이 나네요. 그치, 뭐가 중요한데 지금 내가 살아야지.
스틱 던진 것도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 스틱 때문에 뭐 골프채나 이런 스틱 때문에 감전의 위험이 더 높다고 하잖아요.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관리소 대피소로 뛰어간 거는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뭐시 중헌디 일단 내가 살고 봐야지. 얼마나 무서웠을까? 등산길, 특히 산에. 산에 비 많이 오면은 막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웬만하면은 이거는 소나기였으니까 어쩔 수 없이 피할 수가 없었지만 불가피했지만 웬만하면은 비 예보가 있거나 이러면은 여러분들 너무 위험한 행동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8 하나님. 비 오는 날은 보고만 있고 싶어요. 낭만 있게. 제 발이 젖는 건 너무너무 싫어요. 제가 며칠 전에 선배랑 같이 비 오는 날 일지로에서 점심 먹으려고 걸어가는데 선배가 샌들을 신고 온 거예요. 근데 저도 샌들을 신었나? 근데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비 오는 날 일부러 좀 굽이 높은 그 신발을 신어서 비가 안 맞게 발이 안 젖게 하신 편이냐 아니면은 그냥 쪼리 같은 거 신고 아예 비가 옴팡 다 젖어도 상관없는 그런 신발을 신으시는 편이냐 물어봤는데 그냥 비 찝찝하게 뭐 발끝만 젖을 바에는 그냥 완전 다 젖게 만드는 게 낫겠더라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비 오면은 오히려 비 안 맞게 뭐 두꺼운 운동화라든지 막 그 장화 신어가지고 비 안 맞게 하시는 게 더 좋은가요? 아니면 뭐 이왕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을 거 그냥 쪼리 신고 맨발로 다니는 게 편한가? 여러분들은 어때요? 장정숙님. 두 딸과 미사 참석 후 걸어오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린 적이 있어요. 제 상의 겉옷을 벗어서 세 명이 함께 머리만 가리고 집에 걸어온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추억입니다. 덕분에 행복한 추억 소환. 정숙님이 얘기하시니까 또 기억이 났는데 저 이제 미사를 명동성당에서 드릴 때가 많잖아요. 근데 미사 들어갈 때는 쨍! 하게 맑은 하늘이었는데 진짜 미사 끝날 땐 우르쾅쾅 완전 시간당 한 50 정도 되는 50mm 정도 되는 아주 세찬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미사 끝나면 신부님들이 쭉 줄 서가지고 그 성당 성전 그 앞에 서 계시잖아요. 같이 뭐 축복도 해주시고 선물 축복도 해주시고 인사도 해주시고 서 계시잖아요. 근데 그때 되게 멋있는 풍경이 있었던 게 그 사제복을 입은 그 신부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엘리베이터랑 그 성당 입구랑 왔다 갔다 하면서 우산을 하나하나 다 씌워주시는 거예요. 감동이지 않아요? 다 네 분인 세 분인가 계셨고 수녀님이 한 두 분 더 계셨는데 다섯 분이 계속 큰 그 골프 우산 같은 거를 들고 사람들이 비 안 맞게 조심히 주차장 내려가라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사람들 우산 씌워주는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때. 1226님. 국민학교 때 비 오는 날 축구했던 추억이 떠오르네요. 비가 와야 축구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신나게 놀고 집에 가서는 엄마한테 혼나고 오늘 기분 좋은 추억으로 시작해서 행복합니다.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감기 들어. 이게 뭐야. 문 앞에서 좀 닦고 들어와. 막 이러면서 등짝 스매싱 맞았던 거 아니에요? 오늘 비 오는 날의 추억 이야기 여러분들이 많이 나눠주셨는데 이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 한번 뽑아볼게요. 비 오는 날 현명하신 분께 드립니다. 등산길에 소나기 맞아서 스틱 던져버리고 남편도 뒤로 한 채 관리소로 뛰어갔던 6537님께 선물 드립니다. 멋이 중헌디 내 안전이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보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보기들 스스로가 램프 지니가 되어 오늘 하루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를 외치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 그리고 다짐송까지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4897님, 볼일을 7일 미루고 있었는데 오늘은 꼭 볼일 보러 갈 거예요. 서비스 센터 가서 로봇 청소기 물걸레 꼭 바꿔줄 거예요. 그쵸, 서비스 센터 가서 수리하는 거 왜 이렇게 에너지가 드는지 몰라.

그 마음을 먹고 가는 데까지 그 마음을 먹기까지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 하지만 오늘 로봇 청소기 집에서 놀면 뭐해요. 나는 열심히 일할게. 로봇 청소기야 집 청소 좀 꼼꼼하게 해줘. 부탁해야 되잖아요. 4897님 청소 직접 하기 싫으시면 얼른 서비스 센터 가세요. 자, 허수진님 오늘은 수술 후 휴식기 끝나고 다시 치료를 시작하는 날이에요. 첫 방사선 치료 두려움이 있지만 나에게 든든한 백이 있으니 믿고 잘 받고 오자. 오늘의 다짐이라고 외쳐주셨는데요. 그 든든한 백에 복디도 같이 있는 거죠? 복디가 응원하니까 무조건 다 해내실 수 있어요. 수진님 화이팅이에요. 2903님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오늘도 모든 일이 잘 풀릴지어다 라고 주문을 걸어요. 그러며 왠지 하루를 잘 보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행복한 상상과 행복한 바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이레빗 해피핑스 신청해요 라고 하셨는데요. 2903님의 그 주문 오늘 복디도 한번 써먹어 보려고요. 모든 일이 잘 될지어다 외쳐보면서 자이레빗 해피핑스 같이 듣고 올게요.

보기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명동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부모, 청소년 두리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뜨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잘하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랩CNC에서 언제나 풍미 가득한 커피 브루백,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업체 소울바이에이에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시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드립니다.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준비한 선물이 더 있습니다. 자비솔라 특별전 티켓인데요. 자비솔라가 드디어 한국 첫 개인전을 개최합니다. 이 미술전 티켓 원하시는 분들 티켓이라고 말머리 다시고 사연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티켓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티켓 못 받으신 분들도 이 자비솔라 특별전의 판화 판매 수익금 일부가 명동밥집에 전달이 된다고 하니까요. 좋은 전시 감상도 하고 기부한다는 마음으로 보러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또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걸려오는 전화 꼭 받으시고 혹시 무슨 라디오 프로그램 듣냐 물어보시면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듣고 있다라고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행여와 많이 많이 외쳐주시라고 저희가 1부부터 2부까지 선물 많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특별 선물까지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도윤재님, 오늘의 다짐은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라고 세차하고 출근합니다. 108하나님, 부서 옮기고 나서 출근길이 뭐가 그렇게 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나이 들수록 익숙해지기보다는 두려운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단단한 제가 되길 바라며 화이팅! 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미용실 다녀왔거든요. 메이크업도 하고 헤어도 하고 하려고. 근데 그 친구 선생님들이랑 오늘 얘기를 한 게 우리가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 아니면 우리 세대가 좀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눈치 보지 마시고 1081님 다 잘하실 수 있습니다. 1081님이 최고예요. 아셨죠? 자, 오늘은 어떤 지니를 한번 뽑아볼까요? 드럼 주세요. 4897님, 볼일 7일 미루고 있었는데 오늘 꼭 로봇 청소기 물걸레 바꿔줄 거예요. 이 4897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P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는 여기까지예요. 지코의 너는 나, 나는 너 들으시면서 잠시 후 2부로 건너오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038 하나님, 오늘 새벽 미사 드리고 집에 가려고 나올 때 더운 날씨에 밖이 이거 아까 읽었죠? 아닌가? 더운데 밖에 나오려니까 겁이 났어요. 어머, 근데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것도 살랑살랑. 자연바람이 이렇게 기분이 좋을 줄이야. 새벽 미사 은총을 가득 받고 기분이 좋습니다. 행여와 식구들도 오늘 하루 평화를 빕니다. 아, 아까 전에 제가 혼자 이 사람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었던 거를 또 보니까 또 읽는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이렇게 긍정적일 수가. 오늘 진짜 날이 덥잖아요. 대구 아까 29도였고 서울도 25도를 27.9도. 이렇게 후텁지근한 날씨에도 미사 끝나고 너무 바람이 살랑 불고 이 바람마저 감사하잖아.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지 정말 감사한 일이 더더더더더 생겨나는 건데요. 그죠? 038 하나님, 또 큰 깨달음 주셔서 고맙습니다. 2037님, 열모닝! 열모닝이 뭐냐고요? 열대야로 새벽에도 잠을 뒤척이다가 맞이한 한 주의 월요일이요. 월요병이 배가 되네요. 애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뜨겁습니다. 이렇게 지구가 뜨거워서 어떡하지? 나도 이렇게 더운데 지구는 얼마나 뜨거울까? 땅이 제가 주말에는 좀 숲속에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좀 덥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일요일날 서울 오니까 그 지면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랑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너무 아예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문득 걱정이 됐습니다. 얼마나 뜨거울까? 강아지들은 얼마나 뜨거울 것이며 맨발로 돌아다니면, 그리고 지구는 얼마나 뜨거울까? 라는 엉뚱한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이렇게 뜨거우면 에어컨을 틀고 에어컨 전기를 쓰는 게 그렇게 지구에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실외기에서 나오는 열 때문에 또 더 뜨거워질 거고 근데 실내에서 너무 덥고, 오늘 아침에 마주친 분이, 그때 제가 이제 미용실을 가려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 전에 샵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샵 앞에서 에어컨 수리기사님이 에어컨을 청소하고 계신 거예요. 새벽인데. 새벽 4시 50분 막 이랬거든요. 얼마나 에어컨 수리도 많이 들어올 거고 에어컨 청소 신청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새벽부터 움직이시는 거예요. 해도 안 뜬 그 새벽에 청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또 얼마나 바쁘실까? 진짜 건강 챙기면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446님, 저는 아주 오랫동안 성가대를 했었는데요. 그 속에 소중한 인연들도 만났고요. 특히 저보다 5살이 많은 미카엘라 언니와 잘 지냈는데 언니가 이사를 갔습니다. 예전부터 자주 만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간혹 만나 언니랑 전시를 통해 소중한 인연 이어가고 싶어요. 전시회 티켓 주시면 추억이 될 거예요 라고 하셨는데, 그럼 티켓 드려야죠. 두 분의 소중한 인연을 위해서 저희가 티켓 드립니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에서는요,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함께하고요. 한 주간의 문화예보 신속 정확하게 보내드리는 박현민의 문화예보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는요, 2부는 광고가 많아요. 경동나비엔 빅토스 서울우유 협동조합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KT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중앙회 제공입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3: 나비엔.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6: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
10: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바꿔보는 건데요. 오늘 바꿔볼 노래는요. 어머나? 너무 반갑잖아. 김건모 씨의 신곡이라고 합니다. 1977년 노래를 리메이크한 어디쯤 가고 있을까인데요.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저는 이 노래 몰라요. 77년이면 복디가 태어나기 전이어서 이 노래 처음 들어보는데 떠나간 그 사람은 지금은 어디쯤 가고 있을까? 이 멜로디 맞나요? 떠나간 그 사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어디쯤 가고 계신가요? 출근 준비하시는지 아니면 벌써 출발을 하셔서 어디쯤 어느 역을 지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계신 곳, 하고 있는 일 뭐든 좋습니다. 지금 밥 먹고 있어요? 지금 아침 챙기고 있어요? 아이 어린이집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면 지금 수서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어디를 지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이야기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선물 드릴 거예요. 김건모 어디쯤 가고 있을까 듣고 오겠습니다.

복작복작 김건모 어디쯤 가고 있을까 듣고 왔는데요. 자, 우리 보기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신가요? 8711님 음악이 참 구슬프네요. 그러니까요. 그쵸? 제가 너무 지금 촐락내면서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했는데 음악이 참 구슬프네요. 라고 감성에 젖은 월요일로 출발하고 계십니다. 그쵸? 김건모 씨의 이 창법이나 목소리 특색이 약간 되게 흥이 나면서도 되게 구슬프고, 그렇죠. 멜로디도 슬픈 것 같아요. 이거 어디쯤 가고 있을까? 래 떠나간 그 사람 어디쯤 가고 있을까? 슬프잖아. 자, 이사구 하나님, 지금 자유로를 달리기 전 신호 대기 중입니다. 일산으로 출근하는데 아침에 6살 딸아이 책 읽어주다 살짝 늦었어요. 아이쿠, 일산으로 가시는데 아이쿠 좀 늦고 차 많이 막히잖아요. 자유로 일산 출근길 차 많이 막히잖아요. 그래도 우리 딸아이는 행복했겠네요. 엄마, 아빠,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침에 안 그래도 나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월요일 어린이집 갈 생각에 유치원 갈 생각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부모님이 아침에 책도 읽어주고 조금은 마음도 좋고 신나는 한 주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김정배님, 저는 이미 출근해서 일하고 있어요. 출근은 9시까지라서 아직도 몇 명 출근 안 했네요. 근데 이 노래 정말 좋은 노래예요. 절대음감 복디님 한번 듣고 바로 따라하시네요. 저 절대음감 아니에요. 근데 이 노래 진짜 좋네요. 어디쯤 가고 있을까? 자, 2670님 후텁지근하지만 감사한 월요일 아침이에요. 복디 막 중딩 초딩 후딱 학교 보내고 대패 삼겹 숙주볶음을 하고 있어요. 다녀와서 데워 먹으라고요. 거의 다 했어요. 저도 뒷정리하고 출근해요. 오늘도 함께할 복디와 복이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학교 보내고 이 친구들 하교하고 나서 먹을 반찬까지 준비하시는 거예요? 저는 학교 보내고 숙주볶음 하고 있어요 라고 해서 내 아침 소중한 나 맛있게 먹어야지 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출근하시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저녁 반찬을 미리 하시고 이 부지런함 어떡하세요? 애초부터 눈 뜨자마자 우리 CPBC 라디오를 틀었다는 것부터가 아주 그냥 부지런하시고 너무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유수연님, 75년생인디 역시 저는 압니다. 운동하러 가야 되는데 너무 더워서 집에 머물고 있어요. 이 실내에서 운동하시는 거 아니면은 진짜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깥에 진짜 덥더라고요. 건강해지려고 운동하다가 사람 잡겠어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운동하시는 거 아니면은 되도록이면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핑계로 조금 여유 있는 아침 보내시면 어떨까? 복디가 추천해 봅니다. 6199님, 오늘도 꽉 막히는 도로 위에서 속 끓이고 있어요. 출근길이 매일매일 전쟁이네요. 한 주도 지각 없이 힘내봅니다. 6199님을 위해서 복디가 더 텐션 올려서 좋은 노래, 재미난 이야기 많이 드려야 되는데 이게 도로에서 꽉 막힐 때 진짜 속 끓인다, 막 화가 난다. 이거 완전 복디도 이해하거든요. 그때 도움이 되는 건 라디오밖에 없더라고요. 라디오 음악밖에 없더라고요. 6199님, 우리 6199님을 위해서 복디가 더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매일 아침 꽉 막히는 도로 위 복디와 함께해 주세요. 2290님, 새싹 문자입니다. 실직을 했었는데 오늘 첫 출근이네요. 많이 긴장되고 설레어요. 첫 출근, 오랜만에 하는 첫 출근. 자, 긴장되고 설레는 이 기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어느 순간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것도 되게 추억이 되고 기억 속에 되게 옛 감정으로 들리더라고요. 이게 뭔가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첫 출근, 슈퍼파워 드립니다. 2290님 화이팅이에요. 9925님 역시 새싹 문자고요. 저는 강아지 유치원 픽업하고 있어요. 1차 하고 2차 데리러 가고 있어요. 여기는 경북 칠곡 북삼입니다. 놀러 오세요. 초대하셨으니까 가야죠. 강아지 유치원 픽업이라니. 이제 강아지 친구들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유치원으로 가는 거예요? 아, 너무 좋겠다. 거기야말로 천국이겠다, 진짜. 아, 강아지 너무 귀엽죠. 막 낮잠 시간도 있고 막 간식 시간도 있고 막 그런가요? 소풍도 가고 막 그런가요? 저희 동네에 어떤 강아지 유치원에서는 반장 선거도 해요. 반장 선거를 해가지고 강아지 머그샷 있죠. 이렇게 강아지 정면샷. 정면샷을 찍고 그 유치원 그
그 대문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기호 1번, 기호 2번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반장을 할 건지 이렇게 전시도 해놓고 그렇더라고요. 너무 귀여워요. 4815님 출근길이에요. 회사 도착 5분 전인데 오늘 엄마 생신이어서 저녁에 같이 뭐 먹을까 생각하며 가고 있네요. 몸은 출근 중이지만 마음은 벌써 집으로 가고 있어요. 메뉴 복디가 정해드릴게요. 장어나 아니면 삼계탕 어때요? 아 너무 덥나?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초복입니다. 여러분 복다림 하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수요일날 엄마 생신 겸 복다림 겸 해가지고 삼계탕 추천드릴게요. 약간 스태미나에 에너지 충전하는 데 좋을 그런 칼로리 높은 음식으로 오늘 핑계 삼아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의 장원 한번 뽑아볼게요. 오늘의 장원은요. 오늘 첫 출근하신다는 2290님께 슈퍼파워 드리면서 선물도 함께 드릴게요. 첫 출근 축하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박현민의 문화예보로 돌아올게요. 노래는 디에이드 설렘 가득

0: 한 주간의 문화 예보 신속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1: 이번 주 문화 날씨는 웃음과 감동이 곳곳에 내릴 예정입니다.
0: 그럼 우산 대신 취향 하나 챙길까요?
1: 박현민의
0: 문화 예보. 우리 보기들의 풍성한 문화생활을 위한 시간, 이번 주 챙겨두면 유익한 대중문화계 소식과 볼만한 드라마 이야기를 전해주실 문화예보관 박현민 문화평론가님,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박현민입니다.
0: 일주일 동안 우리 문화평론가님 이번 주도 바쁘셨을 것 같아요. 뭐 하셨나요?
1: 저희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신작들 많았잖아요. 예.
0: 저 봤잖아요.
1: 뭐 봤나요?
0: 김부장 봤잖아요.
1: 신작 아닌데요.
0: 아니에요.
1: 6회까지 나온 김부장은 정말 20% 시청률이 넘어가면서 너무 잘 되고 있는 어떤 작품이라면, 그건 저희가 이제 픽한 어떤 작품으로 소개를 했었고, 신작도 많이 소개했잖아요. 네. 그 남궁민 배우가 나왔던 결혼의 완성도 소개했었고, 그리고 또 아파트라는 지성 배우가 나왔던 신작도 소개했었죠.
0: 네.
1: 그것들 다 봤습니다. 새로 그래요? 시작하는 작품들, 김부장도 당연히 챙겨봤고요.
0: 저 김부장 몰아서 봤거든요.
1: 어떠셨나요?
0: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니, 처음에는 너무 잔인하고 또 싸워? 막 이런 느낌이어서 계속 치고 갖고 싸우고 계속 피 나오고 막. 또 저는 조폭 이야기, 건달 이야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1: 조폭과 근데, 건달은 아니지만
0: 거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주인공은 그렇지 않지만
1: 악인으로 나오죠. 악인. 주상욱 배우가 나온 게 이제 약간 조폭 출신의 건설사 사장.
0: 아, 근데 그 1, 2회에 그 주상욱 씨가 등장하기 전에 많은 건달들이
1: 맞아,
0: 나오잖아요.
1: 맞아.
0: 사람들 시비 걸고
1: 막
0: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우 불편해. 아우 불편해. 이게 왜 인기가 많은 거야? 왜이 1회부터 시청률이 20%를 넘었다는 거지? 아유 지루해. 아유 지루해. 이러고 보고 있는데 다음 편 보다 보니까 못 끊겠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주말에는 본방사수도 했어요.
1: 축하드립니다. 그 하지 않으신다는
0: 네,
1: 본방사수.
0: 절대 본방사수 안 합니다.
1: 안 좋아하시는 복티.
0: 네, 복티예요.
1: 김 부장은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테이큰이라는 영화로 딸을 납치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찾아가는 거에 익숙하잖아요.
0: 네.
1: 근데 한국에서 항상 드라마에서 아버지라는 캐릭터를 소비를 할 때 네. 뭔가 각성제였어요. 아버지가 뭔가 굴욕을 당하거나 아버지가 피해를 입거나 어떤 당한 것을 근거로 각성을 해서 주인공이 약간
0: 맞아
1: 잘 되는 예를 들어 이태원 클래스처럼
0: 맞아 약간 축 처진 어깨에 맞아, 아버지로 맞아. 더 그려지잖아요.
1: 그게 우리가 사회가 소비하는 아버지의 어떤 캐릭터 전형적인 캐릭터였다면 여기는 다르죠.
0: 에?
1: 중년의 아버지 안경 쓴 아버지가 갑자기 딸이 납치되는데 갑자기 내가 왕년에
0: 슈퍼맨
1: 내가 이런 공작원이었다 이러면서 정체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는 어떤 그걸 소비하는 시청자층 4050의 어떤 중년층이 봤을 때 되게 원하는 걸 내 자식이 만약에 당했을 때 내가 저러고 싶은데 사실 현실은 그러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약간 뻥쭉해 주는 사이다 같은 작품이 아닌가, 그래서 많이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아, 제가 40대에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라
1: 40대세요?
0: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최근에 이제 이거는 사실 뭔가 좋지 않은 의미에 라고 하지만 영포티라는 말도 생겨났잖아요.
1: 아, 네, 좋지 않죠.
0: 그렇죠. 이제 약간 젊은이들이
1: 밀크크.
0: 네. 비꼬려고 만든 단어라고는 하지만 젊게 살려는 포티라는 식의 뜻이잖아요. 직관적으로 해석을 하면 실제로 그냥 나이가 점점 젊다의 기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 느낌을 영포티는 생각합니다.
1: 영포티이군요.
0: 네, 저는 영포티입니다. 영포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맞아요. 뭐 근데 좀 다 달라지고 있고 모두가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한 세대로 그 사람을 특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0: 맞아.
1: 10대는 이렇다, 20대는 이렇다, 30대는 이렇다가 마치 A형, B형, O형
0: 맞아. AB형.
1: AB형은 이렇다라는 혈액형 나눈 거랑 비슷한 어떤 게 아닌가. 뭐 40대에도 이런 40대가 있고 저런 40대가
0: 맞아요.
1: 있을 텐데 너무 그렇게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만드는 게 세대를 가르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이것도 저의 생각입니다.
0: 또 김부장 그 영상에 댓글 하나 봤는데 되게 인상적인 게 하나 있었는데 중년으로 나오잖아요. 소집사십 씨가.
1: 네.
0: 그러면서 날아다니잖아요.
1: 네.
0: 근데 실제 중년은 그렇지 못하다. 내 관절 아이고 아이쿠야 이렇게 한다.
1: 아 이런 너무 얘기, 슬프네요.
0: 재밌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네. 아 이거 재밌네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자 이렇게 이제 흥행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미리미리 픽픽 해주시는 잘 골라주시는 박현민 문화평론가님이 이번 주는 또 어떤 신작들을 소개해 주실지 이제는 믿고 듣고 믿고 보는 우리 평론가님 픽입니다.
1: 네.
0: 바로 시작해볼게요.
1: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한국 영화 역사상 역대급 스케일의 대작 호프가 이번 주에 개봉합니다. 안방극장을 서늘하게 물들일 웰메이드 오컬트 잔혹서사 동궁이 공개됩니다. 좌충우돌 오컬트 로맨스 오싹한 연애가 드라마로 찾아옵니다.
0: 자, 첫 번째 소식은 지난 칸 영화제 때 한번 이야기를 나눴었죠. 드디어 한국에서 개봉을 한다고요.
1: 네. 영화 호프가 이번 주 수요일 7월 15일에 개봉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정말 이걸 기다리고 있고 SNS에서도 정말 지금 이제 뭐 시사나 어떤 뭐 미리 공개되는 이런 것들을 본 사람들의 글들이 너무 많아서 기대치가 너무 높습니다.
0: 너무 기대되잖아요.
1: 네.
0: 나홍진 감독님이 곡성 이후에 얼마 만에 보이는 신작이죠?
1: 곡성 이후에 벌써 10년 만이요. 이제 뭐 소개할 때마다 10년이 지났다, 20년이 지났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0: 그러니까요.
1: 정말 나홍진 감독이 정말 이를 갈고 만든 영화인 거죠. 곡성이 무려 10년 만인데 처음에 소개됐을 때 이렇게 소개가 됐었거든요.
0: 네.
1: 비무장지대 호포왕이란 곳에 호랑이가 출현했다는 소식과 함께 온 마을이 어떤 믿기 힘든 현실을 마주하며 벌어진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영화가 SF일 거라고 사람들이 상상하지 않았어요.
0: 호랑이가 나오고
1: 네, 호랑이라고 하니까 뭐 어떤 스릴러, 마을 스릴러, 곡성이라고 그런 느낌하고 연관지어서 마을에서 일어난 어떤 그런 느낌이겠거니 어떤 호러와 뭐 오컬트가 섞인 근데 알고 보니까 호랑이가 아니었던 거죠.
0: 심지어 총기 액션물이라고요?
1: 맞아 맞아요. 거기서 이제 호포왕 어떤 파출 소장과 사냥꾼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호랑인 줄 알았으니까 잡으러 갈 거 아니에요.
0: 빵야.
1: 잡으러 갈 거 아니에요. 근데 호랑이가 아니고 이제는 공개됐지만 외계인이었던 거죠.
0: 아 호랑이가
1: 정말
0: 아니었어.
1: 거대한 외계인이 이제 예고편에도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정말. 나홍진이 SF를 한다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사실 SF라고 하면 망한다. SF의 불모지다. 한국은 SF는 안 돼. 이런 게 있어요. 아직까지도 네. 많은 작품들이 가끔씩 선보일 때마다 망하곤 했었거든요.
0: 네.
1: SF 작품은 한국은 안 돼, 안 돼.
0: 네.
1: 근데 이번에 나홍진 감독이 SF 대작을 만들었고 이게 600억 정도의 한국 영화 역사상 이 정도의 이제 금액을 들인 적이 흔치 않았고 많지 않았고 그리고 칸에서 초청을 받았단 말이에요. 경쟁 부문에.
0: 네.
1: 그러면 어느 정도 작품성도 보장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의 SF도 될까? 라는 이제 기대감도 있었고
0: 네.
1: 사실 상반기에 저희가 영화가 크게 하나 잘 된 게 있잖아요. 왕가 사는 남자라는
0: 그쵸, 그쵸.
1: 천만을 훌쩍 넘은 대작이 있는 다음에 뭐 이제 살목지나 몇몇 작 군체나 이런 작품들이 몇백만 관객을 동원했지만
0: 네.
1: 하반기에 이제 어떤 게 또 하나 잘 될까라는 생각할 때 이제 호프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몰리고 있어요.
0: 호프의 호프를 가져봅니다.
1: 네. 그리고 또 국가에서 이번에 제가 그냥 넘어갔죠.
0: 아,
1: 아 왜냐면 제가 이 호프가 호프가 될까라는 작품의 글을 하나 썼거든요. 지난주에.
0: 그래요?
1: 그래서 저는 이게 어느 위라고 생각해서

0: 너무 익숙해요. 아, 오프가 오프가 될까? 너무 잘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1: 생각하는 게 고만고만해요, 둘 다.
0: 40대가 그렇죠, 뭐. 아무튼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고 혹시 이제 1,000만 원 기대해 볼까라는 것도 있고 사실 이제 국가가 영화를 좀 장려하면서 지난 주였나요? 6,000원 어떤 그 후원 지원금을 막 뿌렸어요.
1: 6,000원?
0: 네네. 우와. 그래서 각 영화관 이제 어플리케이션 들어가면은 아마 쿠폰함에 아마 다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6,000원이 이제 지원이 되다 보니까
1: 반값으로 볼 수 있는 거네.
0: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가서 보면은 좀 더 많은 인원이 늘지 않을까 하면서 어떤 영화가 잘 될까 했을 때 이 호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영화 이제 황정민 배우, 또 조인성 배우, 정호연 배우가 나오니까 또 이런 것도 있고 할리우드 배우 이제 마이클 패스벤더와 알리시아 비칸데 부부거든요. 오. 부부 배우가 이제 칸에서 이제 기자회견 막 갖고 이럴 때도 막 주목을 많이 받았던 장르이기도 합니다.
1: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OTT 오리지널 시리즈 소식이라고요.
0: 네. 저희가 이제 또 땡플릭스 시리즈 많이 소개하잖아요. 이번에는 동궁이라는 작품인데 오컬트 작품입니다.
1: 네.
0: 일단 주연 배우가 남주역 배우예요. 이게 어떤 과거의 사극이지만 오컬트가 뒤섞인 그 왕과 그 귀신을 쫓는 보는 귀신을 베는 뭐 이런 것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킹덤이라는 작품 기억하시죠? 네. 거기 이제 좀비물이었잖아요.
1: 우리나라 좀비물.
0: 맞아요. 그죠? 사극과 좀비물이 섞여서 이게 글로벌로 굉장히 흥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또 사극과 이번에는 이제 한국의 오컬트 무속신화이 뒤엉켜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파묘가 또 이제 저희가 천만 영화로 또 많이 흥행했잖아요. 한국의 오컬트에 글로벌한 관심이 몰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이제 신기하잖아요. 그쵸? 한국도 신기하고 사극도 신기한데 거기에 또 무속 신앙까지 섞여 있는 게 좀 신기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땡플릭스가 말하자면 글로벌 OTT잖아요. 네. 그런데 잘 될 만한 거를 또 만들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만든 게 딱 이 작품이다.
1: K컬처가 확실히 인기를 끌면서 우리나라 전통 문화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고 맞아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게 다 요즘 사람들이 K컬처가 또 그렇게 그 이제 인기를 끌 수 있게 여러 가지 문화적인 뭔가 아이템들을 개발해서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0: 생각해보면 K-POP 데몬터스 생각해보면 거기에도 그런 게 녹아있잖아요.
1: 맞아요.
0: 사실 K-POP이라는 문화와 거기에 K-컬처가 잘 녹아있는데 그런 것들을 근거 삼아 아마 이 작품이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약간 사활을 건 작품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땡플릭스에서. 그래서 또 남주혁 배우가 군대에 전역하고 처음으로 또 선보이는 작품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조승우 배우도 출연을 하거든요. 왕으로 나옵니다.
1: 그냥 안 봐도 이미 잘 될 것 같고 네. 또 저희 직업주의보가 지금은 목요일이 있지만 토요일에 예전에 토요일에서 목요일로 갔잖아요. 네. 토요일에 있을 때 정세린 음악감독님이 출연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때 이미 동궁의 그 작업을 끝마쳤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땡플릭스에서 그렇게 밀고 있는 드라마였는지는 이제 알았네요.
0: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과거에 한 10년 전에 또 10년 전인데 인상 깊게 봤던 호러 작품 오땡땡 오본부에서 했던 영화 많이 했던 그런 채널에서 했던 건데 손더 게스트라는 게 있어요.
1: 거기에 신부님 나오잖아요.
0: 맞아요. 사제가 나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그 재욱 이재욱 김재욱 배우가 사제로 나오고
1: 되게 멋있는 신부님으로 하는, 나오잖아요.
0: 네. 그런 역할로 나오는데 그 역할을 했던 작가님들이 쓴 작품이에요. 손더 게스트의 작가님들이 쓴 작품. 그 권소라, 서재원 작가님이 쓴 작품이라 저는 또 이 동궁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다 내용이 약간 되게 그게 쫀쫀했거든요. 서사가.
1: 그래요.
0: 이번에도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짜릿한 장르물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세 번째 소식은 새해 토요일 드라마 소식이네요.
0: 아, 제가 또 공교롭게도 또 약간 오컬트가 모여있다라는 느낌이 되게 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장르물 하다 보면은 스릴러 오컬트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근데 익숙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40대 분에게 오싹한 연애라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 네.
0: 손혜진 배우와 이민기 배우가 했던 영화예요. 사실
1: 옛날에 나왔던 영화.
0: 저는 이거
1: 영화.
0: 극장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귀신을 보는 어떤 여주인공이 있고 이제 그걸 모르는 어떤 그걸 믿지 않는 남주가 사랑에 빠지는 로맨스물입니다. 표피는 오컬트지만 결국엔 로맨스.

0: 물이라는 거 아까 앞 작품들이 좀 무겁다면 요거는 좀 더 가볍게 볼 수 있는 작품인데 요게 리메이크 됐습니다. 티본부에서 리메이크가 돼서 새로운 이제 토일 드라마로 선보이는데 네. 제목 그대로 오싹한 연애로 나오는데 이번에는 손혜진 이민기의 역할을 박은빈 양세종 배우가 합니다.
1: 양세종 배우 오랜만이네요.
0: 오랜만이죠. 네. 네. 또 박은빈 배우 하면 또 어쨌건 아주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1: 그쵸.
0: 저는 근데 이제 또 손혜진 배우, 이민기 배우가 잘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영화에서 드라마로 넘어올 때 좀 다른 점도 있을 때고 서사도 요즘 서사에 맞게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1: 그쵸.
0: 또 이제 박은빈 배우, 양세종 배우가 어떤 식으로 이 역할을 소화할지가 기대가 되긴 합니다.
1: 기대가 됩니다. 정말로 이 오컬트 로맨스라는 신선한 장르에 도전한 박은빈 씨가 어떻게 또 어떤 인생 캐릭터를 만들어 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주 볼만한 드라마 이야기를 나눠보기에 앞서 저희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0: 아 중요한 시간이네요.
1: 그래서 우리 평론가님께서 우리 보기들을 위해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을 위해 청취율 조사 이벤트 퀴즈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저 이거 꼭 해보고 싶었어요.
1: 아 정말요?
0: 제 코너에 퀴즈가 없어서.
1: 아 맞아요. 퀴즈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특별한 선물 더 얹어서 선물을 마구마구 원 플러스 원으로 드립니다. 그러면은 현미님께서 퀴즈 하나 내주시죠.
0: 네. 앞서 소개해드린 작품 중에 하나죠. 나홍진 감독의 호프가 이 영화제의 경쟁 부문에 초청되어 작품성을 검증받았는데요. 매년 5월에 프랑스의 남부 지방에서 열리는 영화제로 국제영화제의 메카라 불리는 이 영화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1번
0: 베니스 국제영화제
1: 2번
0: 베를린 국제영화제
1: 3번
0: 칸 국제영화제
1: 네, 5년 프랑스 매년 5월 네. 프랑스 남부 지방에서 열리는 영화제입니다. 국제 영화제 메카로 불리는 이 영화제 이름을 맞춰 주세요. 1번
0: 베니스 영화제.
1: 2번
0: 베를린 영화제.
1: 3번
0: 칸 영화제.
1: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남겨 주세요. 저희가 선물 챙겨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프랑스말 노래죠. 스텔라장이 부릅니다. 라모 라바게트 마히.

0: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드라마를 안 보는 그거를 깼어요. 그러니까
1: 너무 부담
0: 부담 갖고
1: 시작하기
0: 네,
1: 전에
0: 부담 갖고 자 한번 골라주세요.
1: 아 어렵지만 네. 사실 제가 그래서 좀 저희가 이거 고민을 했다가 땡플릭스 작품인데 한국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일본 오리지널인데 네. 저는 이거를 주말 동안 아주 재밌게 보고 왔거든요. 오. 그래서 소개를 한번 드려볼까 해서 가지고 왔는데
0: 아이, 재밌습니다 했죠?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녹아들어 있는 작품입니다.
0: 네 좋아요.
1: 왜냐하면 땡플릭스 시리즈 가스인간인데요.
0: 가스인간이요?
1: 이 제목이 이제 범상치 않죠. 네. 사실은 이건 7월 2일 날 8부작이 전편 공개됐는데 사실 일본 오리지널 작품이다 보니까 네. 한국에서는 그렇게 이제 많이 소개된 작품은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제가 아까 말했죠. 한국이 어느 정도 녹아들었다라고 얘기를 한 게 네. 이게 아까 저희가 이제 말했던 여러 작품 중에 하나 중에 연상호 감독님 작품 군체 저희가 예전에 소개시켜드렸잖아요. 연상호 감독님이 사실은 감독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극본도 많이 쓰시거든요.
0: 그쵸?
1: 각본도 많이 쓰시는데 이 작품 가스인간이라는 작품의 각본을 쓰셨습니다. 일본 오리지널인데 그리고 총괄 감독을 하셨어요.
0: 오, 그 연상호 감독님이 그것도 했잖아요. 지옥.
1: 지옥도 했죠.
0: 그렇죠. 지옥, 군체 다 군체, 재밌었거든요.
1: 다 재밌었고 그리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기생수 더 그레이라는 사실 일본 원작인 만화를 기반으로 한 한국 오리지널 작품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전선희 배우가 출연을 했었고 네. 근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일본 원작 가스인간 역시도 일본 원작이에요. 가스인간 제1호라는 특촬물입니다. 네. 사실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가스인간 일반적인 작품은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래된 1960년대 일본 도우 스튜디오의 정말 전설적인 고전 특촬물 중에 하나인 가스인간 제1호를 네. 원작을 바탕으로 이제 각본을 쓰신 거죠. 네. 연상 감독이. 그래서 이제 공개가 됐는데 사실 그 기반 인간이 이제 가스로 변해서 이제 사람들의 어떤 해하는 그런 느낌만 가져왔지 내용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0: 오.
1: 왜냐하면 각본을 쓰셨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새롭게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예전에 가스인간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가스인간의 개인적인 사랑과 범죄에 집중을 했는데 이번 드라마는 좀 바뀌어요. 이 작품이 시작할 때 왜 흥미로우냐면 1회가 시작할 때 이런 어떤 라디오 생방 스튜디오가 나오고 아 라디오가 아니고 어떤 TV 생방 스튜디오가 나오고 생방 도중에 인간이 갑자기 폭발해서 사망하는 어떤 그런 사건이 벌어져.
0: 생방송 중에
1: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했는데 이제 가스 인간이 그걸 저지른 거죠.
0: 어머.
1: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요게 연상 감독이 각본을 새로 쓰면서 바뀐 게 약간 뭔가 인간의 어떤 그 국가 폭력이나 인간의 내면을 드러내는 원폭, 원전 사고 뭐 이런 한국과 일본의 비극적인 어떤 역사적 기억과 현대 사회의 약자를 소외하는 그러니까는 노동자나 사회적 약자들을 어떤 소외시키는 이런 얘기를 사회적인 스릴러, 사회 문제를 많이 다루거든요. 연상호 감독이 은근히 그 안에 그것을 녹여내서 굉장히 연상호스럽게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볍게도 볼 수 있고 재밌게도 깊게도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갖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연 배우들 이름을 말했을 때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0: 있어야죠.
1: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이 나와요.
0: 누가 나오나요?
1: 오구리 슌과 아오이 유우가 남녀 주인공입니다.
0: 아오이 유우가 뭐 물론 일본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았겠지만 우리나라에
1: 맞아, 맞아.
0: 진짜 많은
1: 팬들이 많았죠.
0: 우리 23 우리 때 네. 20, 30대에
1: 우리 때? 저도 웃긴 거.
0: 네, 당연하죠. 20, 30대 우리 때에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막 남자들은 이상형이다.
1: 맞아요. 아오이
0: 할 정도로 그 청춘의 그 아이콘이었잖아요. 네.
1: 근데 그 청춘의 아이콘이
0: 나이가
1: 이제 나이를 먹었잖아요. 그 관록이 있는 여배우로서의 모습이 정말 바뀐 모습이 나왔는데 저는 그 모습도 너무 좋더라고요.
0: 저는 그 제 머릿속에 아오이유는 아직도 그 푸릇푸릇한
1: 맞아요.
0: 싱싱한 그런 청춘의 아오이유만 남아있는데 또 어떤 여배우 아오이유의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돼요.
1: 네, 오그리슈는 이제 여기서 이 사건을 쫓는 형사로 나오고 네. 아오이유는 기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이제 가스 인간으로 나오는 배우가 신인 배우인데 우타라는 배우예요.
0: 우타.
1: 근데 작품으로는 익숙하지 않은데 이제 모델 출신이거든요.
0: 190이에요.
1: 네, 남자인데 190이 훌쩍 넘고 뭔가 굉장히 인상적이고 신선한 페이스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배우가 누구냐? 라고 많이 할 정도로 한번 보고 나시면 가스인간이 생각날 정도로의 매력이 있습니다.
0: 저 출장 가는 길에 봐야 되겠네요.
1: 한 딱 1편 보시고 볼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걸 저는 항상 추천하거든요. 어떤 시리즈물 같은 경우에는 딱 1편은 봐봐라. 그러면 1편 안에 만약에 그 결정을 할 때

0: 나의 취향이다 아니다가 나올 건데 저는 이제 오그리 슌이라는 배우가 저희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저희가 지난해 정도에 다뤘을 거예요. 그때 한효주 배우랑 로맨틱 어나니머스라는 작품에서 로맨스를 했었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오그리 슌과 한효주가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도 오그리 슌 뭐 몰랐던 분들도 이제 오그리 슌이라는 배우를 좀 더 알게 된 분들도 있었는데 이번에 아오이유랑 호흡을 맞추면서 저는 재밌게 볼 수 있었다. 저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1: 뭐예요?
0: 우리 세대들만 알 수 있는 뭔가가 있는데
1: 뭐예요?
0: 냉정과 열정 사이 아시나요?
1: 바바바바 이 노래 나오는
0: 그
1: 거 아니에요?
0: 이탈리아 배경으로
1: 아,
0: 이제,
1: 맞아요.
0: 그때 준세이라는 남자 배우 캐릭터 기억
1: 너무 잘생겼지.
0: 저희 세대들의 항상 나왔던 근데 이 배우가 출연하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1: 왜요?
0: 왜냐면 야쿠자로 나오는데 너무 다른 얼굴로 나와요.
1: 그래요?
0: 사람들이 이거 두 개 캡처해놓고 항상 준세이가 어쩌다 20년 만에 이렇게 25년 만에 준세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1: 어머나.
0: 이런 얼굴로 정말 그러니까 배우 이름은 다케노우치 유타카인데요. 사람들이 여기 SNS에서 지난주에 엄청 핫했어요. 준세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1: 인생 그러니까 시간을 얼굴로 맞았어요? 네,
0: 정말 이렇게 두 개를 캡처해놓고 보더라도 아무도 못 알아보는 정말 맞냐 동명이인 아니냐 이럴 정도로
1: 특수효과였으면 좋겠다.
0: 아, 그러니까 분장을 하긴 했어요. 야쿠자 분장을 하고 눈썹을 다 밀고 막 이렇게 해서 무서운 어떤 초반의 야쿠자로 나오는데 너무 인상적이라서 이게 두 명의 캡처분이 계속 돌았어요. SNS.
1: 아, 그래요?
0: 한번 찾아보시면 준세이를 좋아했던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그 따뜻했던 준세이를 기억하신 분들이라면 한번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래요?
0: 초반에 등장합니다.
1: 재밌겠는데? 이렇게 재미 요소를 더해주시니까
0: 맞아요.
1: 너무 기대가 되네요. 이게 몇 부작이죠?
0: 이건 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8부작. 오, 그럼 이 글로벌 OTT 시대에 너무 재미난 드라마가 되겠군요.
0: 네.
1: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9294님 문자 읽어볼게요. 드라마 잘 안 보는 편인데 요즘 김부장 보느라고 신경 쓰고 있답니다. 저도 그렇다니까요.
0: 아, 지금 딸 구하는지 못하는지 얘기들이 많죠. 저는 그쵸? 이제 원작을 본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알거든요. 대충.
1: 그 만화를 보신 거예요?
0: 네. 웹툰, 원작 만화를 웹툰을 봤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아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신선하기도 하죠.
1: 그렇죠.
0: 딸을 구하기 위해서 막 정말 전 국가적인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잖아요.
1: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 대사도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딸들 싸우는 거에 지금 이렇게 맞아. 세상이 들썩들썩하다고라고
0: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가는 이 시작이 학생들의 다툼이었다고 이런 대사가 보셨군요.
1: 네, 물론 그 친구들에게는 엄청난 일이죠.
0: 그쵸.
1: 어쨌든 학교 폭력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막 거대한 손들이 막 같이 움직이는 게 너무 재미난 소재더라고요.
0: 맞아요. 좀 신선한 것 같아요.
1: 네.
0: 한국 특히나 지상파에서 크게 다루지 않았던 어떤 장르기도 하고 약간 소지섭을 또 기억하는 또 미안하다 사랑하다 세대에게는
1: 그러니까.
0: 소지섭이 이제 죽지 않았다. 아직 살아있다.
1: 그렇더라고. 안 늙으셨더라고.
0: 요즘 OTT 보잖아요. 소지섭 과거 작품들 다 지금 올라와 있어요. 지금 보면서 아 그래 저런 작품이 있었지 저런 작품이 있었지가 다 올라와 있어서 또 순위권에 또 올라와 있어요.
1: 그 광장이라는 것도 같이
0: 넷플릭스 작품에서 있었던 작품인데 마찬가지로 소지섭 배우가 모든 걸 다 깨부수고 다니는
1: 액션을 하는 거죠.
0: 네, 거기서는 동생이 살해를 당해서 동생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1: 왜 이렇게 세상이 가족들을 못 살리는
0: 거야?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한국의 조닉이라고 불렀던 게 조닉이 자신의 강아지가 반려견이 피해를 입으면서 복수하러 다니는 거잖아요. 반려견을 좋아하는 입장.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국의 조닉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지금 소지섭이.
1: 그래서 광장도 같이 막 흥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0: 소지섭이 또 과거의 영화에서 회사원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킬러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삼부작이라고 우리끼리는 이제 엮어서 소지섭의 그 회사원 그리고 광장 그리고 김부장 요 세 개가 다시 핫해지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소지섭이 다 이겨요.
1: 4924님께서 숲으로 출근하는 숲선생입니다. 저도 김부장 정말 잘 보고 있어요. 9630님 저도 소지섭 아리 7905님 하루 정도는 소지섭님으로 살아보고 싶네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0: 아 소지섭 랩 힙합 좋아하시는 거 아니죠?
1: 맞죠.
0: 그런 거 한번 들어보시면 아주
1: 그러니까요.
0: 다양한 삶을 겪으실 수 있을 겁니다.
1: 정답 지금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이쯤에서 정답 발표할게요. 정답 발표해 주실 거죠? 드럼 나오면 해주시는 거예요.
0: 네. 정답은 3번 칸 영화제입니다.
1: 어, 이 포즈 좋았어. 약간 잘했어요. 그 쫄깃하게
0: 약간 뜸을 들이면서, 아, 퀴즈 하고 싶었다니까요.
1: 수상자 발표만큼이나. 아, 좋았어요. 자, 선물 받으실 분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기 전에 우리 보기들에게 한 말씀 인사 나눠주세요.
0: 아, 네, 이번 주가 폭염과 장마가 오락가락 할 것 같은데 날씨는 흐리더라도 마음은 활짝 깨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오늘도 재미있는 문화 이야기 들려주신 우리 박현민 문화평론가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CBBC 라디오 우스친의 행복을 여는 아침, 저도 인사드릴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끝곡으로는 신화 Once in a Lifetime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두근두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4: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5: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4: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5: 뭐라고요?
4: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6: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7: 구원사의 영과 함께.
8: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9: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0: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8번,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간편 인증, 간편 결제. 익숙하게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데요. 그 간편함이라는 혜택을 누리려면 보안의 허점도 함께 감수하게 됩니다. 간편식도 마찬가지겠죠. 이제는 익숙하게 먹고 살지만 그 간편함과 맞바꾼 건강은 결국 우리 몫이니까요. 일회용품을 편리하게 쓰는 만큼 그 편리함의 대가로 지구는 몸살을 앓고 올여름